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소청제가 건배를 제안하고 왕아 씨는 너도 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소청제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안에게 알려줬다. 소안은 식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왕아 씨를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아 씨가 소청제를 외면한 것에 대해 책망하러 가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륙부인은 아보 청제와 림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소청제와 왕아 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아는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조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오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도 착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번은 직장의 노동차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난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부드럽게 창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발은 술이 깨면서 얌전히 차에서 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의 동생 소강은 아주머니가 항상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창발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창발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소진은 소강이 어느 일요일 포드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조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분뇨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2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 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은 뒤 거대한 쿵쿵 소리를 내며 축을 돌려 성형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비공 황모는 이것이 압축기 성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0.5초 동안 멈추게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해서 철판과 금형이 완전히 밀착된다. 맨 아래까지 눌러내리는 것을 금형업계 용어로 살침 또는 사살침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꽂아 넣는다는 의미였다. 금형 안에는 스프링탑 바늘이 있고 고탄 소강으로 만든 날은 매우 날카로웠다. 펀치 헤드가 철판을 누르고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쪽으로 돌아가고 내부의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쪽으로 밀어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제품으로 성형되어 탕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버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버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우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아귀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아귀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4호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버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아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아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아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소아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의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랐다. 기둥에 10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세 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매우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버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의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여러분들한테 교대된 시간도 꽤나 길게 되어 있는데요. 약과의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팔미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약에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8가지 증기 희귀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중약제에 대해서 접촉한 점이 많이 널리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약제들은 확실히 희귀 증기약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치로 놓고만 하게 되면 주약의 심장병 치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으면서 주약의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아주 우수한 부신 멍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본 제품 초운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과학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199원이면 12날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3곽을 싸면 한 각을 드립니다. 9곽을 싸면 3곽을 드리고 18곽을 싸면 6곽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3곽에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자업 복용하고 그리고 지금 9곽에 3곽이게 되면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각의 가격을 내면 12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넉 달이란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8각의 6각을 무료로 받게 되면 두 개 치료 과정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본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향수만 한다면 너무 그 높은 가격이 아니고도 우리가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아주 확실한 효과성,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아, 여러분들 지내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시겠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고혈압약을 거의 끊었다 혹은 적게 드신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물론 고혈압은 뭐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장병 치료를 해서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8달 뭐 1년 4개월 이렇게 견제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꽤나 됩니다. 그래서 심율이 정상으로 돌아온 날이 되면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게 지금 뭐 심장의 혈전이 뇌 올라가면서 과학기관에 전달되는 가운데서 동맥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거나 뇌 올라가면 뇌 혈전으로서 이래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고원성 교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아, 심장이 나빴어요. 계속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또 맥이 없고 밤도 잠 잘 자지 못한다. 그래서 동네 급상이 심장이 한 70% 맥혔다해서 심장이 두 달을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그러더니 그 두 달 넣은 지 한 5-6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 예.
2: 지금 와서 또 심장이 숨 맥히고 맥이 없고 그래서 지금 좋은 선수원 쓰고 있는데 지금 좋은 선수원 쓰니까 그리에 숨이 막히고 맥이 없더니 지금 맥이 나는 게 알려고 예. 또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이 높은 게 좀 이렇습니다. 여기 좋은 선수원
1: 예.
2: 예. 그래 이전에는 조금만 여쭤서 문의를 걸었다 놓는다는 게 그런 것도 없었고
1: 예.
2: 그리고 숨이 차던 건 숨 차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는 효과도 없다고 써서 쓰라고 그랬나?
1: 예, 이 제품 자체는 한계료정이 넉 달이니까 한계료정, 두계료정 자기 정황에 따라서 알수는 줄이지 마시고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차수는 강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가슴이 늘 그저 침침하고 좀 답답하고 꼴부위가 막 아픈다.
1: 예.
3: 그리고 기침이 좀 항상 나고 예. 그래서 뭐 난 또 혈다 잘못됐나 그래서 뭐 CT도 해봤는데 표현이 이렇답니다.
1: 예, 심혈이 심한 증상 같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래서 그 정신심한 어제는 6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예, 굉장히 차차차차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증상이 어제는 완전히 저 없어졌습니다. 야, 이게 묘한 약입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혈압도 이렇게 저 높았습니다.
1: 예.
3: 굉장히 이 어제는 혈압 정상으로 돌아 고혈압입니다.
1: 예. 고혈압
3: 한 번.
1: 아, 그렇죠.
3: 예. 그래, 고혈압도 어제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두근두근거리는데 아파서 잠도 잘 못 잤는데 어제는 잠도 잘 잔다.
1: 어 협심증도 해결 받으시니까 수면도 좋아지셨다. 그렇죠. 그럼요.
3: 예. 그리고 또 그 저 소화가 어떻게 잘 됩니까? 이 약 먹은 게.
1: 심장병이 직접 위 동력을 추진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위는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오늘도 그 저 활동률에 솔직히 저 9가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는 주문전화 332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셔, 두 분 선생님.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좌원 청취만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저는 몇 번 열린 게 불러갔어요. 그런 주자를 하라는 거지. 내 하도 약할까나, 예. 선생님, 아, 바쁘다는 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국진이 몇 번 입엔 하랍디다. 그런 것도, 아니, 입엔 했다 나오면 또 그렇고 해서 입엔 아이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서로 이 초원 성심한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그런 게 이발 냄새 나는 거 하고 이빨이 아픈 거 하고 모제비를 못 눕던 게 그러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얘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서 막 터진 것 같은 게 이게 한 달을 먹을까 에 이발 고쳐하던 게 그거 나사지고 이빨이 아프던 게 그거 이렇고 얘 막 눈알 빠지는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1: 예.
4: 모제비도 눕고 그래서 주제 주제한테 지금 아이하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살 그러니까
1: 보수료법으로 해결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4: 예, 또 다시 그 또 그러지 그거는 두려웁지않까.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이 달빛이게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어떨 때는 아플 때면 또 전화기 한 번 더 먹고 이랬는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미 복용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4: 예.
1: 복용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4: 예?
1: 이미 복용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4: 어제 1년 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예예 예,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예.
1: 한 번 복용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4: 돌아온 예.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해갖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잘하고 아까 영 기쁨도 새 생명을 찾은 것 같더랍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4: 그래 예, 장기적으로 쓰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천수지만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침침하면서 막 두근거리며 룩거까지 아팠었습니다. 근데 지금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룩거까지 아팠던 게 어렵습니다.
1: 예.
5: 그리고 선생님 어제 심장이 나쁘고 하품을 세게 합니까?
1: 아, 산소부족입니다. 심장혈의 산소부족으로 하품을 많이 합니다.
5: 어, 예. 이러는 게 이 약순이 하품 갔다 가야 합니다.
1: 하하하. 예.
5: 예, 그리고 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잠 못 잔 거는 그래 오래 쓴 것도 자유롭습니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5: 예,
1: 잠 잔다는 게 눈을 감으면 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심장이 먼저 휴식하겠다고 신호를 줘야만이 눈이 자는데 심장은 계속 일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죠. 예.
5: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았습니다. 근데 혈압이 또 정찰되었습니다.
1: 그렇죠. 큰 그리고, 문제 해결입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오랫동안 심장을 알아도 효과 잘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전혀 있으면 가슴이 있어. 가슴이 키웠다. 독방 가슴이 키웠다. 그래서 예, 가슴이 그렇게 세게 키웁니까?
1: 그렇죠. 예, 심지어투이라는 게 없나 협심증입니다. 예, 예.
5: 오, 협심증입니까?
1: 예.
5: 그러는 게 가슴이 갔다가 키웁니다.
1: 아,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5: 예. 또, 예, 심혈이 또 1배 30개씩 됐습니다. 근데 심혈이 또 80개씩 됩니다.
1: 어, 1배 30개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며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지금 80으로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이 제품으로서 다행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예.
5: 이게 그렇죠. 지난 물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키우나 이럴 때. 근데 주신한 주문이 계속 가죽 당기던 게 주시하는 지금 아이 먹어도 된다 이제.
1: 아, 예, 구급약 안 드셔도 된다 그렇죠. 예.
5: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과 좋가 나니 계속 쓰겠는데 어제 또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내 이렇게 효과 좋은 거 우리 집 할머니 이 방석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배달해달라고 그 할머니 오늘 9시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개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0: 나는 심사에 좋지 못해서 저녁에 다면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지금 어제는 5개월 좀 남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0: 예. 숨이 찬 것도 좀 낫고, 예. 그 다음에 심율도 저 100이 넘었댔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심율도 저기 80을 정사해야 됐습니다.
1: 아, 너무 리상적인 심률로 돌아왔네요. 예, 예.
0: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준비를 올라올 적에도 저기 숨 차서 몇 번씩 쉬고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숨이 찬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보조치료료법을 하는 방법으로서 주자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잘 회복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제 전화 오십니까?
1: 그럼요. 말씀하세요.
3: 예. 선생,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예, 저도 예, 예, 저 통증심만 쓰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저는 이전에 예 심자에 지내 나빠서 힘이 없었습니다.
1: 예, 예, 예.
3: 병원의 약이라며 좋다는 약은 다 쓰고 그래도 예 이제 한나도 효과 못 보고 예 정말 예 점전도 하고 숨이 차고 아이 예 밤 자지 못하고 예 그냥 세우고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혈압도 자꾸 올라갔습니다. 이 잠 못하니까 혈압 쑥쑥 올라갑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 예, 예, 예. 예, 그래 예, 혈압이 그냥 정상 아이 되구나 그랬던 게 그랬던 게 네 밥도 못 먹고 그냥 이래 앓고 있습니다. 이래 알았습니다. 세게 알았습니다.
1: 예,
3: 예. 예, 모든 데도 못 가고 내 길에 가다도 예 네, 심장에 그, 예, 발전된다면, 예, 예, 넘어져서, 예, 저, 일어 못 나고, 한 몇 분씩, 예, 저, 업돼 있다가, 그러고, 그, 가고, 그랬습니다.
1: 아, 예.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네요. 예.
3: 예. 그래, 예, 저만 안 그래, 예, 모든 데도 못 가고, 이 예, 광고, 예, 저, 라디오도 대도, 네, 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듣지 못하고. 예. 그 마음을 자꾸, 심지어 지내 떼서 예.
1: 예,
3: 예, 예. 예 그랬던 게 예, 정말 예, 이 좋은 정신만 선생님 강의 듣고 좋은 정신만 쓴 게 예,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해결되고 예. 그러니까 나는 예, 정말 기쁩니다.
1: 예.
3: 이런 좋은 약을 저 알려줘서 정말 선생님이 이랬길래 저 같은 사람도 살았다 우선 정말 예, 기쁩니다.
1: 예, 예. 예.
3: 그래 예, 저 안 그래 예, 나는 예 예, 어제는 주수와 예, 끊은지도 오른 오랍니다.
1: 아, 궁금약을 어제는 끊은지도 오라시다. 그렇죠. 보온 제품 예. 자체를 견제하시겠다면 그런 약을 끊었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런데 정말 이 약을 예, 꺼내도 예, 네, 그냥 둬주고 있습니다. 예, 두고 있습니다. 아예 먹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런 게 예, 정말 내 이 약을 계속 쓰다. 예, 나, 병이 낫더라도, 예, 나는 이 약을 그냥 끊지 않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 그, 선생님, 좋은 약 알려줘서, 예,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천안성심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처음에는, 이 뭐, 먹기 전에 여러 가지 무슨 심장병 약을 했다서는 먹었는데 어째서 구급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약 먹고 나니까 숨이 찬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네.
4: 숨이 차서 금번 어디를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 바깥이라는 건 못 내려갔습니다.
1: 네.
4: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뭐 바깥으로 나가서 조금 앉아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혈압이 그냥 도도라이 돼가지고 우선이 혈압이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게 지금은 예, 혈압 조절이 용서 안 됩니다.
1: 아, 심장병 예. 치료했는데 혈압 조절이 됐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비례가 높습니다. 예,
4: 예 워낙 저 나이 좀 있으나 100에서 뭐 40도 이렇다 하면서 모두 그랬는데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100 한 28이나 20이나 이렇게 됩니다.
1: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4: 예, 예. 그러나까 지금 용, 예, 편안하고.
1: 편안하죠.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그 이상적인 혈압으로 조절받았다는 게 얼마나 그 기회였습니까?
4: 예, 그리고 혈압이 높으니까 머리 무겁고 정신이 하나도 안 나고 거리 그냥 아프고 이러다 말까 용 그쪽만 답이 보냈는데 지금 이 약 먹고 나니까 머리 가벼워서 일어나서 이래 댕기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바깥에도 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네. 예, 그리고 저기 심혈이 또 영 빨랐습니다. 그냥 배가 너무 뛰죠.
1: 아, 그러면 예. 안 되는데. 예, 예.
4: 예, 그래가지고.
2: 네.
1: 예. 근데 지금 거의 어떻습니까, 심혈이?
4: 지금은 그저 예. 그저 80 아래로 이렇게 하에 60 좀 넘고.
1: 너무 바람직한 심혈입니다. 예. 예.
4: 그래, 그래 놓고 영편은 하고. 입에서 냄새 나던 것도 지금 이렇고
1: 예.
4: 이 목이 말라들어서 힘겹이 바빴습니다.
1: 예.
4: 예, 혈압 오른 때는 목이 그저 싹 그저 타 들어가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4: 지금 그것도 해결되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전에 이거 한 세 개 저기 석 달은 먹었습니다.
1: 예, 예.
4: 예, 그런데
1: 거의 이상적인 예. 효과를 보셨네요.
4: 예, 예. 이렇게 효과 봐도 예.
2: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네. 네. 아, 예, 그래요.
4: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본 제품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됐는가 하면 물론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뇌졸중으로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이미 심장주자를 하셨거나 심장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의 무리 찾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지엔이라고 감기 뒤끝에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항균소를 쓰는 염증이 아니고 바이러스로 오는 병독으로 오는 염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저희들 그 눈으로 보는 심장 근육은 내 주먹만한 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판막도 심장 근육에 다 속한 네 개의 판막과 내 주먹만한 눈으로 보는 몸에서 주먹만한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 심장 근육이 부분적인 근육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반복적으로서 몇 번 전달되지 못하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축이완을 면적이 클수록 수축이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말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은 확실하게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팡찬이란 심

0: 기관에 피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도 여기 얼젠만 산젠바이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판막이 우리 심장이 하루에 동관의 혈액량은 총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 100근이라면 7근 내지 8근의 혈액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 심장을 하루에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근 좌우에 해당합니다. 그 심장이 수축위원하는 차수는 10만 차 좌우에 속하게 되어있는데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 이거를 반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쿡쿡 하기 시작한 그 시각부터 벌써 이렇게 부단히 그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수축위원하게 열렸다 닫겠다 이걸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 하는 이게 비정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중한 경우에는 우리가 막 소변이 새고 동공이 고정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 이거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때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몇십만 원대는 제일 작아도 한 20, 30만 원대는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오진간은 산자병원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판막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판막으로서 지금 그거 대체해줘야 되는 건데 이성도까지 병을 키울 필요가 없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길게 견지할 수도 있고 아플 때부터 시작해서는 그것도 아플 때만 훌 쓰고 이게 구급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만 쓰고 훌 안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료정은 넉 달에 한 개 료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성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언제쯤면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 만족스러워질까요? 네,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안락하고 값비싼 의사는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는 만 절대로 편안해질 수가 없겠죠. 네, 편안함은요,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할 때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차와 집을 사는 것만 생각하는 한 절대 편안해질 수가 없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지 말고요. 자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사라져간 순간의 기억들, 레이 브래드버리의 민들레 와인입니다. 네, 판타지 소설 민들레 와인은 환상문학의 거장인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가 쓴 작품입니다. 상상의 도시 그린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로 실제 경험과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의 소년 시절을 재창조했습니다. 소설은 12세 소년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1928년 여름에 할아버지와 함께 민들레 와인을 빚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풋나무 사과, 부드럽게 깎인 잔디밭, 새 운동화와 함께 시작한 그의 여름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작은 거대한 숲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동안 곳곳에서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그늘 뒤로 슬픔을 쏟아내는 행복기계, 9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브리라이 대령의 기억 타임머신, 거대한 협곡 속의 정체불명의 외로운 남자 등 13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은요, 한 소년이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단편, 그리고 민들레 와인을 빚으며 시간을 박제하는, 마치 사진으로 촉을 기록하는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우린 어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하죠.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가계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면서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행복기계 에피소드는 소박합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또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잠깐의 감각적 행복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갔다 온 것을 잘 보여주며 가족애를 추구하는 것으로 잔잔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틀리 부인 이야기는 다소 잔혹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나를 정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소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민들레 와인은 삶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하면서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더글라스의 내면 혹은 그의 주변 여러 이야기의 편리를 모아둔 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민들레 와인의 병속에 담아둔 여름, 사라져가는 시간, 또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주인공이 겪은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여름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름은 새 운동화의 상쾌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불 털기의 즐거움, 또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날의 충만함,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을 열리는 싱그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한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은 이러한 사라짐의 원형이며 주인공 자신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짐에 대한 주인공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사라져간 순간을 현재 속에 되살리는 헬렌, 족의 과거임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벤틀리 부인 등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시선은 노란 메모지첩 속에 자신만의 지혜를 담게 합니다. 기쁨과 상실이 교차되는 찬란한 여름날, 소년이 겪는 상처와 성장은 과거의 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냅니다. 내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과거 자체보다 더 충만해진 과거의 순간이며 겨울에 마시는 민들레 와인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지점인 찬란한 여름날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산문시를 읽는 듯한 특유의 서정적인 스타일로 판타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민들레 와인은 첫 출간 당시 전...

여러분, 연성 야간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둠이 깃들고 화려한 등불이 켜지면 연변 노동자문화공예의 창문 틈새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황혼이 깃들면 연변 노동자문화공예에서는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가 하면 양궁장에서는 종업원들의 활솜씨 자랑과 바드민턴장의 활기찬 몸놀림이 눈에 안겨옵니다. 네, 현재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예술을 배우는 것이 이미 연변 종업원들의 새로운 생활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정 야간학교라는 이 공예 브랜드는요, 부드럽고도 강인한 힘으로 변방 종업원들의 여가 문화 생활에 새로운 그림을 조용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차를 극복하고 전 시간대 충돌을 항만하는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퇴근 후에 뭔가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거나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 요가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바드민턴도 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집 앞에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네, 연결시 여성 종업원 리모의 말은요, 많은 종업원들의 마음을 대변해줍니다. 종업원 군체 학습 시간이 바편화된 동점과 난점에 비추어서 연성 야간학교는 전통적인 강습의 시간 장벽을 타파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했습니다. 네, 2026년 야간학교는 혁신적으로 점심 수업 더하기 저녁반 더하기 주말반 전 시간대를 아우르는 모습을 지원했습니다.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심은 직장 내 스트레스 감소 쉼터이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검은고와 바둑, 서화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며 또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는 운동장 내 활기가 넘칩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성 야간학교는 특별히 역동적인 활력체조발을 개설해서 많은 종업원들이 매일 밤 연변 노동자문화공 광장에 모여서 저녁바람과 음악 율동에 따라 춤을 출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올해 연성 야간학교는 4만 5천 명이 넘는 종업원들한테 봉사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2만 1천 명을 위해서 봉사한 수치의 2배가 넘습니다. 네, 이 수치는 공예 조직이 종업원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에 대한 정밀한 포착과 따뜻한 응답이 반영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증가해서 다원적 성장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7가지 수업 외에 명상볼, 요산소 건강제조 등 인기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해서 문화예술, 운동건강, 기술에너지 부여 등 3대 사업을 망대하는 덥 18개 정품과정을 알심들여서 출시했습니다. 목장기가 풍기는 서예, 전지가 있는가 하면 예술적 정취가 풍기는 쟁, 그리고 조선족 무용, 아프리카 드름 등이 있으며 태극권 필라테스가 있는가 하면 시대에 발맞춘 짧은 동영상 제작과 인공지능 응용 수업도 있습니다. 연변노동자문화공 영화 드라마과 과장 장상국은 그동안 각 전문협회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리론 더하기 실제 조작의 교수 모식을 적용해서 가르쳤으며 수강생들이 리론을 실제 활용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응용과 같은 에너지 부여 수업은 종업원들이 디지털화, 스마트화의 물결 속에서 직업 경쟁력을 확실하게 향상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밀화 관리로 질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인기 수업 과정의 배후에는 고능률적으로 운행되는 조직 보장과 폐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변노동자문화공은 전문 사업지도 소재를 설립하고 산하의 종합계획, 현장보장, 혹은 봉사 등 5개 전문 소재를 설치해서 휴행적, 종적 책임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수업이 많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원이 출근해서 음향을 조절하고 조명을 점검하며 강사를 연기하고 교실의 에어컨 온도까지 미리 조절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밀화 관리는 야간학교 운영의 모든 고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매기 개강 전 7일간의 심사 비준 준비로부터 수업 기간의 안전 보장과 설비 조정에 이르기까지 수업이 끝난 후 3일 내 피드백 수집 그리고 7일 내 종적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전체 과정 관리 기제는 야간학교의 고능률적 운행 과제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만 머물려던 단절함으로부터 팀을 구성해서 충전하는 충실함에 이르기까지 연청 야간학교가 개변시킨 것은 종업원들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면모와 생활 방식입니다. 네, 야간학교에서 기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알게 됐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직 속 기관의 여성 종업원 김모는 일기 요가 수업을 시작으로 촬영과 아프리카 드럼, 기타 수업을 잇따라 신청했는데
맥이 내로운 새로운 수확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곳에는 김어 같은 종업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종업원들은 취미를 매개로 하고 학습을 로로 삼아서 사상경지를 승화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가꿀 뿐만 아니라 또 은연중에 정체성을 다지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관광객들한테 고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입니다. 저희들의 해설을 따라서 연변 대지의 다채로운 민속문화를 함께 알아가 볼까요? 연휴가 되면요, 연변 박물관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5일 절 연휴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5명의 학생이 해설원으로 변신해서 생산민속, 생활습속, 인생레이, 세시명절, 민간문예 등 5가지 면으로부터 연변의 민속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네, 관광객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들어서 새시대 소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담았고 진심어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연변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말하기 및 발전 촉진 실천 활동의 현장 모습입니다. 이번 활동은 공청단 연변주의가 조직했고 연변박물관을 포함한 연길공룡박물관, 도문시 두만관광장 등 주내 30개 교양실천기지와 홍색기지에 의거해서 300여 명의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오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지점마다 전담 지도교원을 배치해서 1대1 맞춤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연길시 연신수학교 학생 정지은은 고향 이야기를 더욱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해설 대본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내 고향이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서 보람차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조생태환경국은 조농업농촌국, 조체육국, 조기상국 등 부문과 연합으로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을 향해 개방했습니다. 이들은 기관 간부와 환경보호자원봉사자들을 생태환경보호 일선에 초청해서 환경보호시설의 운영 절차를 현장에서 생생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민이 함께하는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합력을 모아냈습니다. 활동기간 참가자들은 길림성 연변생태환경감측중심, 연결시 고체 폐기물 처리유한회사, 연집천은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 연결시 오수처리유한회사를 차례로 방문해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폐기물 처리, 오수처리 등 핵심 환경보호 작업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탐방했습니다. 활동 참가자들은 각종 감시 측정 장비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대기 소질, 토양 감시 측정 설비의 조작 방법, 유해 폐기물의 수집 보관, 소각 처리 전 과정과 쓰레기 분류, 수집 운반, 소각 발열 및 오염물질 기준치 도달 처리 과정을 현장 견학했으며 오수가 류입 침전, 생화학 처리를 거쳐서 기준에 도달해 배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행동자각을 더한층 강화했습니다.

환경보호 시설 대중공개 활동은 생태 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4개 환경보호 시설 단위가 공개 명단에 포함됐으며 청소년 등 부동한 방문 군체 참관 수요에 맞춰서 해설 동선과 내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미 천여 명의 참관 인원을 접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사회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연변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작품 속에 이어서 또 고향의 여러 소식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습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맹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외과 맹서방은 오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지원액은 124원 하는데요. 한 가게 지금 60가게 70각을 드리는 첫째 이 우대활동 60가게 70각을 드립니다. 우대활동 범위도 지금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대활동입니다. 상품권 1,500원을 원값에서 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1,500원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원값에서 두 번째 큰 우대활동 1,000원 하던 기분은 1,500원을 감해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이 우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대활동 뭐 주는가 하면 지금 레이저 손목치료이기를 줍니다. 레이저 손목치료이기라는 건 이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 노년에 들어서서 중노년에 들어서 중년부터 다 낄 수 있는데요. 혈관 청소를 해주고 혈관이 탄성을 유지해주게 되었는데요. 오전에 뭐 한 번 9시 좌우에서 딱 끼시고 오후 3시 좌우에 딱 한 번 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머리끝부터 심장으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혈관이 탄성을 유지해주고 혈액을 맑게 한데 엉킨 혈액을 방울방울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딱 그 현미경으로 놓고 하기 전에 혈액을 딱 유리판에 넣습니다. 한 다음에 15분 20분 한 다음에 딱 유리판에 혈액을 빼서 여기다 손톱은 딱 찔러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기 전에 혈액은 한 대 업혀 다니는데 이걸 끼고 한 20분 내지 30분 딱 끼고 그 꺼내놓은 이 혈액을 현미경에서 보게 되면 한 방울 한 방울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 직접적으로서 레이저를 우리 점적주사 맞는 것처럼 혈관에 대고 30분 동안 그 딱 그 거기에다 비췄는데요. 이렇게 해본 결과 너무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이 제품 자체는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이기로서 지금 전달되고 있어서 오늘부터 이 이기를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1,500원 따진 자를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레이저 치료이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아주 간단하면 손목에다 딱 끼면 되니까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런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는 딱 그 충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이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예, 이 사지번에 쓰고 있는데 어느 해 5달 썼습니다. 5달 쓰니까 이 혈압도 아주 잘 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어림지도 나더니 어림지도 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내 약을 예,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 왜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니까 잠은 용 잘 잔다. 그래 소화되지 않고 늘 그저 소변이 들어갔다 안 나왔다 하면서 자수가 심했는데 지금은 밤이면 어떤 한 번만 일어납니다. 예. 요래기 써보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나는 딴 것보다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수면제를 먹어야 자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사지원에 쓴 후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서 잠은 영 잘 잡니다.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사지원에 그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2: 그래요. 예, 선생님 군내 민서방 쓰고 있는데 나는 예, 눈이가 어떤 나이서 그런 늘 그저 흐리멍텅하면서 예, 사람 못 살게 그러는데 지금 예, 이 눈이가 맑아진 게 알긴다. 영 좋습니다. 그래요. 예, 눈이 늘상 침침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눈을 뜨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안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 석 달 썼습니다. 그렇게 호강한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딴 것보다는 그 자호모가 예, 늘상 둘이 대비하고 이랬댔습니다. 생겼지. 그러면은 그런 증상이 없고 예,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다. 그랬네.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배달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사방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사가 조절받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건파치 좋아지게 되었으니까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사실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그저 예,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 동네 경화 혈지 높아졌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쓴 후에 지금 내 1년 넘었었습니다. 근데 병원이가 두 번 다 검사했더니 혈지가 동네 경화 6마에서 하셨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이 조치문 소리도 놀랐습니다.
1: 예.
3: 이게 놀라지 않고 예, 이 전화 소리도 놀라고 사람 앞에 오는 것 보이 알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지금 놀라는 증상이 하나라도 없습니다.
1: 아,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온 겁니다.
3: 예. 어, 기호 선생님 이게 또 잠도 잘 잡니다. 예.
1: 그렇죠. 뇌혈관이 좋아지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화를 형성하게 되어있으면서 매개 뇌세포가 흥분과 흥분 억제를 이거 자기절로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파괴되는데 점차적으로 젊었을 때처럼 그게 조절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3: 예, 이야기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이 동맥경화 혈지 높은 건 많이 왔어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에서 효과 봤습니다.
1: 그럼요.
3: 예, 그래 선생님 우리 남편을 이 나시사에 왔습니다. 그래 이거 오늘 육식가 싸서 같이 쓰자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 특히 여기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혈관 관리에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물어봤어요. 레이저 치료기계를 이 심장이 주사하는 사람 써도 됩니까?
1: 심장에 주사하는 사람은 조금 피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아, 그게 아이됩니까?
1: 예, 예. 예.
3: 어, 예. 근데 그 우리 옆집 할머니 이 약상이 용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 기계를 계속 갖다 주사하겠는데.
1: 글쎄요. 예. 어떻게 말하면 너무 심각한 그거는 아니지만 해도 어느 정도 조금.

0: 잠자가는 게 쓰면 조금 불편하면 금방 쓰지 말라고, 불편한 게 없으면 그대로 놔두셔.
1: 어, 예. 근데 그것을까 이 피검사함이 피검사를 몰고 탑니다. 용도탑이 맞습니다.
0: 아, 이거 현미경이나 검사해봐. 하기 전하고 하기 후에 그 피를 딱 대비해서 보게 되면 확실하게 현장에서 본 분들은 뭐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예, 피까지 다 떨어지는 게. 그렇구나.
0: 한 방울 한 방울 떠다라 댕깁니다.
1: 예,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사직원 약을 썼는데 주병약 중에 이마에 좋은 게 없습니다.
0: 예,
3: 야, 이게 첫째 해롭고 허리 잘 되니까 항상 골이 띠 하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결국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아, 밥이 맛있습니다. 난 예, 위 나빠놓으니까 어떤 약을 쓰면 처음에는 좋다가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밥이 맛이 있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야, 정말 이게 여러 면으로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내 또 예, 명소방도 씁니다.
0: 예.
3: 근데 예, 나는 이렇게 검사할까 병에다 있답니다. 자꾸 눈이 뿌연 게 아예 보이고, 예, 눈은 자꾸 비비고, 눈곱이 나오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명소방 쓴 다음에 내 눈곱이 아예 나오고 부였던 증세 내 두 달 먹었습니다. 근데 현저히 없어지고 예, 아, 용 좋습니다. 그래서 내 소질이 용 오래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된다. 야, 니가 뭐 먹은 누이 그리 좋은가 할까? 내 명소방 먹은 게 누이 이리 좋다 할까? 와, 그 약이 그리 좋은가 네. 자기도 그러면 그거 싸먹겠다네. 이랬대다. 예. 모두 나 먹으면 눈이 아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우대 활동이 좋을 때, 네, 오늘이 그 명소방하고 사지원에 그 두 가지를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아,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식전의 사지원에 식후의 명소방. 명소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가져올 때게 되면 아주 많은 눈병 치료 약품이 거기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림상 경험을 총화하는 이런 제품들 가운데서 확실하다는 이런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명소방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고, 눈이 좋지 않게 되면 기왕 눈에 혈관이 또 좋아야 되니까 사지원액과 더불어서 함께 쓰게 되면 눈에 좋고, 사지원액은 삼고에도 좋고 호흡계통, 소화계통, 콩팥 다 좋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사지원액은 한 1년 넘어 썼습니다. 이 약 쓰기 전에는 영 것은 맥이 없고 잠 못 자고 그다음에 눈도 뿌였지 가슴도 답답하지 머리 자꾸 얼음증이 난다는데, 근데 이 약을 잡은 이 약을 먹은 게 면책감이 좋아진 게 밥이 맛있지잖아.
0: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4: 밥이 맛있고 소화에 기가 잘 되셨습니다.
0: 예, 노래는 쌀이 막대라는데 드시지 예. 못하고 체중이 감량될라부터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예.
4: 예, 그래, 정수 때 벌써 12시 됐으면 배고픈 줄 모르겠더니 벌써 11시 되면 자꾸 배고프다만 약이 정말 좋긴 좋다. 그래서 11시에 준비한 11시 반이 12시 됐으면 아이 먹던 게 11시 반이 예, 즐거워 먹습니다.
0: 아, 그럼요.
4: 아, 예.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벌써 즐거워, 예, 반 시간 앞당겨, 예, 배고프다.
0: 신호가 오죠. 뭐, 예, 그게 정상입니다.
4: 났고, 예, 눈이 뿌연 것도 용 좋아집니다. 이야기에 맥이 납니다, 개고, 예, 선생님.
0: 그렇죠. 예. 맥이 납니다. 인삼노경이 다스의 습배 효과니까.
4: 예, 이번 우대 활동에 그 레저 치료기구에 내 써보니까 도가나에 우리 언니 내 주자고 내 한포를 사자고요.
0: 예, 그렇게 하셔.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저
4: 예,
0: 치료기구는,
4: 수고하시오.
0: 예, 누구든지 노래에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예.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나는 위가 좋지 않아서 예. 지금 먹으면 자꾸 얼림이고 내리미는 게 얼립니다. 입에서 자꾸 냄새가 저 식후물 올라오면서 이 냄새가 세다마. 그런 게 이 사지원에 보게 한 다음부터는 이 저 뭐지 같다 한 벌써 한 달 쓰니까 약이 들어갑니다.
0: 예. 그렇죠.
5: 그다음, 예. 그러면서 식후물 벌써 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두 달, 석 달 쓸까 벌써 완전히 아래를 내리미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무슨 소화가, 저, 한, 방공 같은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 합니다.
0: 아, 예, 예.
5: 이렇게 소화. 그러니까 예. 어느

0: 대단한데 이저 약을 다른 약을 쓰면서 내려와서 딱 보충되는데 민서방에서 특별히 눈이 뽀얗고 안개 낀 거지 흐리멍텅하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사람도 잘 분간 못했다만 그런데 이거 한 달 넘어서 두 달 됐으니까 약간씩 보호한 게 벗어지더라만 그러면 차츰차츰 썼는데 어제는 1년 넘었어
1: 예.
0: 굉장히 어제는 완전히 떼서도 마음대로 본다만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사회적으로 예, 인정합니다 예.
0: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약이 많아서 이게 좀 꾸준히 쓰자고 예. 이거는 대답 맞죠
1: 아 그렇게 하셔 열심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에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보통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떨궈 있는 약으로는 임시임신은 편할 수 있지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명서방이 특수한 제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된 잔토이라는 성분, 매미 껍질입니다. 눈의 특수한 역할을 하는 이런 소염 및 눈의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약에는 단순히 이 치료는 뭐 겉으로 치료가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겉으로인데 상처열, 상처라면 폐열과 심장열이 아주 뜨거운 피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는 피가 지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모두 어려운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명서방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섬유를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눈에서 또 좋은 혈액이 당기란 성분이 들어가서 무, 덧을 쓰란 말이 있습니다. 눈은 피를 얻어야만이 제대로 대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눈약엔 좋을 뿐만 아니라 저들 설명하고 있는 사지원액은 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면 천연 그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로갱이 5~6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그리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밀양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쯤은 나만의 여행 박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엽서를 오래 간직하고 누군가는 골목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물건 같아도 그 안에는 그날의 공기와 기분 그리고 그 순간의 내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기억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역시 오래된 유물만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박물관의 날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쯤은 있을 나만의 여행 박물관을 떠올리며 여행이 우리에게 남기는 기억의 의미를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너야지 결국 사랑이 된 거.
1: 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는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 위해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지나온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 있듯이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랍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봅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코너, 오늘은 혼춘시 경신진 방천촌으로 떠나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빠른 변화에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숨에 성공한 이야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결과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에 우리는 쉽게 감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삶의 많은 변화는 사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사람과 마음도 조금씩 시간을 견디며 달라져 가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서히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혼촌시 경신진 방천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수금 평청석에는 중화민족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도약은 중국인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방천천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변방 마을입니다. 역사 속의 방천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당나라 시기 동북아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불렸으며 동북아의 황금수로라는 명성도 얻었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연간 수출 규모는 300만 량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는데요. 하지만 전쟁과 사회 혼란,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방천촌은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외딴 지역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새 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과 함께 방천촌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헌춘시는 조선족 전통 민가를 보호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왔는데요. 2017년에는 향촌진흥과 민속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총 2억 6천만 원 규모의 동방제일촌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방천민속촌과 방천꽃바다 그리고 금사탄 환락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중 방천 민속촌은 약 4만 3천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전통민가 41동과 민속문화관, 민속거리, 관광객센터, 전통풍 호텔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천촌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최대 방문객 수는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고 문화를 나누며 민속 화합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천 풍경구 내부에 위치한 전망대 역시 둘러볼 만한 명소인데요. 전망대는 토자비와 423 경계비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자비에 깃든 역사 이야기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해 외세의 압력에 끝까지 맞서 싸운 민족 영웅 오대징의 역사 사적을 회고하면서 이곳의 역사에 대해 더 한층 깊이 요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경구 내부에 위치한 나무 잔도에서 삼국 교차지대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천 풍경구 입장권을 소지한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삼국변경 나무잔도가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덕분에 나무잔도 구역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룡호각 위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던 삼림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걸으면서 이곳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삼국교차지대의 신비함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잔도는 변경 풍광, 민족 문화, 인문 역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자연경관의 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룡호각 서쪽에서 시작해 두만강 좌측 연강지대, 중로 경계비, 토자비 등을 거쳐 룡호 광장에 이르는데요. 그의 총 길이는 2221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기와와 신벼, 전통 격자창으로 꾸며진 집들은 중국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요. 당조 이전 시기의 민가 형태를 계승한 건축 양식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김치와 순대, 냉면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수가 있죠. 특히 41채 가운데 19채는 주민들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민박 시설인데요. 관광회사가 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임대 수익을 얻고 집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국가의 민족 정책과 향촌지능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천촌은 촌 기업 연동을 통해 주민들이 민박, 음식점, 관광 서비스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 절인 반찬, 어획한 생선과 꿀 등을 관광객들에게 선매하며 판매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조금은 더 특별한 특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도만강에서 잡히는 탄두어와 칠성어, 대마하어 같은 5종 역시 방천의 대표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에는 통합 난방시설과 오수처리 시설, 쓰레기 수거 시스템까지 구축되며 현대적인 농촌 환경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천촌의 아름다운 변화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분열연합회가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 우수 사례에는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청돌바닥 위로 꽃 화분이 놓이고 조선족 전통 농기계가 정갈하게 배치된 이 정원은 국경마을 특유의 정취와 생활의 온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혁 씨의 아내분은 정원 관리 비법을 이웃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마을 전체의 환경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신지는 집집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깨끗한 골목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촌 변경 관광의 새로운 명함이자 향촌 진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천에 변하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민족 화합과 공동 번영, 그리고 변방 지역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천천이 관광을 통해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이어가며 새로운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기대해봅니다.

방천촌의 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관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공간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우리는 흔히 관광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남기는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행은 소비를 넘어서 한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방천촌이 바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지리적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방천촌의 진짜 매력은 눈앞의 풍경보다 그 안에 쌓여있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그 안에 깃든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기억이 지금의 방천촌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김석천의 기와 지붕 하나, 마을 어르신이 담근 김치 한 접시, 오래된 농기계 하나에도 한민족의 생활 방식과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공간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데요. 방천천 역시 그

또 관광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오래 기억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던 주민의 말투, 시장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따뜻하게 건네봤던 한 끼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천촌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거대한 도시형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광이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방천천을 찾게 된다면 풍경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풍경 속에 담긴 사람들의 시간과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순간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오래 기억에 남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네, 오늘 뒤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노이에 여행을 오면 반드시 가볼 만한 두 곳이 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하롱베이와 고산지대의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사파라는 지역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바라보는 사파의 뷰는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오토바이를 빌려 좀 더 깊숙이 라이딩해 들어가면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지는 사파였다. 각각 편도로 약 4시간, 6시간이 걸려 두 곳을 다녀오는데 이동시간만 약 20시간이 걸리지만 젊을 때 짠내나게 고생했던 여행이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당시 구글맵도 잘 사용하지 않던 시기라 지도책만 의지하며 골목 개수를 세고 돌아다녔는데 이 또한 배낭여행의 배려.

외국인 로부부와 대화를 했는데 이제 막 은퇴하고 여행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자 로부부는 우리는 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치 않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 정말 여행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었다. 온통 여행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만 일정한 나이에 정해진 무언가를 하게끔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인 또한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자 본인도 미래를 꿈꾸면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며 내가 바라는 행복에 닿기 위해 항상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거듭할수록 저자의 가치관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또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사진도 영상도 모르는 것이 서툴렀지만 거급된 이 여행은 저자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게 해줬습니다. 여행은 저자의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늘 함께하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고 그 빈자리를 확진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에는 여행지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누구나 겪는 생각과 행동,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생겼던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가며 편하고 즐겁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나다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여러분들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몸의 공간을 넓힌다고 합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숨이 길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여백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여행도 어쩌면 비슷한 일이 아닐까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역시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몸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더 큰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듯이 여행이 넓혀준 마음의 공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여유를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넓다란 공간이 남아있나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전하는 고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연숙 작사, 김선희 가수가 부른 그대는 예쁜 달림을 전해드립니다.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맑은 물소리.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널던 그 추억이 있죠.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성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잔잔한 물결 우러 흘러가는 고향의 전경,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적셔드립니다.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시죠.

이어서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우리집 텃밭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우리집 텃밭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멀어져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정원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한 과기가 20알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과거는 몽땅 꼬박로 나왔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우리 이 중약을 가공하는 방식이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팡이란 이런 가공 방식이 하기 제일 바쁘고, 예, 그리고 약이 제일 많이 드는 이런, 게고, 그리고서 또 흡수가 제일 빠른, 분자가 작다는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우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약들은 매 약재마다 몇 그람, 몇 그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꼬방이라는 건 건드릴려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다를수록 무리가 다 쫄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정화된 부분만 몽땅 꺼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과기 세 과기 더 드리거나 아홉 과기 가게 되죠. 아홉 과기면 한 180일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과기는 여덟 과기를 더 드리고 열다섯 과기부터는 열다섯 과기를 더 드리거나, 예, 거기다 또 침구 열두 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 이상 사는 분들부터 황금색 응답분, 예, 드립니다. 예, 이거는 운남에서 나온 특급 응답분에 속하는 겁니다. 예, 한 과기 30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1680원짜리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꾸 구분기를 끊지 말고,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도 딱 변종론질 여김에 따라서, 예, 정확한 진단 계고 그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지금 우리인데 찾아온 분들이 다른 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찾아온 분들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잘 조회해보고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치료해가지고 저리 제프라마 오고 뇌실금도 생기고 요추간판 털출 치료한 단계 잘못해가지고 서리 지금이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게 댕기고, 그다음 무릎 관절도 싹 잘못돼가지고 서리 치료한 단계 잘못돼서 막 집행일 짓고 다닐 정도로 막 되고, 지금 수두룩합니다.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처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분들 침 맞는 분들은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 우리인데 외지에서 통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상 우리 일주일에 침구를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침이란 거는, 예,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썼습니다. 침구가 내 병이 오랜 병일수록, 예, 류전이란 거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류전 1시간 하거나 2시간 하거나 3시간 하거나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 곳곳을 오래 했을수록 좋다 그 뜻입니다. 예? 부단히 거기면 경락을 잘 열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침 많이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 원기도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침 많이 넣으면 제 원기도 많이 나가는데, 예, 그래서 매일마다 못 맞습니다. 우리 이 침은 이제 침 와서 맞게 되면 아실 겁니다. 전날부터 저를 알립니다. 우리 이제 환자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다른 데 가서 침 많이 맞아봤답니다. 근데 선생처럼 이렇게 재견재견하게 뭐 아픈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0: 군데만 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루고루 다 놔주는 데는 이게 밖에 없답니다. 전 중국에도 이렇게 놓는 게 없답니다. 예, 그래서 효과를 잘 보는 겁니다. 게일에 맞게 되면 이 질병이라는 게 한번 치료한 다음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어째 자꾸 침구라는 게 자꾸 재발하는 거. 기실은 딱 무슨 어디 아프면 그 한 곳만 놔줘가지고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앞으로 다른 데로 발전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런 침도 다 해줘야 됩니다. 예, 병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쭉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란 건 예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질병이가 계속 놔두게 되면 어느 쪽으로 발전한다. 그것까지 지금 또 막아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서의과학도에서 우리 간염이랍니다. 간염하게 되면 그래서 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서의에서는 항상 보니까 간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서리에 간중다 해가지고 위를 올리 이렇게 띵해서 그래서 이런 소화해야 된다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죠. 중의과학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의는 거기에 습열로 인해가지고 서리 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무슨 간 이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변이 노랗거나 그다음 왕라의 한르 약간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우리 더웠다 추웠다 는 이거는 중에서는 반뼈 반리랍니다. 그러나 뼈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말하는 겁니다. 뼈라는 거는 몽땅 그 육부를 말하는 게고 그 다음에 리라는 거 오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뼈 반리라는 거는 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육부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 오장 있고 50% 육부에 있다 이렇게 해줘서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시의 구만이라는 거는 가슴 그 다음에 옆구리 그쪽에 막 이렇게 개우고 예, 떡 막히는 것 같고 네 아프고 어떤 분들은 그 돌아눕지 못합니다.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이런 현상. 그다음 뭐뭐 부위술이라는 거는 자 밥맛이 없어서 밥 먹기 싫고 이런 증상. 그다음에 심판 시오 그러니까 심판 짜증이 맨 안에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짜증이 난다는 거는 우리 아래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귀에 소리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 안에 이런 음식이 우리 황제내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위 안에 음식이 몽땅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라는 건 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주머니처럼 아래 이렇게 들이운 거김에 항상 음식이 3분의 1량을 항상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것이가 인차인차 나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게 되면 시가 올라가게 되면 예, 거기에서 썩는다 그 뜻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우울 올라갑니다. 그럼 입에서 냄새 나고 입이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예. 예, 이걸 인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시의 어우라는 거면 자꾸 꽥질 나고 입이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예. 이럴 때 무조건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불용하고 백추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 백출이가 결합하게 되면 예, 불용이 좀 백출보다 더 조금 많이 얻는다 해야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서 거김에 있는 습열을 몽땅 없애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거김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 예, 직접 거김에 드러우 그러니까 자꾸 미스급은 올리미는 이런 현상을 반샤가 해결해줍니다. 아래를 내리미는 이런 작용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무조건 반샤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유튜브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지금 이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예, 이전에는 어제 쪽 하면 입에서 예,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입꼬면서 피. 그리고 자삭을 해서 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그니까, 또, 그리고 또, 피부가, 이렇게, 막, 가려보면, 예, 굵어야, 예, 막, 빛, 속이, 결자, 굵어야, 붉어보고, 굵어야, 속이 시원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병에게, 짐도 못해지면서, 약 먹고, 또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또 먹고,
0: 예. 거기 위험합니다, 예.
2: 예, 예. 아, 그리고, 어쩌니, 이렇게, 속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물량 온 같은 게 그럴 수 있겠다. 먹고 예, 또 예. 먹어. 예, 그리고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담낭이 좋지 않아서 진단받았어요.

0: 닭에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예, 다리도 벗기고, 혈압도 예, 하루에 혈압이 하고, 세 번씩 먹었습니다.
1: 어, 예.
0: 예, 혈압이 자꾸 뭐, 풍파 생기니까. 네. 또 세 번씩 먹고, 어떤 이렇고, 어떤 또 병원 또, 치과 갔기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래가 예, 아예, 이렇게 하루 더 탄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디어입니다. 네. 먹을 때는 예, 이러면 가던데 또 예, 재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그 후에 이 선생님이, 이, 건심어가 좋고 이랬고, 또 친구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이 친구와 건심어를 묶어서 지금 많이 나사줬습니다.
1: 네.
0: 예, 피부도 아예 가렵단 말입니다.
1: 예.
0: 네. 그 혈압도 온정되게, 그 또 다리도 벗기게 다 내니까, 예, 걷기도 영 편하고, 예.
1: 예.
0: 예, 그리고 담낭이 또 좋아져서 달걀이 지금 마음대로 먹습니다.
1: 예, 붓긴 게 빨리 내립니다. 우리 이 처방이에요.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객관화 정우탕, 정우탕 그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우탕 주요, 공능은 원양리수의 객관화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리수의 몸속에 객관화 이런 피부 겉짝에 낀 이런 물이라면 쓸데없는 물, 이것을 몽땅,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죠. 예.
0: 예, 그니까, 아, 뭐, 다들 마음대로 먹을까, 예, 벌써, 예, 이 기분이 좋고, 정신하고, 이렇게, 예, 이런 감각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권신고가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경화과에서 더 한층 승급된 약이고, 용도가 좋고, 예,
1: 네.
0: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대단히 빠릅니다.
1: 예.
0: 벌써,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나, 예. 그리고 네. 이 약도 먹기도 얼마나 허락과 따뜻한 커피다 커피 좀 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우리 약 중간에서도 우리 이 건신고처럼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네. 그 설명서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어린애, 임신 부녀 다 먹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예.
0: 아, 먹기도 허락이 없고 커피
1: 네, 예.
0: 그저 타서 먹으면 할날을 다 그저 지나갈 것 같고
1: 그렇죠.
0: 편리하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 저거, 지금, 내가, 많은 효과 보니까, 예.
1: 네.
0: 선생님, 대단히 또, 뭐, 감사가 한 번 좀, 박수의 경혜를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1: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15곽 쌓아줄까?
1: 예, 15곽 쌓으면 예. 15곽 더 드리고, 예. 그 침구 12번 해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우리 그 웅담분, 1680원짜리 황금세 웅담분입니다. 특급 웅담분이 이것도 드립니다, 예.
0: 예, 예, 예. 그, 얼마부터 먹고, 할 때 좋습니다.
1: 좋죠, 예.
0: 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예.
1: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게 지금 오제 할 때 참가할 때 싸려고 합니다.
1: 예.
0: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건신고 약을, 예,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엔 경어거를 먹고, 이런 게, 효과 영 좋습니다.
1: 어.
3: 내 감기 걸리던 게 감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게 안 먹고.
1: 예, 면역력이 얼마나 빠졌지.
3: 그리고 소화가 잘 돼서,
1: 예.
3: 먹고는 안 살던 또 배고프다 합니다. 딱
1: 아, 예, 예, 예. 옛날 소화 잘 해야 됐죠. 예, 예.
3: 예.
1: 예.
3: 옛날엔 소화 잘 해야 되고, 먹은, 뭐, 아침에 먹고도, 점심 많이 먹어도, 먹을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전화가 아이 먹어도 먹을 생각이 없고 그랬던 게
1: 네.
3: 아이 시간 자꾸 먹고도 안 사 있으면 또 배고플까 하고 자꾸 먹기 싶습니다.
1: 그럼 어머님은 변비도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리고 허리도 이제 뒤에 아프던 게 시다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1: 예.
3: 안 닿지 않습니다. 아,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1: 예, 맞죠.
3: 그리고 예. 발이 차던 게 따뜻하고 예.
1: 예.
3: 손이 떨기던 게 손이 아예 떨긴다.
1: 맞습니다. 예.
3: 손이 자꾸 떨겨서 그릇이라면 뭐 자꾸 이제 흔들흔들거리네. 그래갖고 글 쓰다도 글을 제 이름 썼다도 쓰기 바빠서 해놨던 게
1: 네.
3: 번번에 써보니까 글이
1: 잘 되죠.
3: 쓰기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손이 아예 떨기니까. 그래 간이 또 약간씩 아프던 게 간이 아예 아픕니다.
1: 아 예.
3: 신고 약을 먹고 예.
1: 네. 많은 밤에
3: 우리 아이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 꼭 더 쓰던 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걸이 1년 반 썼습니다. 그리고 예, 이 건심고를 한대 그랬는데 건심고 받아도 아, 경목고를 받아도 건심고 쓰니까 예, 효과도 더 빠르고
1: 네.
4: 그 아픈 데가 예, 그 자극하는 게 예, 더 빨리 예, 효과를 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예, 입이 쓰겁던 게 입안도 알 수가 없고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허근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다리라면 뭐 허리라면 아파서 그렇게 그러던 게 예. 정말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예. 천근만근 하던 게 지금 영해갑습니다.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예. 걸지도 못했는데 5천 번씩 걸습니다. 그 예. 엄마 좋으니까 몸이 헷갑아지니까
1: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정말 영활 하, 그저 먹을 때는 그저 주먹에 뭐 이자꾸는 무슨 일일도 먹고 다세도 먹고 하던 게 네. 효과도 빠르고 얼마 좋습니까?
1: 네, 관심도 좋지.
4: 15가구 가면 15가구 주는 것 같은데 네. 그 활동에 참석해서 예,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고기약의 근심고하고 혈배강, 풍수빵 다 세 가지 다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5: 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약을 저희 병과 맞는 것 같아서 싸서 쓰는 게 인증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5: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체중이 점점 내려가고 맥이 없었는데
1: 예.
5: 걸지 못했습니다.
1: 예.
5: 근심고를 먹은 게 있지. 먹은 다음부터는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1: 네.
5: 밥맛이 돌아서니까 나. 그리고 내 선생님 내일 찾아가서 침 맞으러 다닐 때 선생님도 봤지만 내 신체 얼마 허약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5: 네. 그런데 지금 신체 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두 보고 놀랍니다.
1: 네.
5: 그리고 이약 쓰기 전에는 혈타이 당뇨 있어서 몇 년 동안은 이거 저기는 이로수를 맞았습니다.
1: 네.
5: 오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쓴 다음부터는 혈당이 조절되고 우선은 아무리 재봐도 병원에 가 계속 재보고 집에서 재봐도 혈당이 그냥 정상입니다.
1: 요새 그 당뇨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의 결합하고 우리 세 가지 약 결합하고 이렇게 되면, 예, 우리 이도수라면 막 숨을 몇 개 다니지 맞던 분들도, 예, 당날부터 이도수를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흰물이 많고, 물이도 너무 빠져서, 예. 그것도 바닥에 이게 물이 끼만 해서 계속 쓰려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내고 했습니다.
1: 예.
5: 이 약수 나면 물이도 빠지지 않고, 머리도 새로운 머리로 이 검은 머리 많이 나 올라왔습니다.
1: 아, 그렇지.
5: 네, 그래서 모두 보고서는 머리 많이 검해진다면서는 너무 무슨 약을 썼는가 하고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 네, 여러 환자들과 이거 소개해줬습니다.
1: 네.
5: 그래, 이 환자들의 약을 저는 한 달씩 한 달 반씩 이렇게 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1: 네.
5: 아, 효과 좋답니다.
1: 좋지. 네.
5: 예, 근데 효과 너무 좋아서 이 우대 좋다고 말했지만은 오늘은 새벽이다 이거 그런 약을 좀 많이 싸겠다며 배달해 달랍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좋습니다. 15곽에 15곽 더 드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가고 예, 그리고 또 웅담분 오늘 결정하는 분들 웅담분 또 1680원짜리 한 곽에 30병 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예.
5: 예, 그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는다면서 내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5: 배달 전화를 알려주시오.
1: 288-0018번 전화 치시.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이런 간염, 네, 이런 분들 무조건 우리 여기 이 근신고 안에 전문 간단 이런 저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샤세신탕 몽땅 간경화 간염 이런 질병을 치료한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간이 좋아지게 되면 당뇨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우리 자꾸 혈당 공제만 중시합니다. 예,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거 말하죠. 깨몽으로 중에서 뭔가 혈액 속으로 당분 들어 못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냥 무작정 당분을 먹지 마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자면, 예, 무조건 당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분, 이것이가 직접 간을 통해가지고서리 우리 원래 근육조직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맥이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간이 나빠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 왔거나 지방가 있거나 이래가지고서리 이 당분이가 간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뇨 합병증이란 거는 절대 우리 혈당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온다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마다 혈당 재면서 매일마다 혈당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서 혈당을 내서 당뇨병 오는지 그 도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는 맞지 않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6: 네, 저는 이전까지 어떻게 어떻게 말씀했죠,
1: 불면증.
6: 예.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게 이전까지 제대로 자지 못한다 말나. 제 자도 이전까지 그래서 계속 이 한 달로 꿈꾸게 된다면에 그래서 어떤 자는 이제 자다가도 그냥 한참 이래 눈 뜨고 그냥 깨놨다간 또 다시 또 이래 자기를 하고 또 좀 뭐랄까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 밤중에 한번 깨놨다 하면은 뭐 11시도 12시도 자고 잠들었는데 새벽에도 3시네 19시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1시간이나 또 조금 못 자다가 이래까지 제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6: 그래 예. 그리고 나 이튿날에는 이 뭔가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자도 정신이 안 나지 이랬거나 사람 점점 유숙해지고 이래 그러니까 사람도 우울증 어떻게 보면 요즘 우울증도 거의 그러니까 네. 어두란 말입니다.
1: 네.
6: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다음에 신경질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냈으면 이 신경 이름 좀 물난도 비를 또 어느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뭐 집사람들도 그래지만 아, 어찌 이렇게 오면 자꾸만 요즘 신경질도 쓰고 그다음에는 이런 거 없으리 내용 옆에서도 좀 관심이 더 많더라 말입니다. 약 왜 뭐 이러저러 써보고 겨우 또 뭐니까 약도 이 수면제 같은 것도 이 방법이 없어서 먹기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또 옆에서 또 그거는 오래 먹으면은 이게 또 중독될 수도 있고 하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또 먹기도 좀 내어 좀 그렇고 이래던 끝에 나 선생님 이 뭐니까 이 이야기 이 뭐니까 강의하는 거 우연하게 또 구슬이는 이 거신고를 먹기 시작했다만 나 그걸 또 그 회사가 또 같이 이렇게 또 썼어.
1: 아 같이 있으면 또 썼지.
6: 네네. 그나저 선생님도 친구도 또 뭐니까 해석되다 예 그래 네. 친구도 또 하고 예. 그런데 점차 내 원래 먹던 약들이 아이 먹고 팅하고 그다 이것만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좋아지는 게 알게 되는 마음답게 어제 네. 한동안 먹고 나가 지금은 모든 약 다 끊고 그래도 예 밤잠 잘 자기 저는 어떤 때는 막 저녁에 한 6시 9시 부터 막 잠이 와서 잠을 이튿날 새벽에 거서 한 4시 반 4시 거서 서너 시까지 이렇게 잠을 가서 6시간 정도 자지 않고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나고 그다음에 이 정신 상태 좋아지고 그냥 무슨 약 먹은지요 이전보다님 많이 좋아졌다고 그냥 내절로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게 좀 우울증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없어지고
1: 일단 이 근신보는 그 공능 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한다. 기억력이 못해지는 걸 치료해준다. 이걸 딱 써놨고 그래 우선이 원래 잠 못 자는 건 다 이게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 모자라고 간에 피 모자라고 이러면 잠 못 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신고에 또 네 가지 이런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그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가 충족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예.
6: 그 하여튼 질문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예.
6: 사람 그냥 좀 잘못하다 이 정신 막 잘못해 예. 것 같은 그렇던 게 지금은 좀 만약에 정신 나서 나왔어요. 뭐 친구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1: 예.
6: 그 뭔가 일까지 하더라도 무서워해서 이래 먹은 것도 그러니까
1: 예. 좋죠. 예.
4: 예. 그럼 이게 그 뭐가 문서 이래 있는 거 조금 먹고.

0: 입구에 떠떠 싸서.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귀 소리라는 거, 이 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보게 되면, 귀 소리 난다 하게 되면 부선하냐고 대량적으로 쓰는데, 그래, 쓸데없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여기 매, 서양, 수지 불이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가, 우리 황제내경에서 나온 건데, 상한자병론에서 명백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서양이란 거는, 주서양 단징하고, 서서양 선조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초경락하고 담난경락이 딱 귀를 둘러싸고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김에서 벌써 이 반벼, 반리한 이 음양 평형이 잘 안 되고 기혈, 이런 운행이 잘 안 되고 이래게 되면 여김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한热交替, 그러니까 더웠다, 추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래 가게 되면 자꾸 병원에 가게 되면 갱년기 잘못 냉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중기에는 갱년기란 말이 없습니다. 주요하게 이 근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다 떼고 그래서 갱년기에 겠다 붙이면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죠. 그리고 시흉시의 짱만, 그러니까 가슴 옆구리 그 짝에 이륵골 그 짝에 짱만, 짱이 나고 꼴똑 찬 것 같고, 그럼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에 기가 올리밀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심판시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밥맛이 없으면서 변비하고 설사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 나고 눈이가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나고 잠 못 자는 이런 현상, 꿈이 많은 현상, 잠들기 바쁜 현상, 이게 다 나타납니다. 이런 방면에서 해결해 주자면 우리 건심과를 빨리 써줘야 되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차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변, 사람들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옛 풍경을 그려내며 추억과 사랑을 담은 가요죠. 박경만 작사, 어영란 작곡의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도록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은 소소하지만 행복하죠. 커피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자미련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노래는 변해가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삶도 노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질의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를 수립 완성해 새로운

0: 음익성 재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 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오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춘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희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희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 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 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두 개 위원회, 세 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 구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립

0: 청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홍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1: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유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절역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코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삼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코트의 축구 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코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코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코트의 축구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녕,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0: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을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류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류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류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 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이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 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 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 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 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0: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1: 혼춘시에서는 야간 경제 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 정경 혁신, 부대 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그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1: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편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

몸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충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네,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2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의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198원에 상당하는 국화 선물 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대 활동할 때마다 그 우대 활동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드리지만은 눈에 좋은 엽황소, 심장에 좋은 부메 Q10, 혈압에 좋은 국화, 예, 그리고 심혈관하고 비늘에 좋은 단백분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유일한 제품으로서 우리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하나는 그 우리 발효기술 이런 기술 성과로 인해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동충하초는 우리 그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유되는데 또 그것도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삼배 요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매, 비모 포사균, 셀륨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높다 낮다 차다 덥다 하는 것을 우리 그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증상을 또 제일 먼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가 잘 나지 않으니까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건강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강하다 하게 되면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주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이런 건강을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전화에 그냥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좋아진 이런 효과를 예,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약이란 건 내가 먹어봐야 또 내 병이 나아져야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예, 동통화소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당뇨 합병증이 들어가서 정말 병원에서 아이 된다 하더란 말입니다. 예. 관심증도 있고 신경경색도 있고 예. 거기다 자꾸만 피에 물이 차가지고 얼마나 약을 썼는지도 모른다. 1년에 병원에 한 다섯, 여섯 번씩 입원하고 이래매 고사야 됐습니다.
1: 그랬겠죠. 예.
2: 약을 자꾸 먹으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지지. 그다음에 뭐 이 소리 그도 뭐 이 부은 게 나가지 냄새 나지 이래면서 예. 또 아래 어제 하반시에 저리고 시리고 망하고 하면 나중에는 일어나 걷기도 힘든다.
1: 맞아요. 예.
2: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 당뇨 합병증은 치료약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그들이하고 마시는 게 나 잡수다 가라네 이랬다가
1: 예.
2: 예, 그래서 정말 집에 나와서 억울하진 거게 예.
1: 그래서
2: 방송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정말 동통화토에 그 4,500m 고온 지대에서 자라지 또 겨울에는 벌레 되고 얼마나 신기한가. 또 여름에는 풀도 빼나고. 그래 또 보니까 나의 좋다는 소린 들어도 저렇게 이 약조이가 신기하게 빼냈다. 정말 또 풀로 빼냈다. 이런 약조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거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약을 더 파는 게 말을 아이들이니까 나 그래도 돈 해제를 얼마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섭더란 말입니다. 예.
1: 그랬겠죠. 예.
2: 그랬던 게 그다음에 이 환자들이 무슨 자석들도 데리라 하고 자기 입으로 그도 내 어떤 데 나섰다고 또 내하고 또 심토에 그런 분들이 미치겠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내 한번 기울침 내려고 써보자. 이래서 예,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홉 달 없으니까 나의 말초 신경염이 그게 나사지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지요.
2: 예, 아래 배 따다 사이가 그 다음에 소변도 그도 시원하게 나가고 붓기 빠지고 몸이 헷가빠지고 예.
1: 맞습니다.
2: 그리고 예. 피해는 이 동통화서 좀 제일 1인 자리를 서는 것 같은다고 어느 가래 내들로 이게 심장도 아예 통쇄나구나 숨도 아예 막히구나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나서지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2: 이게 그다음에 이 당뇨 합병증이니까 이빨 마르고 이 그런 뭐가 다 말라 내리 말라 들고 마른 기침 자꾸 하고 이래던 것도 예. 지금 까다 일 없습니다.
1: 맞지요. 예.
2: 선생님 강의 잘해주길래 두 번째 생일 찾은 것 같은데.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2: 그래 이 동충하초로 써보기 전에는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에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이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써봐야 한다. 약은.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때 또 영양제도 많이 주는 것 같았대다. 예.
1: 맞습니다. 예.
2: 제 약은 있지만 또 우리 할때 참여를 더 받다고 그랬다. 배달을 아홉가고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손님이 우리 당뇨병 합병증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써야 된다는 이런 과정 같은데 또 이미 또 효과를 보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2: 예예 예. 선생님 나 이 죽을 때까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대전합니까?
0: 네.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내리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은 예, 먹을수록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예, 약은 아주 특별한 약이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100m 높은 곳에서 예, 또 안열한 곳에서 자라는 약이라 예,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는 약이라 이렇게 신기한 약이기 때문에 예, 더욱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동충하초 발효부는 예, 예, 발효를 해서 만드는 약이라 예, 그 효과가 30% 넘어의 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더욱더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죠.
3: 예. 우리의 내외노의 둘 다 면역력이 약하고 예, 기력이 약해서 예,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 봄과 가을이 되면 예, 근심이 태상 같았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예, 숨이 차고 한 데다가 맥이 없고 항상 그 피곤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머리가 뻥 하고 예, 이래서 귀찮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전에 많은 약을 예, 써봤지만은 예, 먹을 때뿐이지 예,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한 달 먹으니까 예,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3: 네,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예, 위축성 위염으로 예, 위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전에 예, 진단이 났는데 예, 그래서 예, 밥을 예, 먹지 못하고 예,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예, 위가 좋아지면서 예, 밥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3: 예, 그래서 예,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20년 넘어에 변비로 고생을 했는데 예, 위가 좋아지니까 예, 변비도 예, 자연적으로 예, 좋아집니다.
1: 네. 네.
3: 그래서 크게 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성 관절염을 내서 예, 허리 다리가 아프어서 예, 영 그저 걸을 때도 고상하고 이랬는데 예, 이 병도 예, 자연적으로 예, 나아지면서 예, 발이 시리고 마되고 이러던 증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약은 최고약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입니다. 염증 치료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 예, 저는 예, 밖으로 나가면 예, 내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모두 예, 아줌마이라 하지 아내란 소리를 얼마 들어 못 보거든요.
1: 좋죠.
3: 예, 듣기는 좋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래, 예, 이번 특대 우대 활동에 예, 9가구에 예, 더 사겠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예, 형제들도 예, 많은데 예, 모두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예, 모두 예, 야 언니 어쩌면 이렇게 약이 좋은가 하고 예, 모두 칭찬이 예, 대단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줘 감사합니다.
1: 예, 선택 잘했죠. 예.
3: 예.
1: 네. 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얘기를 하십시오.
0: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문제 혈압도 저도 아이디고, 예. 어제 폐렴이 온 게 또라 아이디가지고. 병원님을 댄디도 맞고 이래도 다 뜯어가지고 이래고 특히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가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1: 맞지요.
4: 혈압 조절이 아이들인 것도 많이 났고 그래서 폐렴이 그 뜯어가지는 게 진짜 폐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 게.
1: 맞습니다. 예.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의 이런 특징을 인해서 다 많이 나아집니다. 예.
4: 그뒤에 소변 차수도 여러 중 밤에 깨라든 그 차수가 좀 많이 주니까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전입선 문제가 해결됐죠. 예.
4: 대부분이 활도에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에 장관하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나도 지금 뭐, 무슨 증상이 있는가 뭐 어제 날마다 어제 코에 무슨 어디 빼끊어지나 무슨 녹공세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그냥 여기저기 살이 아프다 말이다 자꾸 쑤시고 이래면서리 밤 자고 나면 또 어렵게 하는 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다른 곳이 아프고 자꾸 이랬을 때다. 그래서 네 방송 많이 들었대였습니다. 그래서 돈 따가지고 아이 시중에 남은 약도 많지 해서 어느 약 선택할지 몰라서 내 방송 듣고서 오랫동안 들어보니까나 이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지 신기한 약이지 해서 지금 이 동성학도 먹는데 진짜 좋습니다.
1: 맞죠.
5: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엔 풀로 되니까나 진짜 신기했습니다.
1: 맞지요.
5: 그래서 지금
6: 네.
5: 이제 한 석 달이나 이제 먹어봤습니다. 먹은 게 진짜 다른 데서 효과 못 본 데서 이 약의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맞죠.
5: 예, 믿음직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5: 예, 그래서 너는 신경성이 있으면서 이제 젊어서부터 잘 못 잤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잠 어떻게 잘 잤는지 잠 좀 잘 잡니다. 하루 저녁에 한 시간에 두 시간밖에 못 잤댔습니다. 근데 지금 잠을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양 이게서 효과 잘 봤습니다.
1: 좋은 효과죠. 예.
5: 예. 그리고 뭔가 그냥 이게 먹이에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인후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후염이 있으면 낫지 않습니다. 자꾸 날 것을 하면서 낫지 않으면서 예. 목이 어쩐다 막 터지는 것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냥 붓기고 예. 염증이 심하다 말입니다.
1: 아, 예.
5: 예, 심할 때인데 목소리 되게 신소리 나고 이랬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인후염이라는 게 지금 예. 우리 다른 약방에 이런 약들이랑 잘 되지 않습니다.
5: 예.
1: 이게 인후염이라는 게 중에서 말하게 되면 중환병으로 여깁니다. 꼭 먹고 약도 아.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 인후염으로 여덟 개 경락이라는 게 지나가기 때문에 예. 그 경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인후염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5: 예.
1: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인후염 약 가지고 되지 않은데 동충하초 발효병원에서는 꼭 해결받습니다.
5: 네. 예. 그리고 가래 딱 그냥 붙는다 말이야. 목에 근데 그 가래 딱 올라오면서 떨어지던 게 없으면 가래 허리 받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피곤이 제대로 회복됐죠. 예.
5: 네. 그리고 또 온몸을 얼마나 찬지 더운지 자꾸 우는 지금 딱 이내 제법 땀이 나서 주먹한데 아래는 또 발은 시려서 이제 막 신고 있습니다.
1: 예.
5: 예. 내 무릎이 시리고 예. 무릎이 이렇게 무슨 덥지 않으면 안 된다 말 이렇게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석 달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1: 맞지요. 예.
5: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나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도 활동이 좋지 해서 아까 배달받다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또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기분 효과를 더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같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5: 네.
1: 2832-0666번에다 예,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5: 네. 2830666번에 네. 네. 전화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6: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7: 예, 나도 동충하초 씁니다. 그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이 심장이 나빠서 밤에 뭐 심장 나빠 자지 못했습니다. 돌로 꽉 찌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예.
7: 예.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던 게 혈압이 지금 정상입니다.
1: 맞죠.
7: 예, 며칠에 한 번씩 약 먹어도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손발이 저래서 나는 발이 시려서 계속 여름에도 양말을 못 벗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말을 안 신어도 이롭습니다.
1: 맞죠.
7: 예. 그래서 소화 안 되고 항상 위가 부족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이거.
1: 맞습니다.
7: 예. 그래서 내 이번 약이 우선 다 떨어져서 또 이번 활동에 9각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이 효과를 가발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함께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7: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6: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8: 예, 매드랑가, 예.
6: 맞습니다.
8: 선생님 수고한다.
1: 예.
8: 이런 좋은 약을 선전해서. 나도 이 동충하초를 정말 생각도 아무 때 광고약 다 먹다. 이거라도 먹어보자고 선생님 광고 듣고, 아이, 그래, 먹어봤는데, 아, 때려줬습니다. 정말. 나도 인후염도 있지. 기관지 약해서 계속 기침 짓고, 내내리게 약간, 감기랑 감기는 빼놓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이 약을 접해봤는데 정말 안 그래. 정말 많은 효과 봤습니다.
1: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지 예, 약이 좋은 거 압니다. 예.
8: 뭐든 먹어봐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면 약을 든 거 먹어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거라고 되는 거 안에서 아, 그랬는데 이거 뭐가 좀 확실하게 좀 아예 알긴다. 나는 예, 이 니염도 있고 기관지 약하고 목에 그저 무식이 가득 났습니다. 그저. 그런 게 무슨 허든 반이 뭐가 목이 빤빤한다.
1: 맞습니다. 예.
8: 맞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모두 말한다. 나 어제 그렇게 하는 나치 거치라고 그렇던 게 하는 그 목이랑 뭐 더더욱 빠진 게 아 빤빤하고 목에 주름도 없지 그렇게 좀 더 이뻐지니까
1: 이쁘시죠 그러니까 예.
8: 이뻐집니다. 정말 이거 뭘까 밥 사 먹지 맥이 나지 얼마 썼으니까 그 모든 병이 다 사라지지
1: 맞습니다.
8: 그래서 지금도 광고할까 나 없어지면 어찌한 게 내 산 거 모두 내 좋아진 거 보고 내가 먼저 갔다 조금 놀아줬던 만체가 아 그런 게 아무래도 다급하게 아무래도 나도 아홉가가 몇 사야 되겠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잘 연결하십시오.
8: 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6: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체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우리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소화가 정상이 되면서 인체 혈지라든가 담고춘, 감류삼지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부에 용산매가 들어가 있고 세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담고춘이라든가 감류삼지 수치가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역시 또 우리 소화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게 되면 이런 혈지가 높게 된다 하게 되면 혈성대가 높아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 이런 질병 충풍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합병증, 고혈압이거나 동맥경화, 심장병, 뇌혈관병, 우리 풍에 대해서 모두가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간하고 신장이 해독, 그리고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를 주게 되면 그 간하고 신장이 해독이라든가 폐독, 배설 능력이 회복되고 비장 위 소화 흡수 능력이 정상이 되면서 약물이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로 전화되고 기화혈이 충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시가 많게 되면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맥이 없다는 분들 모두가 기화혈이 부족한 걸 말하게 되는데 그걸 동충하초 발효균부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가 충전이 되면 맥이 나게 되면 혈액이 순환이 주동받을 수가 있고 혈관 경맥이 통하게 되면서 인체 생명 보충이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혈관이 장통된다면 전신이 혈관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혈흐름이 빠르게 될 수가 있고 심근 조직이라든가 뇌신경 조직, 안저 조직, 신장 조직에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받게 할 수가 있고 위축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변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개인되는 협심증 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중풍하고 풍으로 우리 개인되는 편탄들이 복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안저 시황막 병맥 우리 간하고도 관계인데 간 공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시력이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소변이 빈번하고 급하고 배뇨가 깨끗하지 못하던 이런 전립선 문제라든가 방광염, 신염 등이 정상으로 되어 돌아올 수가

네, 가끔은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잠깐 멈추어 서서 오늘의 날을 돌아보는 일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조금 지쳐 있다면 괜찮습니다. 쉬어가는 순간은 뒤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충분히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따뜻한 여유 한 조각이 닿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책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책 한 권의 가격이 수십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는 몇십 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죠. 아주 희귀한 초판본이라 하더라도 수천 원 수준이면 놀랍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약 160만 원에 팔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사본 리스터 코덱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류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다빈치의 머릿속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다빈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 모나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해부학자였고 발명가였으며 과학자이자 공학자였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죠. 레스터 코덱스에는 그런 다빈치의 생각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원리, 강물이 지형을 깎아내리는 방식, 달빛이 왜 밝게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 심지어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에 대한 통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노트가 쓰인 시기가 무려 500년 전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 장비조차 없던 시대에 다빈치는 순수한 관찰과 사고만으로 엄청난 아이디어를 남겼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노트가 거울 문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빈치는 왼손잡이였는데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암호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1994년 이 필사본은 경매에서 엄청난 가격에 낙찰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구입한 사람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책 한 권이 왜 그렇게 비싼가? 하지만 레스터 코덱스를 보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천재가 세상을 바라본 흔적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호기심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빈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보통 책이라고 하면 가방 안에 들어가는 크기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는 혼자 들 수조차 없는 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책장을 넘기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초대형 도서 프로젝트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큰 책이 아닙니다. 거의 하나의 건축물에 가까운 규모였죠. 높이는 사람 크기를 훌쩍 넘었고 무게는 수천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거대한 천막을 펼치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책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기록도 목적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었습니다. 책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에게 다시 체감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천 개의 기사와 영상이 몇 초 만에 지나가고 전자책 하나에 수백 권의 콘텐츠가 저장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읽는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책 앞에 서면 누구나 압도당하게 됩니다. 페이지 한 장의 무게, 종이의 질감, 활자의 존재감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며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행위조차 특별한 퍼포먼스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동굴 벽화부터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책까지 결국 책은 인간 문명의 기억 저장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책은 그 사실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기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듣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의 시작에는 언제나 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경험이 책이 되고 한 사람의 실패와 성장의 기록이 책 속에 담기며 시대를 지나 살아남은 생각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빌려 내 인생의 방향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독서를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서를 잘하고 싶다면 책을 펼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일단 처음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분명 눈으로 읽고 있는데 막상 책을 덮고 나면 기억나는 내용이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목적 없이 들어오는 정보를 오래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읽는지도 모른 채 문장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책을 읽기 전에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읽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면 나는 왜 자꾸 일을 미루게 될까? 인간관계 책을 읽는다면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 같은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책 속의 문장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고민에 대한 답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게 되죠. 실제로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질문을 하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습니다. 책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에 필요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독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책을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시작하면 완독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도 참고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억지로 페이지를 넘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읽은 책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읽는 시간이 의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서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가 몇 권 읽었는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읽지 않았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몇 페이지를 읽었느냐가 아니라 그 책에서 어떤 문장이 내 마음에 남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에서 단 한 문장만 읽어도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십 권을 읽고도 아무 변화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독서의 가치는 량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남는 문장이 나오면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밑줄을 긋고 왜 이 문장이 마음에 남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읽은 한 문장은 급하게 넘긴 수십 페이지보다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세 번째로는 읽은 내용을 꼭 말하거나 써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순간까지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독서는 책을 덮은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읽은 내용을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며칠 지나면 흐릿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직접 글로 적어보면 기억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핵심은 뭐였지?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뭐였을까? 하고 짧게라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거창한 독후감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지금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 하나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책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독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늘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보다 지치지 않게 자신만의 속도를 지켜내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 하죠.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잘해내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간에는 분명 더 좋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소청제가 건배를 제안하고 왕아 씨는 너도 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소청제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안에게 알려졌다. 소안은 식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왕아 씨를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아 씨가 소청제를 외면한 것에 대해 책망하러 가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륙부인은 아보 청재와 림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소청재와 왕아 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아는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저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5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도 착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번은 직장의 노동차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난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부드럽게 창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발은 술이 깨면서 얌전히 차에서 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의 동생 소강은 아주머니가 항상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창발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창발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소진은 소강이 어느 일요일 보드나무에 기어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저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분뇨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 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은 뒤 거대한 쿵쿵 소리를 내며 축을 돌려 성형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비공 황모는 이것이 압축기 성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0.5초 동안 멈추게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해서 철판과 금형이 완전히 밀착된다. 맨 아래까지 눌러내리는 것을
금형업계의 용어로 살침 또는 사살침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꽂아 넣는다는 의미였다. 금형 안에는 스프링탑 바늘이 있고 고탄 소강으로 만든 날은 매우 날카로웠다. 펀치 헤드가 철판을 누르고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측으로 돌아가고 내부의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측으로 밀어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제품으로 성형되어 탕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버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버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아귀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아기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4호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버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화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화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아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아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의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랐다. 기둥에 10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3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매우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버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에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문화형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0: 자, 오늘은 또 그 요즘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1: 아유, 그렇죠. 요즘은 네, 일교차 때문에 네. 감기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주위 분들이. 네. 그래서 옷을 꼭 너무 지금 기온이 좀 높다고 해서 옷을 그래도 좀 많이 아침에는 네. 챙겨 입으셨다가 날씨가 좀 또 이렇게 점심쯤 되면 좀 기온이 좀 올라간다 싶으시면 그때 또 벗어두는 게 좋을 듯
0: 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네.
0: 오늘 또 특별히 또 판소리를 처음 하러 예. 오신 분 주자석에
1: 예.
0: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예. 환영합니다.
0: 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판소리를 또 처음 네 배워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맛인지 현장에서 또 느껴보는 거랑 예. 방송을 들어보시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1: 그렇죠. 네. 또 판소리는 네. 또 현장이죠.
0: 그럼요.
1: 그래서 판소리는 현장에서 또 배우는 또 그 맛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또 이렇게 선뜻 용기를 내주셔서 네. 현장에 와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네. 나오는 대목 거의 뭐 절반이
1: 그렇죠?
0: 절반은 안 되죠. 네. 그 지금 안일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고요. 네. 사설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1: 그렇습니다.
0: 배웠네요.
1: 네. 예, 예.
0: 네.
1: 전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중에 정경안이 배우를 이루구나라는 그 대목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제가 네.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네. 계속 연습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이 안 되시니까 막 또 속을 또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이거를 좀 잘 네.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꼭 또 다시 한번 하시다 보면 네. 네, 되게 돼 있습니다.
0: 그럼요.
1: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일이 부분부터 저희가 꼭 다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낮게 잡으시지 않게 평소에 연습을 하실 적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안일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소리부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대 가시면 네. 업되시잖아요. 긴장돼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키를 좀 높이 달시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세요. 그래서 꼭 연습하실 적에 큰 소리로 그 키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이 부분은 전번에 너무 잘하셔서 오늘은 쓱 지나가시고

0: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1: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없는 거
0: 그렇죠? 근데 아무 물색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기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물색도 모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때요
1: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0: 자
1: 소세년 상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그는 중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라.
2: 저것들 또 사람싸움 하나보다.
0: 울음밑이 장차 길었지 중양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그렇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번 나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발음이 한번 아니라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한번 나와 보는디. 자,
1: 한번 나와 보는디.
0: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저에게 한번 나와 보는디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 보는디 하고 준양모친이 나온다. 자,
1: 준양

0: 그렇죠. 하나, 둘.
1: 동양방 영상 앞에
0: 식어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길을 잘하셨네요.
2: 예.
0: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 다리를 막 이렇게 미시네요. 너무, 너무.
2: 찔러야 되니까.
0: 너무 간절하셨나 봐요. 네. 나도 모르게 다 이별이 1호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지금 너무 잘하시고 팍도 지금 너무 좋으세요. 굳이 한번 다시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나와 버는디 하셨죠? 그리고 추건디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춘향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소리가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죠. 저희는 춘향 모친이 나온다랑 춘향 모친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꼭 저희 그 동작을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나와 버는 디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허! 견디를 쳐놓고
0: 저으세요 허! 던일이신데 허! 던일 이렇게 되거든요. 입모양의 문제. 그래서 허! 던일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하!

0: 밀쳐 여기에 달려 있지 마시고 밀쳐 놓고 쳐주세요. 밀쳐 놓고 그렇죠. 상처 머리
1: 조심하.
0: 상처도 지금 보시면 상처 머리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입 모양을 보면 상처 머리랑 상처 머리는 다른 거죠. 자,
1: 상처 머리 행두지마. 요시다온다.
0: 하나 둘 셋.
1: 문양방 영창 앞에
0: 좋으세요. 문양이는 한숨 쉬듯이 여기서 소리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문양 요시다온다 다 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춘향빵인데 이걸 잘 못 잡으세요. 그러면 나온다 하시고 쉬지 마시고 호흡을 넣지 마시고 계속 읽는다고 이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발음이
1: 나온다 춘향빵
0: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넣으면
1: 나온다
0: 춘향빵 이렇게 건너가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이랑 뒤가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하실 적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냐
1: 니 없이 나온다.
0: 자,
1: 보냐 니 없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하나 둘 조냥
0: 그렇죠.
1: 영창 앞에
0: 그리고
1: 많이 올라서
0: 올라서 그렇죠. 스가 먼저 나오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올라서 이렇게 나오시죠.
1: 올라서
0: 올라서 자
1: 올라서
0: 그렇죠.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량한 이열이로구나.
0: 여기서 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령한 이의 힘이 붙어야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령한 이별이 리가 중요해서 거기를 달려가시다 보면 앞에 호흡이 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딱 잡히세요.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자,

0: 어구나.
1: 이별이 힘이 딱 있으세요. 이별에서 뼈에서 풀지 마시고 이별이 이러구나. 그 힘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자,
0: 이별이 이러구나.
1: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힘은 아, 너무 잘하시네요.
2: 힘은 이별을 이자에다 넣으면 네. 뒤에 이자는 그냥 딸려가는 거죠.
1: 잘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힘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네. 뒤에는 그냥 근데 앞에 떼던 거를 내가 그냥 풀어내는 거죠. 네.
2: 거꾸로 어. 하면 할수록 네. 이별이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라
1: 그렇죠.
2: 이별이로
1: 멋지고 아우
2: 소리 묻어서 가는 거
1: 이제 저 명창 반열에 들어선 것 같으세요. 너무 저, 잘하시는데요.
2: 제가 아. 옆에서 듣고 아. 박서연 선생님이 어, 아니 그 그 애청자분들이 저그 지름길 예. 예전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전에 예, 근래 그렇죠. 와서는 제가 지름길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오셔서 현장에서 배우시면 아마 더더욱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아.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가끔씩 예.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갈 수 그렇죠. 있도록 풀이해주고 그렇죠. 있어요. 예.
1: 근데 저는 생방송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저도 계속 제가 지금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네. 패턴이 네.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객관적으로 만약에 오미란 선생 같은 경우에 설명을 탁 덧붙여서 해주실 때 얻는 또 저득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도 얻고 가거든요.
2: 아유.
1: 그래서 저는 편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들으셨을 때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했을 때 그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아. 그러면 저도 그거를 또 갖다가 잘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2: 그 판소리, 네, 판소리 또 전문 그 우리 학생들 전공자들에게 전공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가 우리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1: 그럴 수가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저는 통속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듣고 그렇죠? 장난도 좀 풀이해서 그냥 일반 그 전공자들은 뭐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 그냥 박자를 분리 안 해줘도 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청자분들이 좀 어렵다 하면은 정 두 박자 정령한
1: 두 박자
2: 이별
1: 두 박자
2: 이러구나
1: 그렇죠.
2: 두 박자씩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훨씬 가기가 쉬워요.
1: 굉장히 좋은
2: 그렇죠.
1: 예, 좋은. 네. 방법입니다.
2: 그래서 저는 그거
1: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 네. 수업을 하는 그 리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 제가 또 살짝 그 부분을 어미라쌤한테 들었던 네. 부분을 두박두박 하면서 제가 또 가르쳤습니다.
2: 아이고,
1: 그래서 저도 그래요. 또 소득이 있고 굉장히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2: 네. 아유, 우리가 빨리 배우는 게 더
1: 괜찮으신가요? 좋죠. 그 부분까지 네. 괜찮으시죠? 꼭 발음에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거기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자,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그리고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자,

0: 기가 막혀.
1: 기가 막혀.
0: 그렇죠.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이거예요.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켜.
1: 켜.
0: 뱉어내세요. 혀의 힘으로 막으셨다가 켜. 켜. 그렇죠. 배 힘이랑 혀의 힘이 같이 위에 입천장을 막아내는 힘이 같으셔야 돼요. 켜.
1: 켜.
0: 그리고 콕 풀어주세요. 켜.
1: 켜.
0: 그리고 어간 바로 자.
1: 어간 바로.
0: 좋아지셨습니다. 첫 소리를 꼭 그렇게 어간 바로 자.
1: 어간 바로.
0: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섭쭉 하고 쪽의 귓받침을 본인 귀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건너가셔도 됩니다. 지금 섭쩍 올라 이렇게 가시거든요. 섭쩍 내가 듣고 올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 섭쩍 올라.
0: 그렇습니다. 올라 닫아주시고 올라. 그렇죠.
2: 또 손뼉. 아,
0: 손뼉 땅땅.
1: 손뼉 땅땅.
0: 어서세요. 두 손뼉.
1: 두 손뼉.
0: 어서세요. 두 손까지 넣으셨는데 두 손을 못 듣고 가시기 때문에 두 손뼉 이렇게 발음이 되시는 거예요. 두 손뼉. 자.
1: 두

0: 요기를 제일 걱정했는데 제일 잘하세요.
1: 열년이. 아,
0: 그렇죠. 예. 화가 평소에 좀 많으셨나 봅니다. 이 기회에 많이 풀어내세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굳이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하나를 터드리자면, 어허! 하셨죠? 어허! 하고, 별났네!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어허! 하고 힘이 그대로 있죠? 허! 별! 여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허! 하고 지금, 별났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살짝 저 남도에서 살짝 북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별일 났어.
2: 별일 났어.
0: 그렇죠. 하나 둘.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초상도. 그렇죠.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한처럼 한이 하셨던 것처럼 한초상도가 아니라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얼씨구 그거예요. 어려운디
2: 어려운디
0: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세초상이 웬 말이냐
0: 얼씨구 아이고 너무 잘하셔서
1: 그러니까
0: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1: 네.
0: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이해를 너무 빨리 잘하십니다. 네. 생각처럼 그게 빨리 되시는 게 아닌데
1: 네.
0: 이해를 너무 잘하셔서 쭉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괜찮으신가요?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을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연습하실 적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1: 괜찮나요?
0: 요새 방송 진짜 괜찮은가요?
3: 두 손뼉 땅땅 소리.
0: 오,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손뼉 지금 윤성우 버전 두 손뼉 땅땅 이렇게 되죠. 땅땅 이러면 정말 총을 쏘는 땅이 되고 두 손뼉 땅땅 그래서 땅땅 네 글자로 가셔야 돼요. 칠 때는 두 글자지만 땅땅 자
2: 두 손뼉 땅땅
0: 얼씨구
2: 어허.
0: 같이 갈게요. 별이자 별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그렇죠.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너무 잘하십니다.
1: 오. 잘 따르죠.
0: 야 진짜 감탄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한을 넘으시면 한초상도 잡히지 마시고 한초상도 자
2: 한초상도
0: 어려운디
2: 어려운디
0: 하심을 가지고 가시면 어려운디 이렇게 되시는데 어에만 힘을 줬다가 풀어주시면 어려운디 그렇죠. 힘을 그제서 모아서
2: 세초상이 웬 말이냐
0: 자
2: 세초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쌍창문 이렇게 들어간 거죠. 좀 진도를 나가요.
1: 쌍창문 가죠.
0: 괜찮을까요?
1: 네. 주사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오늘까지 세초상이 웬 말이냐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쌍창문 번쩍 열고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주먹 쥐어 주어 주요
0: 쥐요
1: 이걸 쥐어줘.
0: 네, 그렇죠.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썩 죽어라. 야 연연아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어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0: 네. 아, 여기까지도 지금.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1: 그쵸. 네. 아니, 제가 사설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 뭐, 그, 오늘 사실 배운 부분은 한 초상도 어려운 뒤 세 초상이 웬 말이냐. 네.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주먹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썩 죽어라.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0: 굉장한. 되나요? 또,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또, 주량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주성도 땅땅, 어허, 하면 이렇게 놀리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니 화가 나셔서. 이제 정말. 예, 좀 꾸짖는 지금 혼을 내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부분을 초과한 그 감정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리면이. 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쌍창문자 하나 둘
2: 쌍창문
0: 쌍도 쌍창문이 아니라 쌍창문
2: 쌍창문
0: 얼씨가 번쩍
2: 번쩍.
0: 그렇죠. 또 기억받침을 듣고 가겠습니다. 번쩍.
2: 번쩍.
0: 열고.
2: 열고.
0: 어서 오세요. 지금은 직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열고 이렇게 가시죠. 거기에 손만 이어주면 열고.
2: 열고.
0: 그렇죠. 방으로.
2: 방으로.
0: 어떡하죠? 또 그 목이 네. 또 나왔습니다. 뛰어 들어가. 뛰어
2: 들어가.
0: 그렇죠? 뛰어. 뛰어. 자.
2: 뛰어.
0: 뛰어를 뛰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아래로 깔아서 뛰어. 힘주시고.
2: 뛰어.
0: 힘을 놓지 마시고. 들어가.
2: 들어가.
0: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 떠셨거든요. 두 번만 떠셨는데. 들어가
2: 들어가
0: 들어가
2: 들어가.
0: 그렇죠. 이거예요. 쩌는 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성으로 된 이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 쌍창문 번쩍 열고
0: 자
2: 쌍창문 번쩍 열고
0: 번쩍을 소리 이변에 맞게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2: 쌍창문 번쩍 열고 열고
0: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가 아니라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4: 열고
2: 열고
0: 쉬고 그렇죠. 열고
2: 열고
0: 방으로
2: 방으로
0: 힘을 놓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2: 뛰어 들어가
0: 뛰어 놓지 마시고 들어가
2: 뛰어 들어가
0: 뛰어 하고 여기에서부터 배까지의 호흡을 놓지 않은 대로 앞으로 끌고 갈게요. 뛰어 세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2: 뛰어 들어가.
0: 오미란 선생님 100점이에요. 이쪽 귀로 너무 잘 들립니다. 뛰어 들어가
2: 뛰어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2: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2: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이제 울 것 같습니다. 야요년아 자

0: 이제 우는 장면이에요. 야요년하자
1: 야요년하자
0: 응수거라 자

0: 거냐.
1: 그렇죠.
2: 그렇죠.
1: 아유, 다 됐네요, 여기까지.
2: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 너무 잘하셔서.
3: 네, 예, 괜한 걱정을 제가 자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 어렵다는 남도 발음이.
1: 그럼요.
3: 너무 잘하셔서. 아, 진짜 정말 너무 잘하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방으로!
4: 방으로!
3: 띠어읏! 띠어읏!
4: 띠어읏!
3: 지금은? 띠어읏! 업되셨죠? 날리지 마시고, 아래 가둬서, 띠어읏! 들어가!
4: 띠어읏! 들어가!
3: 그거죠. 그렇죠. 호발하면 끝까지,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띠어읏! 들어가!
4: 들어가.
3: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4: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그렇죠. 야이.

0: 그렇죠.
1: 네.
0: 잘하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요런 소리를. 괜찮으신가요?
1: 오늘은 계획대로 여기까지는 예. 될 것 같아요.
0: 아,
1: 네, 3분의 1 남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쭉쭉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2: 한 조상도자.
3: 한 조상도.
0: 아까 처럼 하시면 저희 손을 보면 한 조상도.
3: 어려운디.
0: 힘을 모아서 새 조상이 웬 말이냐.
3: 새 조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상창문 번쩍 열고 자
3: 상창문 번쩍 열고
0: 그러면

0: 손으로 가면 쌍장문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1: 쌍장문 번쩍
0: 열고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에서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1: 열고
0: 방으로
1: 방으로
0: 방의 힘이 풀리지 않게 방으로
1: 방으로
0: 이어읏 이어읏 자
1: 이어읏
0: 들어가
1: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겨 누며 자
1: 주먹 쥐어 딸겨 누며
0: 그렇죠. 야유 년아 쑥 죽으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자 무엇이라고
1: 무엇이라고
0: 비르더냐
1: 비르더냐
0: 아이씨가 그렇죠.
2: 아유, 잘했네.
0: 아유 잘하십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2: 네. 잘 배웠죠.
3: 어떻습니까?
4: 잘 배웠습니다.
3: 그럼요.
4: 제일 바쁜 대목이 여긴 것 같아요.
0: 예, 예, 예.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2: 네.
0: 판소리를 할 때는 이제 된 것 같은데 남녀미녀를 이제 했었으니까 또 이렇게 판소리를 할 시간 키웠는데
2: 네.
0: 너무 그럼요.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서 예.
2: 판소리를 배우니까 또 이제는 예. 남도민요가 더 쉬워지죠.
0: 그렇죠.
2: 네.
0: 예, 남도민요를 거쳐서 판소리를 네. 배우셔야
2: 그러니까요.
0: 되는 거거든요. 남도민요 네. 후에 단가, 단가 네. 후에 판소리 이렇게 순서가 잡혀집니다. 예, 단가는 저희들이 또 했었죠. 이산 네. 저산
2: 네.
0: 꽃이 비니 그렇죠?
2: 네.
0: 분명 거 보기로구나 그렇죠? 봄은 찾아왔건 많은

0: 심호구나. 그렇죠? 서편제, 아, 서편제는, 서편제에서는 이산재산이 나왔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서편제에서 진도아리랑이 나왔고, 예, 천연학이라는 그, 박경호 선생님, 대금을 잘 부시는, 예, 박경호 선생님의 그 대금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렇죠. 아유, 참, 서편제를 다 보셨네요.
1: 네. 가야금도 지금, 저, 하시고, 또 퉁소도 하시는,
0: 예. 쉽지가 않은데.
1: 그러니까. 예. 거다 또 판소리까지 또 하시면은.
0: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로. 얼마나 좋으세요. 무대가 많으니까. 예. 또 이렇게 좋은, 예, 공연도 많이 하시고.
1: 그럼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이어서.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가능하실까요? 한 초상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요, 준양모 치는. 자. 그때요, 준양모 치는. 물색동으로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던 날. 저것들도 사람 싸움 원하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모 신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들어갈 때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그렇죠. 가만히 올라 그렇죠. 길을 걸으니 청년한 이별이로
1: 얼씨가 그렇죠.
0: 중향 거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얼마로 속적 올라
1: 그렇죠.
0: 두서

0: 그래서 연습을 하실 적에 해놓으시고 별 났네 우리 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 났네 우리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지금 화가 네 한 번 더 쳐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밀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거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실 때 또 다 되시니까 네. 거기까지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시라고 제가
1: 그럼요. 네,
0: 마지막에 또 한번 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 너무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그렇죠. 네. 네, 잘 정말 또 너무 잘하셨습니다.
1: 나머지는 우리가 돌아가서 또 연습 많이 하는 걸로
0: 네. 네,
1: 해야겠죠.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오.

도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강, 북사삼 이런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재들은 주야하게 그 공농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우리 심장병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면서 올리섬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요. 이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고 그 외에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이런 방면으로서 전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심장은 단독적으로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뇌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입니다. 임상표현은 주약의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간에 가성하고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거칠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심폐의 호성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좀 심장이 좀 나쁜다. 그래서 어제 심장 아른지 진단받은 지 몇 해 동안 되는데 한 번씩 발작할 때마다 아이 막 심장이 얼마 뻗치면 살은 부들부들 떨기면서 땀이 막 나고 이래서 해마다 좀 한 1년에 한두 번 세 번씩 병원 치료를 그냥 좋은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뭐 어떤 때는 또 여한리에서 불려서 뭐 급진도 갔다 올 때도 있었댔어.
1: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2: 그러다 지금 약을 자꾸 욕만 먹었댔어요. 여러 가지 약을 먹다가 아이 되겠었죠. 그래서 방송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좋은 청심환을 지금 뭐 한 3일에 먹었댔습니다. 먹을 때도 그렇게 그렇게 희망 없이 먹었댔습니다.
1: 예.
2: 먹어보니까 진짜 확실히 좋았었다, 약이.
1: 예, 그럼요.
2: 가슴이 편안하지, 숨쉬기, 숨도 차지 않지, 막 안 좋은 시근땀 쫄쫄 나던 게 시근땀 따위라 영 좋았어, 영 편안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2: 얼굴도 막 벌게 나고, 입술도 포르포르 게좀 정상 다 됐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먹는 어간에는 지금 저는 한 번도 병원도 가지 않고 돈 치료도 받지 않고 대를 줬습니다.
1: 예.
2: 먹다 이래서 그냥 처음 먹어봅니다.
1: 예.
2: 요즘에 뭔가 뭐 먹던 뭔가 평상시에 먹던 거 안, 무슨 신도 아니요 무슨 뭐 후방 따서 폐려 무슨 가방 여러 가지 많이 먹었댔습니다.
1: 예.
2: 폐려 많이 먹었댔는데 요즘 이거 안 먹어도 없습니다. 이거 먹어도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2: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기. 내 지금 너무 좋아하니까 내 계속 돈을 먹다고 오늘 나도 제설 많이 사겠습니다. 아과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33-9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원래 치던 전화번호 맞지요?
1: 그럼요. 예, 그래.
2: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조심한 어제는 한 6개월 넘었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나는 예, 이 관심병을 인해서 어제도 한 몇 해 됩니다.
1: 예.
3: 근데 예, 두부터 심나 어떤 때는 예, 막 이렇게 떨릴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예, 숨이 차서 깜짝 못 한다.
1: 예.
3: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
1: 아, 심장병 전행증 증상이 숨이 찬강 아니겠습니까?
3: 예, 식은 땀이 자꾸만 나네. 그리고 밤잠이네 못 잤습니다 옛날에는.
1: 예.
3: 아니, 밤에 자다가 되면 잠도 반듯하게 너무 뭐 가슴에 예, 뭐 딱 제대로 놓는 것처럼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다 돌아나 보다 안 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 약도 먹은 바람에 예, 지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뭐 숨이 차거나 뭐 나가 아무 걸어대게도 이런 지금 안 좋고 이런 증상도 완전히 없습니다.
1: 지금. 예.
3: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건 내 혈압이가 예, 온정화되는 게 지금 혈압 온정에 착한 사람들 이거 쓴 다음에 내 지금 어제 한 이제 지금 6개월 썼는데 어제는 한 두 달째 지금 내 혈압이 아예 먹습니다.
1: 예. 아,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매일 그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담서 약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씩 먹었다 뭐 한 번씩 이랬는데 지금 그 약을 딱 끊을까나 뭐 끊어서 아무리 없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그리고 예, 항상 어떻게 돼서 그 이전에는 이바에 자꾸만 쓰겁고 이바에 막 말라들고 그 다음에 예, 뭐 냄새도 나고 이래던 게 이중에서도 완전 없어. 이거 쓰고 나는 원래는 예, 이바에 자꾸만 이러고 쓰겁고 그 다음 말라들고 예, 냄새 나니까 다 뭐 치아도 좀 문제 있는가. 그리고 예, 이게 이빨 통새도 막 나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3: 예. 예. 그런 증상도 완전 이거 먹은다고 해서 감쪽할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럼요.
3: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예, 다른 약 한도 안 먹고 이 어느 이 한 가지 약을 먹어도 예, 뭐 어제는 뭐 하나하나 병이가 다 나서

0: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좋은 약만 하시게 좀 오래가 나왔으려고 오늘 또 아웃각도 배달 받으시라.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저 심장이가 이게 나빠서 어제 쓴지가 이약 쓴지가 한 야릇 달 된디 지금은 효과가 상당히 좋을 때다.
1: 예.
3: 길게 쓰면 이는 다 효과 좋으니까니 지금 이 이야기가 내게 맞으니 그냥 이거 장기를 쓰면서 우리 옆집이 노인도 내가 소개해서 이래서 이 다 폐가 지금 완전히 나사된디 계속 내가 내 한 달 권고라는 게가 나사도 계속 쓰라고 너 늙어야 연세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 금의 이 활동이 좋지 이 금이 예를까고 좀 배달받자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 개 료정이 넉 달, 두 개 료정이 여덟 달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열여덟 각이라는 게 여섯 각을 물어라 받게 되면 여덟 달 보내하시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쓰시라 하셔.
3: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정원정심한 신호한답니다.
1: 예.
4: 저는 오랫동안 이 신단비를 내서 정말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어떤 날에 가슴이 그저 막 쏙쏙 뛰고 숨도 못 쉬고 예, 그저 정말 어떤 때는 예, 딱 그저 죽은 사람처럼 멍해 있다가 그저 예, 또 그저 여행이 불려갖고 그러고 또 치료하고 나왔다가 또 에이, 이럽다가는 또 벌을 발작하고 발작.
1: 열링에 불리할 정도이다면 심각할 정도로 심장병이 진행됐습니다.
4: 그리고 그저 가슴이 그저 쏙쏙 뛰는 다음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도
1: 협심증.
4: 그리고 누워 뭐 있고 밴드 사기는 앉아서 얼마 잤는지 모릅니다. 누워 자주 못 해봤습니다. 그러던 게 이거 1년 쓰고 넘었으니까 야 하나하나 조지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릿하게 말까 지금 혈압도 소리 잘 됐거나요. 아무래도 밤잠도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몸이 헷갈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예.
4: 예.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이빨이 이렇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니까 이빨이 커져가던 것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 예. 좋아질 지게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보온 제품 초원 정심하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심장병 치료 제품이니까 실을 놓고 쓰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1: 예.
5: 이 초원 정심하는 대단히 떴습니다.
1: 그래요? 예.
5: 나는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나.
1: 심장병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찹니다.
5: 예, 그래던데 예, 초원 정심하는 어서는 예, 내 넉 달은 남아 먹어 다섯 달 거의 됩니다.
1: 예.
5: 그랬다 예, 숨이 차던 게 많이 좋아졌었구만. 어서는 아이 숨이 세게 아이 차구만.
1: 그럼요. 예.
5: 예. 그 다음에는 예, 자꾸 놀라서
1: 예
5: 저딱 집에서 문을 탕 닫으면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예.
5: 그래고 내 전화 와도 부들부들 떨고
1: 예
5: 그래던 예. 정산도 예 석 달 남아 먹을까요 어선에 예. 그것도 떨기던데 예 훌놀랐다는 그렇게 떨댑니다.
1: 그렇죠. 심장병에 있었으니
5: 그랬다 이 좋은 정심하니 얼마나 좋았으면 내게 살가졌었구 나를.
1: 그래요. 그렇죠.
5: 예. 그래고 예 내 혈압이 높은데 예, 맥박은 42, 43 이랬었구만.
1: 그러면 안 되는데. 예,
5: 그래
1: 예.
5: 혈압이 아주 세 가지를 먹던 게 어서는 예, 두 가지를 먹었구만. 한 가지는 아예 먹었구만.
1: 예,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됐다. 그렇죠.
5: 예. 예. 그래고 그다음에는 맥박은 예, 벌써 속 따로 썼다. 예, 아이 차지. 채소로 제절로 가서 안 먹지 아까.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내가 사는 것 같더라구만.
1: 예, 초원 정심하는 믿고 쓰실 만한 안전한 효과성이 좋은 심장병 전문 치료 OTC 국약이니까 실 놓고 쓰세요. 예.
5: 그래, 예. 소화도 아이 되던 게 없으니 밥이라면 영 잘 먹었구만. 그냥 굶고 먹었었구만.
1: 그럼요. 그래요.
5: 그래, 예, 오지단지 약을 그냥 가지고 다니던 게 없으니 오지단지 약을

0: 알싸구만.
1: 아, 90만 원 안 드셔도 된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썼으면 난 그래서 내 이야기 접한 게 대다이 선생님 소개를 했길래 내 대다이 썼습니다.
1: 예.
0: 그래 나는 그냥 끝까지 이거 계속 현질에 못가고 그래 또 싸다구 선생님께 전화합니다.
1: 예, 그렇죠. 실은 없게 쓰시면 됩니다. 33-9번입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심장이 나빠나서 초건 선생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조금만 멀리 가서 좀 빨리 걸어도 뭔가 가슴 딱 키우고 숨 딱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앉아 섰다가 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말에 주시반에 여가도 다닙니다.
1: 예.
3: 막 숨차다 주시반을 먹고 그러면 괜찮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전사에 없어지고 또 우리 집 7층인데 7층 올라오자면 한 대여섯 번 안 왔다가 올라옵니다.
1: 예.
3: 올라와서는 숨이 차서 와누리면 가슴 싹 깨지는 것 같은 게 그래놓고 계속 주시반한 거지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더운 선시반을 먹으니까 예. 아, 그래도 다 싹 없어지고, 숨도, 가슴이 형 그렇게 맺기는 형 시원합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아, 확실히 저수지하는 효과 영도 없습니다.
1: 예.
3: 나도 심장 나쁘다 하니까, 마약 썼다 없으면 다른 약 쓰는 거. 그래도 그 효과 없었는데, 이 저수지하면서 이런 많은 효과.
1: 예, 그렇죠.
3: 나는 더 싸서 쓰다 그런데.
1: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됩니다.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완전히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접수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겠다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 쓰러지거나 이런 건 와 기본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 곡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 곡을 싸면 한 곡, 아홉 곡을 싸면 세 곡, 그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각이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9각이 3각이게 되면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8각이 6각이게 되면 24각으로서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기본 지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본으로 본인이 왔다 갖고 가시거나 부채 보내거나 이래도 지금까지 해관을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실은 놓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제품 자체를 갖고 나가시게 되면 안전하게 돈들 벌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이미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부동한 브랜드 이름으로서 총체적으로 약과의 큰 글씨는 정신치명 발매 아니지만 해도 브랜드 이름으로서 오랜 시간 나갔습니다. 근 20년 동안 나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손에 들어간다면은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그렇게 요울링에 자수불리하고 그랬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 구원 받으셨다. 이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시면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화해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조항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의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련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질의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 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0: 견결이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우환 조사 질의, 산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천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의 한 벼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흥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촌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희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희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 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0: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 회의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유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절역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코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3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코트의 축구 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코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코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코트의 축구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닝,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큐브 세계기록 보유자들을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루빅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루빅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루빅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이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 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 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 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1: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0: 혼춘시에서는 야간경제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정경혁신, 부대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경제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그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0: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0: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시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우리 활동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우리 활동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5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죠. 예, 현금을 감해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에 떨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예인예의 쇠빙살이를 드립니다. 예, 이 쇠빙살이면은 석 달 드실 수 있습니다. 예,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먼저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면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3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약 3곽을 더 드리는 게 이번 이벤트 우대 활동이 포인트죠.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근경색을 치료해 준다고 딱 약과기 치료범위에 적혀 있는 약입니다. 예,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병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이런 약과기 치료범위에 쓰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아주 희소하죠. 예, 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 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다시 말해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주요하게는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 심장 근육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가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지자를 몇 개씩 넣는다거나 또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류려 중간이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다초를 또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죠. 예,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섞어붙어 있어서 치과에서 치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이런 질병이죠. 예,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발작이 몇 차례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것과 하고 또 갑자기 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 보면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작하기 전날에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 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2: 어란 한 20년 됐는데 혈압이 하고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세 가지를 먹으면.
1: 네.
2: 그런데도 나 혈압이 저절로 잘 안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안정화가 돼 고생했는데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심내방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먹기는 1년 남아 먹었습니다. 1년 석 달을 먹었는지.
1: 그런데
2: 네. 이제 차차 혈압이 안정되면서 아득 달 되니까 예, 혈압약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서약 먹던 거 세 가지를 다 끊고 심내방만 먹는데 지금 혈압 저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그러니까 그래 뭐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에 어지럽고 아프고 예 귀에서 잉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냥 핑 돌아가고 정신이 아예 나는데 지금은 예 그 이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머리 안이 깨끗하고 예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말쑥한 게.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2: 또 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1: 네.
2: 혈압이 좋지 않아 그런지 그냥 가슴이 덜 떼고 얹어놓은 것들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뭐 조금만 움직이기가 매겼고 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가슴이 지금 편안해졌습니다.
1: 예,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2: 바로 많이 봤습니다.
1: 예.
2: 그리고 관절이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또 가면 이렇게 아프단 말입니다. 무릎팔에서 소리 나고 예.
1: 네.
2: 발목에서도 소리 나고 이렇게 딩딩 붓기고 뻣뻣하고 예. 발 디디지 못해 그렇게 바빴는데 지금은 예. 다리가 가벼워가지고 아픈 증세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아, 혈액순환이랑 잘 되미?
2: 예,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화에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트림이 나고 예, 지구물이 올라오고 아프고 식욕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영 말랐대는데 지금은 예, 이 위가 좋아져가지고 예,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이전에 예, 지구물이 올라오고 예, 이런 증세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부드럽단 말입니다.
1: 예, 그런 증상이 좋아집니다. 원래
2: 예예.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이거 저기 장기적으로 좀 먹어야 된단 말인데 혈압도 그렇고 심내혈관 병 때문에
1: 예.
2: 예, 이제 권고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권고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오늘 36곡 배달 받았거든요.
1: 예.
2: 동주서 구할 때 예.
1: 예, 36곡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할 때 얼마 좋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2: 예.
1: 야금날 남았는가 그렇습니다.
2: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리아의 우리 아빠의 숙소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원래 저기 나시 혈압약 계속 먹었는데 예 중풍이 걸려가지고서 예 발을 걷지 못하고 발을 떨고 저기나 입이 떨고 이래 됐습니다. 밤 제대로 못 먹고 걸음걸이 먹고 그 소리 이렇게 칼에서 부축해서 이래 바깥에 나가고 이래고 밤에 못 자고 그다음에 우린 지나고 머리가 예 얼빠 안 했습니다. 예.
1: 네.
3: 해가지고서 예 그냥 위 나쁘고 저님 쓰에서 소변도 못 보고 한내 마사지가 다 마사진가 갔을 때다. 어머니.
1: 예.
3: 그래서 예 이 선생님 말 듣고 간 거 듣고 이 약속 시작했는데 아득났으니까 혈압이 아예 아이 먹게 됩니다. 혈압이 온정됐다. 그래서 이게
1: 혈압이 온정됩니다.
3: 예, 똘똘해지고 그다음에 경력이 오기 시작한 게 지금 어제는 많이 좋았습니다. 어제 1년 이제 한 달 있으면 1년이 됩니다. 많이 먹으니까 나 이게 용 좋았을 때 이야기 처방약이고 그다음에 해발이 높은 데서 이거에 약이 좋으니까 나의 이야기 중풍이 딱 치료된다고 농수대 쉬어 있으니까 이거 쓸까나 이렇게 용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낚시 어제 했습니다. 예.
1: 얼마만에 약속, 얼마만에 침하고, 그 다음에 수삼하고 이랬겠습니까? 병침하겠다고. 근데 근치 못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이 효과 보니까 나 영 정말이 어떻게 말하면.
0: 기분이 좋죠.
1: 성공했습니다. 예. 예, 다들 지금 댕길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병도 심해가지고, 그렇게 고사하던 게 지금은 까딱 일 없습니다. 예.
0: 예.
1: 물에 이하고 얘 계속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재풍성이나 방진하기 위해서.
0: 재풍 방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그래서 나도 또 얘 심장 나쁘고 우주에 오는 것처럼 우울하고 얘 맥이 하나도 없고 자꾸 짜증나고 밥 못 자고 머리 올빤한 게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 나빠 껄껄거리며 밥도 바로 못 먹고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
0: 하하, 예.
1: 그래서 얘 맥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게 나도 같이 쓰고들이 지금 발판해져서 이제도 엄마 활동을 나갔다 왔습니다. 예.
0: 예. 이 항산화는 얘기 영강하고 예.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고 그다음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맥이 그렇게 나는 게 바로 알기입니다. 이 약 잡수는.
1: 예. 이 약도 예 손약 쓰니까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예.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저기나 이 저기나 활동할 때마다 예, 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열심히 먹고 다른 약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예,
0: 예, 이 좋은 약 제가 원래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1: 예, 예. 이 약이 한마디 말에 똑똑한 사람, 똑똑한 약이 돼 똑똑하게 만듭니다. 사람 얼마나
0: 그렇지요. 예.
1: 예, 그래 우리는 전번에 활동할 때 살았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가 언니 딸이 한국에 있는데. 일안 너무 해 그런지 어쩌겠는지 노화되는지 너무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숨이 차고의 관절이 아프고 위 아프고 밥은 못 먹고 맥이고 얼빠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을 붙여줬는데 네. 이야기 효과 좋답니다. 지금 일하나 다니는 게 예서 맥이 나고 예 기운력도 좋고 똘똘하답니다. 예.
0: 어떤 분들은 이 약을 지금 그 한국에 가족 가서 전화 와서 말하는 게 선생님 이 약 덕분에 지금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약 가져간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이 약 가져가기 네, 훨씬 쉽지 않고 뭐입니까? 이거는.
1: 예. 이 약이. 아무데니까 예. 이 약이 또 용 좋으니까나. 예.
0: 그렇죠.
1: 다른 약보다 이 효과 좋으니까나. 예.
0: 맞습니다.
1: 그래, 오늘도 붙여달라고 해서 나 부탁해가지고 내가 전화드립니다.
0: 예. 붙여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저녁에 예, 배달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당연히 예방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혈압 조절하는 데서 예, 혈압약을 여러 가지 주시어놓고 오늘 하루 먹으면 신경을 엄청 썼댔습니다.
0: 네.
3: 그러는 사진 당연히 심예방 먹으면서 혈압 조절 잘 돼서 야섯 달 밤 안에 혈압약 꺼내보냈지. 야, 정말 요즘 혈압약 꺼내버린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난 이게 자발성 뇌경색이 4번 오면서부터 머리 어지름 지나고 그래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손발이 자꾸 마모기 오고 해서 병원에 자주 입원했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이 약 먹고 어떤 병원이라는 건 모르고 삽니다.
0: 이 약을 네. 드시면서 정말 병원은 모르고 삽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3: 예, 그뿐이 아닙니다. 또 방광염이 여도염이 있어서 예, 소변발 때 저리고 아프고 하던 게 지금 이 약 먹고 인수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3: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결국 소화 안 되던 게 소화 잘 되니 밥맛이 당기지 관절이 안 좋아 안 되지 관절이 좋아져서 면이 걸어도 다리 아픈 줄은 모르지.
0: 예.
3: 예, 정말 이 약이 단약이지 해발 4,500m 이상 되니 야생 약재지 약재를 맞은 약이고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약재지.
0: 맞습니다. 예.
3: 네. 게다가 또 밀방 처방이 들어갔지. 특허로 만든 약이지. 또 소분자로 나왔지.
0: 맞습니다.
3: 약재지.
0: 약재가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연황금으로 된 게.
3: 이 드라마 봐도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좋은 약재.
0: 우수한 약이라는 게 알리지 않을까 벌써.
3: 네. 확실히 정말 약다가 좋으니까 예, 효과도 이렇게 도출을 다리하게 특별히 도출하지 않고
0: 그렇죠 예.
3: 예, 쓰는 사람마다 지금 효과 좋지 않고 뭐
0: 맞습니다 예.
3: 그래 우리는 우리 남편가들이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길래 해서 예, 제리연수가 배달 받아왔는데 하나 뭐냐 그러면 우리 사촌 언니가 지금 일본에서 금방 왔는데 예, 야 심혈이 일대 54호 지금 뛴답니다 지금
0: 아
3: 이럴 때면 심장이 밖으로 튀 나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0: 그렇죠
3: 심장약을 그래. 먹는데 이게 해결이 아이 된답니다.
0: 예.
3: 그래서

0: 이 약 먹으면 해결될 수 있겠는 해서 문의해달라 그런다.
1: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심률이 150개씩 뛰면 얼마나 바쁜가. 예. 그게 심장에 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형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이게 심장이 병에 좋다는 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어째서 효과를 못 보는가 하면은 예.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예. 그 매우 놀라죠. 예. 그래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예. 그리고 매우 그 기분이 기쁘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심정이 개지죠. 예. 그럼 그 기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이게 신경이 심장을 공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심률이 빨리 뛰는 분들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약만 써서 효과를 못 본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그러니까 신경을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장약 심예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로 추출해 가지고 신경을 수복해 주고 신경 쇠약 증상이랑 신경 문란이 온 것을 또 치료해 준다. 예. 그러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 주죠. 예. 예. 우리 장약 심예방에 보면은 또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 쇠약 증상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공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또 그 원래 우리 장약심리방은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이 심률이 그렇게 빨리 뛰는 증상이 이 약을 쓰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0: 된다면 예, 지금 오늘 배달받아 쓰겠다.
1: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거 그 해외는 항상 온전한 데서에 서양이약, 저양하면 몇십 년 이런 먹었습니다. 나는 이게 저번서부터.
1: 예.
3: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심예방 나도 1년 두 달 거의 먹는데 야습도 안 먹고 그러니까 혈압이 온정되니까 혈압약 끊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1: 하, 예,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정도는.
3: 예, 그 어떤 약 먹어서 혈압약 끊는 약이 있습니까?
1: 맞습니다.
3: 정말 많이 예, 큰 해결했습니다. 혈압약 끊었지.
1: 예.
3: 그리고 심리밤을 먹고도 혈압 정상되지. 그리고 예, 경동맥이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정말 항상 근심 속에 살다가 예, 심리밤인데 넉다발 먹고 또 검사해보니까 경동맥이 빵활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경동맥이 빵활이 없어질 수 있는 약입니다. 우리 약은.
3: 예, 어떻게든 그뿐인 게 아니라 나는 또 예, 전립선에서 밤 소변에 대여섯 번 화장실 댕기지 소변에 한번 보면 소변에 예, 조금씩 나가지 그리고 소변 보고도 예, 듣고 또 계속 안 좋고 그저 보지 가다 자지 못하다니까 아침이면 예,
1: 예.
3: 아, 막 눈이 붓기지, 그다음 정신이 안 나던 게 심리방 먹고부터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1: 잠 푹 자니까 그렇게 좋아질 수 있죠.
3: 예, 그래 이 약이 서장약이 해발 높은 4,500m에 떠서 오염된 야생약까지 특히 황금으로 들어간 약이 몇 가지 들어갔지.
1: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3: 예.
1: 연 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약이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3: 글쎄 말입니다. 그래 이게 먹은 정말 효과 좋으니 나는 이번 하루 차고에 또 36가지 집사람 같이 먹자고 해 배달을 받았습니다. 예.
1: 네, 잘하셨습니다.
3: 예. 그리고 한 가지 문의합니다. 내 친구 지금 내게 돼 있는데
1: 예.
3: 이 사람은 예, 심장이 저자를 독약인지 어디는 2년이 밖에 안 된단다. 그런데
1: 예.
3: 또 왼쪽 가슴이 자꾸 바늘 찌는 것 같아요. 디스타지도 겨우면서 손을 차던데 내가 이 약이 심리방 좋다는데 이 약 먹으면 어떤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1: 예.
3: 어떤 사람이
1: 예, 그분이 지금 심장에 지자를 두 개를 넣었다 제니까 예. 예,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습니다. 예. 전반적인 그 심장병이 다 나사진 게 아니죠. 예. 아, 지자를 이미 그 두 개를 한 환자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전을 녹여주고 의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 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소홍화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죠.

0: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한 70%부터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약심리방어는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해준다고 그 약과기 치료 범위에 딱 씌어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이게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이렇게 하죠. 예. 예.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자를 한 분이라면은 꼭 관상동맥을 치료해준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준다고 쓰여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주치공릉이 그리고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이런 지자를 한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아예하고 이런 이러겠으므니 이런 약을 써야만이 지자를 더 안 하고 무난히 지금 이렇게 나날을 보낼 수 있죠. 예, 남은 예생을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다시 그 전화를 하라 하십시오. 예, 저희가 그분한테 전화가 오면은 다시 잘 말씀드려주겠습니다. 예.
1: 예, 그래, 그래 이번에 확도 좋을 때 계산을 배달 받아 쓰겠던데 내가 쓴 거 보고서.
0: 예, 배달 받으실 생각이 있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장약을 좀 먹은 지 1년 반 됩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을 약 달고 살았는데 12년간이 지금 달팡부터 끊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동된 내려서 여든 혈압은 실음 났습니다.
0: 예.
3: 그리고 다발성내경색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정시야이 나고 안개 낀 것 같았는데 아침이라면 정시 발딱 나고 예. 그리고 추위를 자주 타니까 손발이 계속 웃음장 갖고 아랫다리 시리고 그랬습니다.
0: 아, 예. 예.
3: 근데 지금 피로 많이 보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피가 많이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나 따뜻해집니다.
3: 예, 그러니까 예. 모세 혈관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예. 소화도 더부르고 계속 잘 아이디고 하던 게 그것도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니까 예. 두부가 같이 먹다고 예. 오늘도 술은 있을까 배달받아서 공고하게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그 공고 단계를 거치면 꼭 좋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잘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심리방에 우리 순지 오란다. 저는
0: 예.
4: 선생님이 강의하셔서 인사 쓰기 시작했는데 중풍고도 세게 맞아가서 정말 수탕고사 다 하다가 수탕약 다 써도 예, 배이는 것도 하늘 많아지겠거나 약이 그 재배약제라면 여기 지방의학제들은 아이 된단 말이다. 그래서 생강이 듣고 이거는 고산지고 약제고 난 한금으로 댕겨 네 가지지. 아이 그게 4,500 이상 홍경천도 5,300m 이상 된다지.
0: 맞습니다.
4: 동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약 쓴 바람이.
0: 아.
4: 예. 이렇게 또 연맹이 또 이렇게 우리 몇 년간이 이렇게 이 방송이라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혈관 집에 생명에서 구해냈지.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얼마나 그 지금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까? 우선 예. 5년 넘어했는데.
4: 우리도 누구부터 병원이라고 모른다. 혈압이 거기서 142, 심률이 140까지 올라가지 어디다 비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음 길밖에 없다. 그냥 그래. 왜 그거 얘기를 했다면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예전에 살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그래 병원 들어가서 아이들 병원 좀 들어가서 하면 아이들 간다 보니 어선 쓸데없다며 병원 세 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나오면 또 인사 그렇고 이제 어선 쓸데없다며 그런데 바로 또 막 귀인이 선생님 귀인이 나타나 이 약도 막 정말 이 약은 천연적 약제고 이랬거나 세계적으로 이거 다 이게 서당 약제는 높은 고산지구 약제가 다 안다 말입니다.
0: 이거.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쓰기 시작한 게 혈압이 차차 내려가지 열 달 쓰고 나니까 혈압 약을 됐지 심리를한 게 거기서 기타맥이 그래서 사람 전에 뭐 얼굴이 그래서 짓벌은 게 수름 아닌 것도 짓벌은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게 혈압이 내리고 심리니까 예, 그 벌은 게 열이 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0: 하, 그 사람 예, 혈압이 그래, 너무 높으니까나 그런.
4: 예, 그래, 지사님.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숨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 다음에 차차차 몸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다음에는 아예 그게 맥이 나지, 머리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혈이 없었지, 이렇게.
0: 예.
4: 이게 그래서 차차차 부축이, 처음에 부축이 댕기더니 아예 그 다음에는 어서는 완전히 어서는 겨울에도 못 나가든 겨울에도 바깥에 나가. 화도 영자라 어서 본인 이야기, 어서 이야기밖에 없단다. 그래서 어서는 이야기도 한 가지만 먹고 죽을 때가 다른 약이 암을 떴대니 암을 빌렀게 떴대니 그게 너무 아이가 하겠단다.
0: 하하, 그러는 게라 이 약이 네. 원래 효과 좋으니까 나 효과를 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기서 건강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원래.
4: 예, 그렇습니다. 약은 예. 확실히 이 약은 정말 연변에서 정말 최고약입니다. 수많은 사람 생명 구했으면 그건 그렇죠. 최고약이고 뇌병을 치료했으면 또 이건 최고약이고
0: 저희가 어째서 이거 강의 때마다 우리 이 약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계약 말하겠습니까? 심근경색을 네.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심장병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병이지 않습니까?
4: 그렇죠.
0: 그리고 뇌출혈 그다음에 뇌경색 이거 다 치료하는 이런 약이 딱 그래서 치료한다고 쓰여 있는 약이니까나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말입니다.
4: 네, 이게 우리는 이 심혈관 질병에서는 정말 대풀 오지 않았지 어디 살았지. 아, 그다음에 지금 저가면 이제 벌써 60, 70이 넘어가면 심혈관 질병은 누구나 다 이제
0: 맞습니다.
4: 그래서 그게 차차차차게 치료해야 되면 아, 그다음에 뇌출혈이요 중풍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0: 그렇죠.
4: 이런 문제들이 이런 약 쓰면 정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동에서 하는데 우리 또 사촌언니 또 예, 네 공을 부서고도 이게 저기나 된다 해서 그래서 한 달
0: 됐어요. 공시 부지 아주 좋지.
4: 대단히 좋단다. 예. 기울 부서고 액취라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환경체제가 엄청 면역력을 높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번 우리 학동에 참가하겠단다 선생님.
0: 예,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예, 이 심근경색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예, 어떤 분들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명치가 아프거나 울렁울렁 해가지고 구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런 위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 보면은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약을 복용한다. 예, 그런데 증상이 하나도 완화되지 않죠. 예, 이렇게 반사통으로 아픈 부위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왼쪽 가슴을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다고 형용하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종다양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 안측 안에 내 쪽이 아프다 하죠. 예, 심하면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서 아,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뒷잔등이 와서 흉부하고 흉골하고 맞먹는 그 부위 쪽이 척추 쪽을 말하죠. 예. 이렇게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빨이 자꾸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턱이 아프다는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압박감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예. 예. 대체로 협심증이 반 정도가 심근경색으로 이양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 정도로 발작하던 분들이 예.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발작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낮에 어떤 노동을 할 때만 발작하던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도 발작한다면 심근경색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예. 급성 심근경색은 갑자기 발작하지만 사실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발작해 쓰러진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실제로 그분한테 그 전날에 어떤 증상이 20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예. 이런 전조증상을 홀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온 이런 분들 꼭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약을 써야 됩니다. 예.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한 생태학자가 해석하는 잡초는요, 원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밭에 심은 채소를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면 잡초지만 데쳐서 맛있게 무쳐 먹으면 나물이 되고요. 네, 화분에 심으면 화초이기 때문이죠. 잡초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랄프 왈도에머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초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밭에서 훅 하고 뽑아낸 풀을 다 잘 다듬어서 기다리는 이 기다란 유리병에 꽂아 집안으로 들이면 온 집안에 소박한 자연미를 선물하는 근산 식물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잡초의 정의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본 잡초 생태학자이자 이 이나카키 히데이로의 시선은 옳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우리나라 청계성의 깊은 골짜기에 숨겨진 인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동령하 탁소호 위계인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곳은 버뮤다 피라미드처럼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 지질학자들조차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작지만 강렬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청계성 해서의 몽골족 장족 자치주 동령하시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는 크로크호와 토소호라는 두 호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곳은 담수, 한 곳은 염수여서 현지인들은 이곳을 련인호수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중 토소호 동쪽의 백공산은 아주 평범한 삼산처럼 보이지만 이 산의 암벽에는 믿기 어려운 구조물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지난 세기 80년대 이 지역의 목동들이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백공산의 암벽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처럼 둥글고 가지런했습니다. 가로로 세로로 심지어 산속 깊숙이까지 파여있는 이 구멍들 속에는 금속관들이 박혀있다고 합니다. 굵은 것은 직경이 30에서 40cm나 되고 가는 것은 손가락만한 것도 있었으며 암석과 완벽하게 맞붙어 마치 콘크리트에 매립된 배관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가장 신기한 것은 산기슭의 천연 동굴안이었습니다. 동굴벽에도 같은 이 금속관들이 박혀 있었고 동굴 입구는 자연 풍화작용으로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질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청계성 지질국과 중앙고학원 지질연구소는 수차례 걸쳐 답사와 시료 채취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관이 암석에 박힌 방식이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퇴적사암이 풍화되면 거친 금이 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럭저렇게 둥글둥글한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둘째입니다. 관의 재질이 이상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철과 규소, 알루미늄 외에도 이 지역 암석에는 찾을 수 없는 희귀 금속 원소들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요, 일부 관의 금속 순도가 너무 높아서 고대인의 야금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수준을 얀 겁니다. 셋째입니다. 유적지 주변에서 어떤 인공 구조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백공산을 중심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탐지했으나 고대 거주지나 재련 작업장 건물터 혹은 심지어 생활용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곳에서 이렇게 정교한 공사를 했다면 분명히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주변은 그

저 텅 빈 사막과 호수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게 이 수수께끼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첫째는 고생물 나무 화석 설입니다. 수천만 년 전 이곳이 호수였을 때 나무들이 침전물에 묻혀서 규질로 석화되면서 이런 관 모양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나 나무 화석이 이렇게 균일한 둥근 관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희귀 금속 원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화산 기둥암 생성설입니다. 먼 옛날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기둔 모양으로 갈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화산 기둥암은 대부분 우 아래로 길쭉한데 여기 관들은 가로 세로가 뒤섞여 있고 기둥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셋째는 가장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미지의 고대 문명 유물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전에 청리의 고원에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고 이 관들이 그들이 남긴 시설물의 일부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유적지 외 그 문명의 흔적이 전혀 발견 그 외의 문명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외계인 유적설입니다. 외계 비행체 기지나 관측소였을 것이라는 상상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날 이곳은 공식적으로 덩덩하 탁소호 외계인 유적지로 불리며 관광지로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 끝에도 과학계의 결론은 여전히 미정 상태라고 하네요. 박물관에 전시된 관 조각들은 실재하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풀리지 않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백공사는 청해의 찬바람을 맞으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고 암덕에 박힌 관들은 여전히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주제입니다. 바로 음악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술가와 돈, 이 두 단어는 왜 이렇게 자주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술가는 배고프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래식 음악가도 엄연한 직업인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냉정한 현실이죠. 직업의 정리를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예술가라는 직업은 안정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서양 음악사에는 소위 금수저 출신의 부유한 음악가도 많았지만 가난을 피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악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직 음악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깁니다. 연주자라면 연주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작곡가라면 작품을 써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연주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매일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곡가도 없습니다. 또 모든 작품이 항상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서양 음악사에서 오직 음악만을 직업으로 삼은 두 음악가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는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프란츠 슈베르트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작품을 팔아서 큰 부를 거머쥔 대표적인 경우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슈베르트의 작품 판매 수입은 연봉 환산한다면 동시대 공무원 4년에서 5년 차 연봉에 달한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슈베르트는 결국 빈곤한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버는 대로 바로바로 써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족족 써버려서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는 대단한 명성에 걸맞지 않은 생활고를 겪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니요. 그는 심지어 무연고 공동묘지에 묻힐 정도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귀족이 아니었지만 귀족처럼 살기 위해서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에 당구대를 들여놓고 즐겼다고 하며 어느 정도 사치를 태는지는 여러분 짐작해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불리며 화려한 귀족 사유를 드나들며 자란 탓에 자연스럽게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음악가라는 하나의 직업만을 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파티를 무척 좋아했던 모차르트가 오늘날의 파티 플래너 같은 부업을 횡행했다면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가 남긴 명작의 수는 분명 줄어들었을 겁니다. 또 슈베르트의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면 그도 작곡 외에 다른 생계수단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술은 가난해야 빛난다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예술가도 편안하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는 각자 방식으로 순수하게 음악에만 전념했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음악가들이 여전히 이 간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가라는 직업의 그 속에서도 최고의 예술을 남긴 두 거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답니다.

들판에서 훅 뽑혀나온 풀 한 포기도 잘 다듬어 유리병에 꽂으면 온 집안의 소박한 자연미를 선보라는 근사한 존재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잡초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곳, 다른 시선들 속에서는 둘도 없는 기막힌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하루 혹시 나는 여기서 자라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큰 생각 멈춰주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피울 꽃은 아직 내가 아닌 것뿐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안정희,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무료 치료활동, 즉 허리질환을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리는 이 우대활동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치료받았으면 하는 분들은 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하루빨리 1652120에 전화하셔서 예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허리 질환만, 예, 허리에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여추협착증이나 여추간판 탈출, 예,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병이 제일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병을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방법으로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한 분들 현대병원 치료받고 너무나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현대병원은 어느 병원에서나 다 같은 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병원에서 독특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좋은 치료를

0: 널리 알려드리면서 또 어느 정도 경제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한 활동이었는데 아쉽지만 이제 며칠밖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해서 본인도 물론이고 주변의 친구나 친척한테 널리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동생 신랑이 요추간판 탈출이 돼서 얘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거 아이하고 국가 이전 두 번은 이 구강수사요법 했는데 저녁에 밴 듯이 누워도 할 수도 있고 모재불로 누워도 괜찮고 그것도 저녁에는 눕지 못해서 영 고생했는데 지금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한 번 더 치료받으라 지금 또 저 6월 1일날 가져왔거든요.
0: 그분이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2: 이제는 70대 중반입니다.
0: 예. 언제 뭐 허리 다친 적이 있습니까?
2: 아예 부실로 다친 적은 없는데 저 어디 뭐 가수원에 가서 뭐 백항제들 다 삐뚤어 했다는 게
0: 예, 한번 삐끗한 적이 예. 있다는 얘기죠. 예.
2: 예. 오해 그랬는데 그렇게 부실로 막 이 더 아프면서 움직이지 못하긴 해. 병원에 가 검사한 게 그렇다고.
0: 수간판 탈출?
2: 예.
0: 예.
2: 걔가 어디 이미 전부터 뭐 허리 좀 시큼시큼하긴 하더라는 게.
0: 예.
2: 견딜 수 있으니까 그냥 견디는.
0: 참고 거. 견뎠는데 이제 예. 더는 참을 수 없는 정도. 예,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라니까. 예, 그게 그렇게 선뜻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예, 수술해서 효과 좋으면 모르겠는데 예, 모두 수술하고도 예, 또다시 증상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이고 효과도 별로이고 현대병원의 이 부강수사는 그 돈도 적게 들고 예, 그리고 치료시간이 짧고 효과가 수술보다 더 좋다는 데 있습니다.
2: 예예. 그래서 저녁에 깜짝 못했는데 얘도 얘 이전 잠도 잘 자고 통증이 없어 어찌 좋은지 모르겠다.
0: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2: 예.
0: 두 번. 그 적어도 한 세 번은 치료해야 됩니다.
2: 그래 이제 한 번 더 가면은 어쨌든 이갈래 선생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치료하겠단다.
0: 네. 그 이 허리치료 무료 지금 활동은 이달까지입니다. 예? 이달까지. 예, 예. 예, 잘 기억하시고 예, 예. 서두르는 게 예.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나도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이 저기 허리를 해가지고 허리 저기 뭔가 척추협착증
0: 협착증입니까? 예.
3: 세 번 받았습니다.
0: 네. 이미 치료 받았습니까? 예.
3: 이게 완전히 낫습니다.
0: 예, 세 번쯤 하면 일반적으로 다 낫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나 어제는 완전히 무슨 뭐 아무 뭐 아픈거나 뭐 이런 고통 그러니까 막 허리 펴고 없겠다 이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주로 허리 좀 펴기 어렵죠.
3: 예, 그 이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쭉쭉 펴고 아침에 나 운동이 안 나가 해도 이렇습니다.
0: 네.
3: 옛날에 못했습니다 운동.
0: 그렇죠. 예.
3: 예.
0: 협착은 어디 다친 적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예?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내 지금 내 동생 아이가 가가 옛날에 어디 볼 차다가 예 상한 게 허리가 지금.
0: 예.
3: 넘어져서 뻘짜다 허리 넘어진 게가 어째 너무 자꾸만 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혹시나가다 나를 이렇게 뭐 치료도 많이 받았다는 게 예, 지금 그다음 아예 났습니다.
0: 지금. 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3: 가 이제 얼마 50 좀 넘었습니다.
0: 예, 예. 그 허리 다친 적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분이 그냥 그 좀 앉아 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3: 예, 보통 저기 뭔가 이런 방호실에 가는
0: 예, 사무직에 있는 분들 허리 근육의 힘이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한 외상에 의해서도 예, 주간판이 척추관 쪽으로 밀려 나오는 문제 생깁니다.
3: 예, 그래서 저기 어떻게 예약해서 저기 뭔가 월요일날에 지금 안 죽도 저 이제 보니까 이달 말까지 예?
0: 예, 아직 며칠 남아 있습니다.
3: 예, 그럼 원래라도 좀 예약해야 돼. 가려고 그래요.
0: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

0: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네,
3: 우리 셋째 언니 요새 봐 두들리 이 홍이들이 고사했습니다. 젊었을 때 다쳤지. 어서는 아이 79이지 약간에.
0: 젊었을 때 다친 적이 네. 있고 예. 네. 후에 와서는 집안, 예.
3: 예. 집안에서 나가서 얘 이렇게 거듭해하고 그래서 일하고 다 같은 문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제 그저께까지 이렇게 뭔가 그 세 번
0: 치료 다 받았습니다.
3: 어머니 완전 잃었단다. 걔 바깥에서 나가서 한 100m 처음에 걸더니 어머니 한 300m
0: 많이 늘어났습니다.
3: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자기 이제 계속 나마다 여름 갔을까자 걸으라면 그래서 한 1000m 무슨 걸겠단 말 마지막에 그랬죠. 용서한다 말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치료 다 된 다음에 통증이 별로 없은 다음에는 좀 허리 근육 단련 같은 거 해야 됩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달 말일까지 하고 끝입니까?
0: 이달 말까지 맞습니다.
3: 아 예. 아이 우리 본가정님이 또 이제 한번 이제 맞았다 말인가 이렇게 두 번 맞자면. 아주 시간이 좀
0: 예, 두번 치료까지 예, 될것 같습니다.
3: 예, 예, 그 비슷히 될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한 분인데 지금 또 정맥 곡자에 돼가지고 여러 곳 지금 정맥 치료하는 것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예약해서 치료를 받다고 합니다.
0: 네, 치료할 때는 1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5: 우리 작은 고모가 이제 이름 노인도 한데 농촌에서 이 지내 요추판 투추가 야소됐다는 게 글쎄 농촌에 있는 게 농사질도 못하고 앉아서 움직인다. 그러고 지내 꽃
0: 척추협착증이 있겠죠. 예, 척추신경관이 예. 압박되다. 예, 이 말입니다.
5: 예, 병원에 갈까나 수술하나. 어제는 내시도 있고 몸 지내 허약해서 수술도 못하고 겁이나 못하겠다고 그래 듣는 소문에 아이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게 그거 전화해달래서 내 그래 전화드립니다. 월요일날 가게.
0: 예.
5: 월요일날에 하자면 또 시간이 간단하게 될까봐 저리 월요일날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병들이 네. 아무리
5: 그러니까.
0: 예, 아무리 엄중해도 수술 없이 치료합니다. 예. 예.
5: 그래 돈도 적게 두고 얼마 줬습니까?
0: 예, 연락전화에 예. 예약하면 됩니다. 265-2120 예, 265-2120인데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무료 치료 돈 받지 예. 않은 치료가 며칠 남지 않았고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예, 자신이 본인이 금액을 부담하고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5: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하세요.
6: 예, 제조카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인대 늘어나서 그것을 일 못하고 왔습니다.
0: 예.
6: 그러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되게 아프고 엄지손가락이 이제 구부러들었습니다.
0: 예.
6: 가서 두 번 부강약법 주사 맞고 치료했습니다.
0: 아,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6: 그런 게 좀 거의 손가락 뚝 펴지고 하늘 아픈 게 슬 아프답니다.
0: 아, 예.
6: 그래 또 이제 또 오늘이 원래 가는 날인데 못 가서 월요일 날에 가자 그랬는데.
0: 예. 월요일 날에 265-2120에 연락을 하시고 그 치료는 그 무료 치료법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6: 예, 다음에도 예. 이러니까 용서.
0: 그렇죠. 예, 효과를 예. 잘 보면 되는 거죠. 예.
6: 한국에서 예, 아무리 치료도 아이들한테 이제 예. 치료 효과 봤습니다.
0: 그러니까 현대병원 치료가 아주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6: 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7: 예, 우리 언니 요새 만탈출이 아닙니다. 못 걸습니다. 그래 걸다는 또 시구 가고 이랬겠습니다.
0: 예.
7: 예. 그래서 그 리관례 선생님인데 가서 그 세 번 치료받았습니다.
0: 세 번. 예.

0: 텐데 어서는 영 완전히 거의 일 없습니다. 어서는
1: 예, 허리 쭉 펴고 걸을 수 있습니까?
0: 예, 허리를 어서는 쭉 펴고 예, 네. 한 500m씩 걸습니다. 야, 신기한다. 예. 원래 수술하자 했는데 수술한 사람들이 그 우리 옆에 친구 지인이 아파서 지금 누구 이름 못 난다 두 달 지낸 게 진통제를 삽니다. 그래 무서워서 거기를 아이가 우선에 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랬나 이제 그래서 한 번만 한 번만 월요일 날에 맞으면서 완전히 이렇단다. 선생님께 감사드린단다. 치료도 많이 침도 맞고 했는데 효과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맞으면 완전히 났을 것 같단다.
1: 예, 보통 한 세 번이면 예, 났습니다. 좀 엄중하면 네 번 정도.
0: 예, 걔 네 번 맞겠단다. 예. 예, 월요일로 예약하셨잖아요.
1: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도 그 무료 치료 예, 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남편은 이 약초 간발 탈출 골절 증후신이 허리 협착을 내 어순 아른지 20년 넘었습니다.
1: 20년,
3: 예. 영미병원에 가보니까 수술하랍니다. 그래, 그때는 아이들이 공부라고 그래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게 거저 그냥 진통제로 거저 이래며 오늘날 이때까지 살아오다가 대병원에서 부강수사요법으로 치료한다니까 그래도 연세에서도 걸어댕겨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예.
3: 그래서 거기 가서 네 번 치료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오더니 바가트는 이래야 못 나가고 이래던 게 바가트도 나가고 그다음에는 예, 한 50m, 60m씩 걸을 수 있고 할까요? 매일 나가서 그방씩 걸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냥 누워있고, 그것도 꼼짝 못하던지, 어두는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영 좋습니다, 보기.
1: 그렇죠, 예.
3: 누워있는다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1: 그럼요,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저 사춘시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예,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전화를 하던 게, 그래, 치료라고 이롭다 했거나 와서 예, 치료를 하겠다 해서 이미 어서는 세 번 받았는데, 예. 아이, 정말 기적같이 이롭다면서, 아, 이런 치료도 있는 수술을 하는 거, 예, 아이 했단 말입니다. 아이하고서 남편하고 통화하더만은, 그래, 와서 저는 이미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너무 좋아서, 예. 감사 인사를 드리라는 데 전화 왔을 때. 그래서 저희 감사하다는 거 인사드리면서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예.
4: 우리 이모부도 이 뭔가 세 번 치료받고 저는
1: 무슨 병입니까?
4: 예, 오래들이 동네들이 하고 활동 그 로인 활동실에도 다니고요.
1: 예, 어디 허리 질환 때문에 그럽니까?
4: 예. 그 옛날에 농촌에서 그 뭔가 그 실곡진 하다가 아이 방아 이렇게 당기다가서 소속이 막 내다
1: 낙상 예 넘어졌겠습니다.
4: 예, 그 오랫동안 고생하다 나아졌으니까 더구나 이렇게 바깥 출입도 재고 하매지 방이 짓고 이래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 좋아하는지 모른다.
1: 그렇죠. 기분이 대단히
4: 예,
1: 좋고
4: 세상에서 많이 늙고 막 이렇게 그러다니까 이게 얼마 좋은가고.
1: 맞습니다.
4: 그래서 선생님 우리 그 이모부가 저렇게 좋아지니까 우리
2: 네?
4: 당뇨병 하나들도 이 주사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달라.
1: 당뇨병이 있는데 허리 질환까지 있다
4: 예,
1: 이 얘기.
4: 요새 반통수 있어서.
1: 예. 예, 당뇨병.
4: 밤에도 이 용기리 어디 미 친구 다른 데 가서 친구랑 많이 했다는 것도 예, 잘 되지 않아 가지고.
1: 네. 그분이 혈당 수치가 많이 높습니까?
4: 어쨌든 이도수도 맞고 뭔가 얼리 싸운다도
1: 약도 복용하고 주사도 맞고
4: 예.
1: 예, 그래서 먼저 그 기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가지 예, 예. 검사 혈당 검사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보면서 예, 처리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4: 그래 보시 예. 우리 이모부도 자꾸 가서 하라고 해서 주사 맞으라고 얼마 좋은가 나를 보라고 해서 따라 어서만 눈서 눈이 부럽지 애타며 이래
1: 예.
4: 그래 당연히 한다도 이런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물어봐라
1: 사실 연세 드신 분들

0: 이 기저질환이라는 게 보통 고혈압에 심장에 당뇨, 고지혈에 이런 경우가
1: 어떤 일이지?
0: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 보면서 야, 아주 엄중하지 않은 한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제 나이는 이제 70대 초반입니다.
0: 예, 너무 많은 거 아니,
1: 그렇습니까?
0: 예, 너무 많은 거 아닙니다. 원래 이 병이 연세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내 나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예,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리고 저 그래 상세히 물어봐 달라 했으니
0: 예, 그런데 무료,
1: 전화 연결해서 병원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0: 찾기 전에는 1652120에 먼저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1: 예, 저 손봉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0: 먼저
1: 손봉에
0: 예약을 하시고, 예, 흑걸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무료 치료 활동은 이달 말 같습니다.
1: 그런 우리 그 삼순내는 그러면 그니까 다 옛날에 퇴직공사를 받는 사람들 대해서
0: 네.
1: 돈에 대해서는 그런
0: 걱정
1: 말이었다.
0: 없겠습니다. 예,
1: 그거
0: 아무튼
1: 하고
0: 나서면 되는 거니까.
1: 우리 돈을 후에 내면 되겠지 도와주면 좋지.
0: 그럼요. 예.
1: 예,
0: 네,
1: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3: 예,
0: 말씀하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허리 어떻게 아픈지, 나 허리 아픈지 어서 한 15년 됐는데, 예전에
0: 15년, 예.
3: 자살할 때그 다니에서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위에다가 뭐 내려가다가 책상 모서리에 떨어져, 다리
0: 예.
3: 발은 삐찌디 있어.
0: 헛디디, 예.
3: 모서리 허리 확 뺐더니, 어찌 그냥 아파서 무슨 땡기라도 그래, 아파면 가슴 속이 고약치고, 이러더니 누구는 그게 병이 뛰어나서야, 이러면 정말 고생했습니다. 친구도 하고 무슨 고약은 얼마 붙인지 모릅니다. 친구
0: 그렇겠죠.
3: 안무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게 해대병원에서 리고한 내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또 요즘에 그런 맨필을 했던 내 것이야. 돈을 많이 썼는데 맨필을 한다 하니 자가 치료를 어제 한 열을 받았는 게 어찌나 좋을까.
0: 한번
3: 요즘에는
0: 치료했습니까?
3: 허리 굽히지도 못했어. 출산해서 많이 밥을 먹어서 예를 들어서 앉아서 글쌍 가지고 앉아서 자발을 씻고 허리 아파서 서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니가 가서 어제 한 열을 치료받았는데 허리가 나사도 버리기 나설 게 어디 있을까. 미나 아프지 않고 저녁에 살 때는 아팠었는데 그래놓고 이래서 그러놓고 저래놓고 하는 게 요즘에는 그래 아픈 사이 없고 어디 주방에서 밥해서 그냥 꼬고 있어서 밥해드렸고 밥해서도 글싸해 놓고 아예 이러었습니다.
0: 한번
3: 요즘에는
0: 치료받은지,
3: 아플 때는
0: 예.
3: 허리 굽히지 못해. 그래도 요즘에는 허리 마음대로 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어디서 열을 치료했는데 이렇습니다.
0: 네, 열을 치료한 게
3: 어때요?
0: 아니라,
3: 얘는 이거 우선 끝나진 거라지 뭐.
0: 면비 치료가, 예, 이제 이달 말까지입니다.
3: 그래서
0: 예.
3: 내 너무 싸우니까 우리 언니도 지금 허리 아파서 몹시 고생합니다. 허리 아파서 바깥으로 따라가봐서 바깥으로도 못합니다. 집안에서 집회 지고 다니고 예.
0: 예, 천천히
3: 사람들이
0: 얘기하셔. 너무 급합니다.
3: 모양 붙이고 무슨 반사골을 붙이고 그래 내 좋아진다고 우리 언니 지금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3: 그래
0: 예.
3: 데리고 갈때 시세님께도 전화를 걸고 가야 되니까.
0: 예. 당연히 연락처나 1652120에 예약해야 됩니다.
3: 예약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3: 내일 예약하고 내일
0: 그
3: 이거
0: 전화하면 예, 대답이 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医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5: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6: 예. 이 현대병원에 저는 예, 예, 이전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예,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저 치료 한번 받았습니다.
0: 한번 치료 받았습니까? 예.
6: 예, 그래. 영예 심했습니다. 내 다리 아프고 예, 걷지 못했습니다. 그랬는게
0: 전혀 걷지 예. 못했습니까?
6: 예?
0: 전혀 한 발짝도 걷기 어려웠습니까?
6: 아, 아닙니다.
0: 예.
6: 걷기는 그런데 예, 뭔데 그
0: 먼 거리 걷지 못한다. 예, 한 예. 100m는 걷습니까?
6: 뭐 그렇습니다.
0: 100m도 못 가고 예.
6: 예, 예, 예, 예, 예 영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난 이제는 이 이름 못 나가는가 있는 분이 되겠는가
0: 예.
6: 선생님 강의 듣고서 한번 가서 치료하자고 이렇게 예. 가서 치료받은 게
0: 예. 예. 무슨 진단 받았습니까? 척추 협착입니까?
6: 뭐 나는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아, 예. 예. 허리도 그래, 아프고 다리가 내리주리버치면서
6: 예,
0: 무겁고
6: 예, 예.
0: 저리고 아프고 얼마 걷지 못하고 앉고 또 앉아 쉬고 나면 또 걸을 것 같아서 걸으면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예.
6: 예. 예. 다리에 이래 아프면 예, 그저 아픈가 이래 막 이래 막 비타라 막 끊이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6: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래 검사 못했습니다.
0: 예.
6: 그래던 게 예, 정말 예. 예, 진, 예, 이,
0: 현대병원 약간, 치료받은 게 지금 좋아졌습니까?
6: 예, 치료받은 게 많이 효과 봤습니다.
0: 아, 몇 번 치료했습니까?
6: 한 번.
0: 한 번, 예. 한 번 예, 치료가지고 예, 다.
6: 예. 그래, 내 저, 예, 한 번, 예, 저, 가보자고, 예. 예.
0: 그렇습니다. 한 번 치료의 효과는 봅니다. 그러나 예. 한 번으로 그렇게 좀 중한 증상인데 예. 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하면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세 번, 예. 그런데, 이 한 번 치료는 어떻게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했습니까?
6: 예, 돈 안 냈습니다.
0: 아, 예.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시간 다 그쳐서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만물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 러시아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1: 공무원이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로봇 수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요조하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이 해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생태 안전에 중국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도 서장 령양의 이주가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커커시리 관리처 오도령 보호소에서는 수백 마리의 서장 령양이 무리를 지어 요요히 거닐고 있습니다. 2016년 삼강원 국가공원 체제 시범이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정혜성은 과학적인 목축 감소와 초지 복원을 추진하면서 하늘과 땅의 일체화 생태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일련의 보호 조치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장 령양, 눈표범 등 여러 희귀종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삼강의 원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활기찬 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습근평 총사기는 항상 인류 문명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높이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에 놓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사기는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쳐 지구 생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습근평 총사기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지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고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에서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에서 가장 정수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점차 국가공무원 체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가 흥하면 문명이 흥한다는 역사적 원년성을 제기해서부터 자연 생태계의 원래 모습과 완전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결단력을 강조하기까지 그리고 현지 보호와 이주 보호를 결합한다는 정밀한 포치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총사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물종 보호에서 체계적인 보호로 향상시켰으며 생태 관리를 단일한 요소 관리로부터 종합 관리, 체계적 관리, 근원적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특색의 보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그림이 점차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중국의 가장 감동적인 바탕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3개의 참대공 종군 생태 통로를 개통해 전국 70% 이상의 야생 참대곰이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야생에서 멸종된 푸세발스키 야생마는 개체수가 900마리를 돌파해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 아시아 코끼리 짧은 코 가족의 북상 남귀려적은 이미 세계가 중국의 생태 보호를 관찰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 개체수는 약 400마리로 증가했고 새끼 코끼리의 연간 출생률은 약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성반나 야생 코끼리 계곡에는 신생 코끼리 체종이 158kg에 달하는 아기 코끼리가 도착해 현지 아시아 코끼리의 인공 번식 체종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법이 정식으로 시행돼 플래그십 물종보호가 국가공무원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됐습니다. 해남 열대우림국가공원에서는 해남 긴팔원숭이가 더 이상 고립된 섬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 강, 계곡 등 차단된 지역에 38곳의 밧줄 통로를 정성껏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남 긴팔원숭이가 모기를 찾는 발걸음이 더 멀어지고 활동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는 1구

0: 44마리로 증가해 전 세계 긴팔 원숭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현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야생동식물의 이주지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남 국가식물원에 새로 개장한 이주보호 및 활용중점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인공번식, 개체군 확대, 야생복귀를 통해 국가 2급 중점 보호 극이 식물인 털병목소의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설정한 육지와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전체 35개 생물다양성 보호 우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2개의 산수공정 프로젝트가 배치돼 총 1억 2천만 모 이상의 토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고 자연보호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공원을 보충하는 새로운 현지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육상생태계 류형의 90%와 국가중점보호 야생동식물 개체군의 74%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생물다양성 보호의 주요 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2030년까지 산림 기본률을 25.8%에 도달시키고 중요한 서식지, 생태회랑 및 철새 이동 통로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 까자흐스탄 의회 하원의장 코시아노브, 러시아 연방위원회 의장 마트비엔코, 국가두마 의장 볼로딘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기간 까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공식 진선 방문을 진행하고 방문 기간 러시아에서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국무원이 최근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의무교육 단계에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의 현지 공립학교 입학 비율을 제고하고 해당 자녀들을 상주지의 유아교육과 고중단계 교육 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더 많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거주하고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상주 인구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취업지에서 직원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거주층 소비자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책 시행을 강화하고 타지역 진료시 직접 결제관리 봉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잘 수행하고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상주 인구를 상주지의 아동돌봄, 노인돌봄 등 기본 공공봉사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의견은 상주 인구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시설의 공간적 배치를 개선하고 기본 공공봉사 자원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분배를 촉진하며 거주층의 상호 인정 등 경험을 확대하고 유동인구가 기본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 올바른 기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전교된 이후로 절강성 유호시와 천예시 모충군은 실제 업무와 결부해 심층 점검과 실제 개진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고품질 발전에 실제 효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유호시에서는 광범위하게 학습 연구 토론을 전개하면서 당원과 간부들이 올바른 취조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핵심 요일을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하고 문제 점검과 기준을 학습 교양에 관통시켰습니다. 전시 각급 당원 간부들은 기업과 중점 프로젝트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호시에서는 제품 판매로부터 브랜드 판매로의 전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지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의 권익을 잘 수호하는 사항이 일부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요해한 이호시는 시장 감독관리, 상무, 사법 등 부문을 조직해 브랜드 해외 관측 봉사 기재를 수립하고 글로벌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적시적으로 장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0: 9개 교회 145개 브랜드에 대해 관축 봉사를 조응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후로 EOC의 현 초급 이상 지도부와 지도 간부들은 48개 문제 명제서를 만들고 268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조사 점검했습니다. 전진시 무총구에서는 학습과 점검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전진 하부 협동발전산업의 이전 수용지역으로서 무총구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하여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각 료형 경영주체 14,000개를 방문했습니다. 기업 유치 후 전 주기에 걸친 봉사가 아직 충분히 세밀하지 못하고 포괄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정부는 기업 전담 인원 봉사 기제를 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칭과 애로사항 접수, 적시적인 상황 통보 등 7가지 업무 기제를 활용하여 기업 지원 봉사의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총구에서 새로 유치한 기업은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봉사 전담 부문은 모총구와 랑방시 인력자원 사회보장 부문과 연계해서 정밀한 인력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현재 모총구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서 간 협력 의식 부족, 혁신에 대한 인내심과 집중력 유지 미흡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교육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 목록 123개를 만들고 1260여 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판단해 이에 대해 항목별 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5월 22일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 발사 임무의 전구역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현재 발사 임무 각 시스템은 관련 기능 점검을 완료하고 발사 전 각종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북경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일된 지휘 아래 주천 위성발사센터, 서안 위성측정통제센터 그리고 임무 관련 각 측정 관제소가 연동 조율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발사 준비와 발사 및 비행 과정 중의 다양한 기술 상태와 작업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 시험했습니다. 현재 우주정거장 조갑체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기능과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진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궤도에서 진주 23호 승무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5월 22일 국문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관계자가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지능형 기술 체인과 첨단 제조 체인, 친환경 농업 체인, 건강 생활 체인, 스마트 자동차 체인, 청정 에너지 체인, 공급망 봉사 전시 구역 등 6대 체인과 1개 전시 구역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인공지능 특별 구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676대의 중국과 해외 주요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기업과 업계 기관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85개 국가와 지구, 국제기구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참가 비율은 36.5%에 달합니다. 그중 미국 기업과 기관의 참가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 기업들이 초청한 공급망 상하류 협력 동반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참가 기업 수는 1,2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6년판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 등 최신 성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친환경 전력 증서 총 29억 4,700만 개가 발급됐습니다. 친환경 증서 거래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가 친환경 인증서 발급의 주력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운남성, 사천성, 내몽골 자치구, 신강 위글 자치구, 호북성의 발급량이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의 합산 발급량은 전국 총 발급량의 45.2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전국적으로 거래된 친환경 인증서는 9억 3천만 개로 동기 대비 1.08배 증가했습니다. 그중 기업은 친환경 인증서 거래와 소비의 주력구도로 참여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친환경 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이 개당 5.57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친환경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5월 21일 생태종합보상추진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생태보호 중점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조치를 개선하고 생태취하 락후지역에 대한 생태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며 생태보상기금조성을 모색하고 생태보상 재원조달 경로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1: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별도 품목으로 분류된 각종 로봇의 누적 수출량이 814만 5천 대에 달했고 수출 금액은 157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규모와 무역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제품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와 지구에 수출되면서 중국 대외무역의 질적 고도화와 효율 증대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국가림업 전국이 22일 우리나라의 희귀종 야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회복적지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긴급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국가공원 내에서 활동하는 우림의 요종 해남 긴팔원숭이는 우리나라 국가 1급 종전보호 야생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유 고유 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남 긴팔 원숭이 3마리가 태어나 개체수가 44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긴팔 원숭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체군입니다. 국가림업초원국 야생동식물보호사 1급 순식원 장성령은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긴급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가종점보호 육생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종의 보호률은 8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지역 체계와 국가식물원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중요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 파키스탄 육군 참모장이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이란과 미국 간의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 고위 관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란에 대한 관원은 이번 방문이 합의의 초기 구도와 관련해 각 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협상팀을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당면 이란과 미국의 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양측 간의 의견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단 몇 차례의 중재나 몇 주간의 협상만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당면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을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핵 문제 관련 의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상황, 미국의 해상 약탈 행위 종식 등 문제들이 여전히 협상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이 당일 무인기 16대를 동원해 세 차례에 걸쳐 루한스크 지역의 한 학교를 공격하여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격을 받은 학원 근처에 군사시설이나 특수부문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호코 김홍호였습니다.

오늘은 내분이 끊이지 않는 영국 점계의 고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대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이 최근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 하원의원 보충선거에서 노동당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는 그가 영국 수상직을 놓고 경쟁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 수상직 쟁탈전은 백열화되고 있습니다. 5월 초 노동당은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겪으면서 전국 득표율이 17%라는 역사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 대신 US 스트리티는 스타머 정부를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혼란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보건 대신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0명이 넘는 노동당 의원들이 스타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밴드는 심지어 노동당이 내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 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스타머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틴 보건대신은 16일 노동당이 당대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노동당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영국 주간지 뉴폴리티코에 따르면 노동당 각 파벌은 스타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일치 단결했다고 합니다. 이 쟁탈전의 배경에는 노동당이라는 큰 배 자체의 용골이 이미 녹슬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 26%, 녹색당 18%, 보수당 17%, 노동당 17%, 자유민주당 16%로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좌의 우위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노동당의 큰 천막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북부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비를 맞으며 노동당은 우유값이 얼마이고 빵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비난할 때 노동당의 본래 대표성은 이미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게다가 보수당과 함께 영국의 양당 구도를 구축했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이 대표성과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20년대 급속히 추락해 변두리 정당으로 전락한 전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노동당은 바로 그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령 버넘이 집권한다 해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화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노동당의 구조적 쇠퇴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보다 먼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위기의 영향은 자못 깊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의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도 2호선이 바로 국가통치난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이 2009년에 이미 발표한 이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부 구간을 취소하고 노동당이 집권한 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난국을 겪으면서 전면 운영 시간이 본세기 40년대 초 수준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고속철 비용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급등했습니다. 영국 교통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이는 역대 정부가 저지른 슬로모션 자동차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0: 있습니다. 영국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국가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국내 총 생산액은 전월 대비 0% 성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부로는 유럽과 중동 내 정세 불안에 충격이 있고 내부로는 에너지 위기와 재정적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난제는 책임자를 교체한다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 통화 팽창, 치안 악화, 그리고 그치지 않는 항의 시위. 영국이 이와 같은 곤경에서 벗어나자면 선거 주기를 초월한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정계에서 가장 희소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감대입니다. 지금까지 내분이 끊이지 않는 영국 정계의 고질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란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역사의 죄책감을 직시해야 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합니다.

0: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2: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3: 우선정치적차원에서부패척결투쟁을진행하자2021년1월22일이글은습근평이중국공산당제19기조항규율검사위원회제5차전원회의에서한연설에서절록한것입니다18차당대회이래나는우선정치적차원에서부패척결투쟁을진행하여야한다고거듭강조하였는데여기에는주로다음과같은다섯가지요구가포함됩니다첫째로부패문제는당의집권토대에대한파괴력이가장크고살상력이가장큰문제이며가장쉽게정권이전복당할수있는문제로서우리당의가장큰위협이되고있습니다부패척결투쟁은절대질수도없고져서는안되는중대한정치적투쟁이며우리는이투쟁에서반드시결전을벌여결승을이룩하여야합니다둘째로부패를척결하고깨끗한정치생태를건설하는것은우리당이일관적으로견지해온명확한정치적입장이고당의성격과취지를견지하기위한필연적요구이며당이자기혁명을추진하는데서반드시장기적으로잘틀어주어야하는중대한정치적과업입니다우리는반드시당의부패척결의기치를분명히내세우고당내에서부패분자들의설자리를없애야합니다셋째로정치적부패는가장큰부패이므로우리는반드시당내의정치적우환을없애고당내의리익집단이형성되는것을단호히방지하여야합니다만약그들이당의권력을찬탈하거나당의지도간부가그들의대리인이되거나지어는스스로리익집단을형성한다면홍색강사는그본색을잃고말게될것입니다넷째로민심은가장큰정치입니다인민대중은부패를가장증오하기에수많은부패분자들의미움을사지않으면14억인민의미움을사게될것입니다정치적차원에서보나민심향배의차원에서보나이것은너무도자명한일입니다우리는반드시기풍을바로잡고기강을세우고부패를척결하는것을통하여계속당심군심민심을결집시키고당의집권을위한정치적기반을확고히다져나가야합니다다섯째로당풍청렴건설과부패척결투쟁은영원히수행해나가야할과제이므로우리는반드시쇠를잡으면흔적을남기고돌을밟으면자국을남기는강인한의지와신념으로이난관돌파전지고전을잘치름으로써당이청렴결백한정치적본성을영원히유지하도록해야합니다당풍청렴건설과부패척결투쟁에있어서정치적판단력을향상시킨다는것은국가의정치안전을첫자리에놓고인민을중심으로하며중국특색사회주의를견지하고발전시키는것을근본으로하며각종부패문제의정치적본질과정치적위해성을깊이인식하고행위의옳고그름을똑똑히분별하며위험과도전을효과적으로방지함으로써홍색강산이영원히본색을유지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는것을뜻합니다정치적리해력을향상시킨다는것은당풍청렴건설과부패척결투쟁에관한당주왕의정신을정치적으로철저하고확실하게리해하고전면적인종엄치당에관한당주왕의중대방침중대원칙중점과업의정치적내포를확실히파악하며자각적으로당주왕과고도의일치를유지하여야한다는것을뜻합니다정치적집행력을향상시킨다는것은당주왕이제시한정치적방향과확정한전진로선에따라당풍청렴건설과부패척결투쟁을전개하며언제나당주왕의요구와기준에비추어제때에편차를바로잡으며책임의식을강화하여당풍청렴건설과부패척결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유소추석 이어집니다.
5: 뉴스 추적.
4: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48개 팀이 참가함으로써 대회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AI 기술이 실험실에서 대규모로 축구장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를 첫 번째 AI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인판티노 회장은 국제축구연맹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참가팀과 경기 관람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동시에 각국 팬들에게 놀랍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자는 스위스 주리히에 위치한 국제축구연맹 본부를 직접 방문해 이곳에서 활약하는 첨단 기술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중국 기업과 기술이 이번 월드컵에 어떻게 깊이 힘을 실어주는지 목격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본부 1층 로비에는 다양한 크기 해신그룹 LED 디스플레이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배경판에는 기술로 가득 찬 생활이라는 표어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해신그룹이 2026년 월드컵 비디오 부심 디스플레이 기술의 공식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신그룹 RGB 미니 LED TV가 2026년 월드컵 비디오 심판 센터에 전면 입주합니다. 초고 색역과 색 정확성을 바탕으로 이 기술은 경기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보완하여 심판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닉 브라운 국제축구연맹 비즈니스 협력 이사는 해신그룹의 기술은 선도적인 혁신이 어떻게 선수, 심판, 팀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업계의 혁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로미 게인은 이 기술이 축구 관람 방식에 중대한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5: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

네, 디스플레이 기술이 눈이라면 AI 아키텍처는 대회를 지탱하는 두뇌입니다. 첨단 기술 연구기관 미진 연구가 발표한 제1회 AI 월드컵 장면의 승리 백서에 따르면 올해 월드컵의 핵심 변화는 AI가 경기 운영 구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정 논란, 트래픽 급증, 다국어 소통 등 장면에서의 AI 활용 방법이 포함됩니다. 백서에 따르면 이번 스포츠 행사에서 연상그룹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공식 기술 파트너로서 연상그룹의 하이브리드 AI 아키텍처와 장면 운영 능력은 대회의 핵심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상그룹이 제공하는 AI 장비, 서비스 및 솔루션은 대회 운영, 판정 지원, 관람 경험 등 핵심 프로세스를 포괄할 것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 기술이 참여자에서 글로벌 대형 공공 장면의 구조적 지지자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일 제품 출력이 아니라 시스템 능력의 세계화 검증입니다. 네, 소개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축구연맹은 만 대의 연상그룹 컴퓨터와 200여 명의 공정사를 16개 경기장에 편시켜 대회의 후방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 지원 외에도 연상그룹이 제공하는 AI 솔루션에는 AI 기반 디지털 아바타가 포함됩니다. 월드컵 개막 전날 연상그룹은 주리히에서 미디어의 디지털 아바타 기술을 선보입니다. 기자는 대형 탈의실과 유사한 형태의 3D 스캔 모듈에 들어가 단 1분 만에 인체 전신 데이터 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용 3D 디지털 분신이 생성되어 마치 과학 환상 영화 장면에 있는 듯 느낌을 줍니다. 연상그룹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사인 산티아고 만소는 월드컵 기간 동안 28대의 3D 스캐닝 모듈을 배치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3D 디지털 아바타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제축구연맹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입력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 아바타는 3D 애니메이션 형태로 경기 장면을 재현할 수 있고 오프사이드 판정 및 주요 판정 단계에서 센티미터급 심지어 밀리미터급의 정밀도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국제축구연맹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항상 앞장서왔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에서 연상그룹과 국제축구연맹의 협력은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는 심판 기술 수준과 경기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례 없는 팬 상호작용 경험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네, 2026년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축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스포츠 행사에 깊이 참여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월드컵, 유로컵, 올림픽 등 국제 최고 스포츠 행사를 통해 빠르게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화를 돌파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제품 해외 진출에서 브랜드 해외 진출로, 중국 기업들은 점차 국제 스포츠 대회 기술 핵심층에 진입하고 있고 대회 주최 측, 업계 기관 및 전 세계 관중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마케팅 디렉터 가이 로렌트는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단순히 광고판을 구매하는 상업적 스폰서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 혁신을 유럽 축구 연맹의 대회 체계에 직접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친환경 이동과 첨단

크로스플레이 기술에서의 강력한 실력은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 최고 스포츠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과거의 외부 상품 공급자에서 핵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세력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상업 확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대회 조직, 친환경 전환, 스마트 중계 및 관람 경험을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 최고 수준의 대회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함에 따라 미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더 많은 중국 기술과 중국 방안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역사 죄책감을 직시해야 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4월 독일의 사이트 위클리는 미국 국가기록보관소의 파쇼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족 파쇼 역사조회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기능이 출시되자마자 접속량이 급증하여 서버가 한때 과부하되었습니다. 이 전국민적인 역사회고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조상의 어두운 과거를 직시하고 민족 역사 속의 죄악과 상처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가족 역사의 가림막을 자발적으로 벗기고 회피하지 않았으며 미화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자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같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역사적 태도에 대한 일본의 위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12월 독일은 베를린에 새로운 기념비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쇼 폭정하에 볼스카 난민들을 추모하고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탈한 볼스카의 중세기 귀중한 문헌들을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스 총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직시하는 일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해국이 역사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고 역사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투기하고 의도적으로 세탁하며 심지어 군국주의를 맹목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다카이치 일본 수상은 악명높은 야스쿠니 진자에 이틀 연속으로 재물과 제사비를 바쳤습니다. 이곳에는 도조 히데키, 미쓰이 이시네 등 두 손에 피를 묻힌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하는 날마다 다카이치 산하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참배하는 일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해자들을 위해 여러 차례 이름을 바르게 해주었고 피해 국민들의 감정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네, 역사적 죄책감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뉴른베르크 재판 이후 독일은 파쇼 범죄에 대한 청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떠한 예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세 넘긴 전직 수용소 간수나 90대 고령의 기록 보관자일지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여전히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고 법정에 처벽에 서게 하면서 무관용 태도로 역사의 최저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범을 방임하고 감싸주며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체 실험과 생체 해부에 참여한 731 부대의 일원인 이시카와 타츠오마루와 나키 히데오는 전 과정에서 국제 정의의 심판을 피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권위자이자 업계 고위 임원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쟁 범죄자는 사회적 명인으로 포장되었고 잔혹한 침략 범죄 행위는 조용히 가려졌습니다. 네, 역사적 기억의 전성과 형성은 두 나라의 구도 우려를 더욱 드러냅니다. 독일은 파쇼의 역사를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키고 항상 가해자의 시각으로 전쟁 재앙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는 1만 개가 넘는 장애물 동벽돌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쟁 유적지가 있어 희생자들의 이름과 고난을 도시의 질서에 새기고 역사적 경고를 대를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역사 기억을 왜곡하고 교재 개정을 통해 침략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면서 중국 침략 전쟁을 일중 전쟁으로 바꾸고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축소하며 유안부, 강제징용노동 등 중요한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해왔습니다. 피해국의 피눈물로 얼룩진 광산, 부륵, 공장은 산업유산으로 포장돼 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했고 석재를 약탈해 만든 침략 랜드마크는 평화의 탑으로 미화해 흑백을 뒷바꾸고 국민 인식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사회는 대체로 과거를 마주하지 않으면 과거가 조만간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자성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는 것이 역사적 부담을 벗고 국제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편으로는 침략 범죄를 체계적으로 세탁하고 전쟁 기억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평화 체제의 제약을 돌파하는 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일본의 행동에는 무시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네, 역사는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종이더미가 아니라 앞길을 밝히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경외하고 죄를 반성하면 역사는 평화를 지키는 경종이 됩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의 올바른 길을 지켜야만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페션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0: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또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장의 장의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의 장의학은 몸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서장의 장의학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일상 속 건강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 장약방은 감로장약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6개 큰 장약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 장약이 구전하게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우리 연변준회에서는 감로장약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도 있고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서 치료해서 잘낫지 않는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또 감로 장약을 위주로 하면서 또 잘약을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 치료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약방에서 5월달에 우대 활동은 수간전환 우대 활동입니다. 예, 한 달분을 사신다 할 때는 두 달분을 들여서 한 개료종 90날을 쓸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수간전환 우대 활동에서는 가장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수간전환은 A, B, C, D 네 가지 약으로 구성된 이런 정합료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간질환하고 간병약에 대해서 다시 정리정돈하고 또 조절해서 새롭게 제조한 최고 위치에 놓인 이런 간병치료약입니다. 특별히 우리 간질환 치료다 하면은 대부분 간질환 환자분들은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 상태에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간전환하고 런칭망제를 같이 쓰면서 병독성 간염에서도 효과를 보고 특별히 간경화 있는 분들, 이 좌암에 높은 이런 분들도 지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다음에 아이 와서 인간 코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2: 예. 예. 그래서 이 밤 저녁이 돌아오면 무서워서 이 밤을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잠을 위내에 하루 전에 한두 시간도 못 잤습니다.
1: 네.
2: 그리고 나면 그저 머리 흉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저 아무리 그저 허리 베기게 돌아놓고도 잠이 지내 아이 와서 인간 고생 다 하고 그저 밤맛이 똑 떨어지고 맥이고 그저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치수의 전조환, 로더크환, 안성환 이 세 가지 약을 우선 한 석 달은 아이들도 도답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어떻게 좋은지 이 약을 먹고 오전에

0: 시만에 텔레비 보면 벌써 잠이 온다. 잠이 와서 예, 한 네 시간에 예, 그래서 푹 자고 나면 예, 그간에 화장실 따에 가고 얼마나 예, 아침에 일어나면 거뿐하고 예, 힘이 나고 예, 저기 맥이 나고 그것도 밤맛이 막 제대로 돌아오자니까 영도 없습니다. 이야기 정말 그래서 예성에 이 우리 모태 사람들 갖고 좀 말했습니다. 야, 다음에 아이언 사람들이 그거 거기 가서 그 공원 다리 그 건너서 오른쪽에 가서 그 장애 대학원 가서 그거 약을 먹으라고 그거 먹으면 그래서 한 달 전에 벌써 효과란 게 나타난다고. 한 효과 나타난다고. 영도다고. 이래서 한 둘이 가서 깬다고.
1: 맞습니다. 이 그저 감로 당약은 이 녹이를 추천해주면 다 표양 받습니다. 예. 그리고 예. 어째 이제 소개했는가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0: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을 보고서 예, 아이 많이 좋아졌다. 영구리생각. 그래서 나는 아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다음에 아이는 거 영공과기 싶고 예, 그래서 한 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이 약을 조금 더 먹겠습니다.
1: 예. 그리고 불면증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예, 기억력도 예. 향상시킵니다.
0: 예, 이 머리 생각이 하나도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로도 코와는 이 심신을 안정하고 불안하고 실면하고 건망증도 해결하고 이 몸과 마음 다 안정시키고 정신을 좀 맑게 해주고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기억력 감퇴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예, 이 세 가지를 결합해 쓰고 불면증이 해결이 되면은 심내혈관 질환에도 예, 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노년에 지금 이 육체는, 여러 가지 약 쓰면서 지금 많이 또 수명도 연장이 됐는데, 이 뇌로화가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 뇌세포로화도 또 방지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그냥 결합해 쓰십시오.
0: 예. 예. 잘 들었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뭔가 뭐 위장도 안 좋고 그다음 위 뭔가 거기 비위도 안 좋고 해서 그냥 조금만 먹어도 허리 서서 자꾸 했댔습니다.
1: 네.
3: 그다음에 화장실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다니고 앞에는 보는 거 조금 조금씩 자꾸 본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식후물도 자꾸 올라오고 배도 짱하고 이래서 지금 저녁마다 위 아리고 쓰고 이런 증상이 많이 냈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이제 소장약을 지금 망주에다가 소주 다시 하고 저고 무슨 저고 이 이름 잡아 저고 아닙니까?
1: 어느 위에다가 썼단가?
3: 위 아픈데 저고와 소주
1: 예.
3: 다시
1: 예.
3: 마스크 약 이름이 나 가나와서 모르겠거나
1: 예 맞습니다. 예.
3: 그래 효과 이거 먹었는데 효과 너무 좋습니다. 당약이도 예. 엄청 좋습니다. 네. 약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면서 숱한 거 먹었을 때 낫지 않을 때다. 근데 이 장약이 돼서 확실히 효과 좋았을 때다.
1: 네. 예.
3: 그래서 뭐 어선 1년 넘어 설사하던 게 많이 묻어서 어선 그게 또 끊었을 때 설사는.
1: 네.
3: 예. 그리고 이 정도 해결되고 아리고 쓰리고 위도 아프던 게 지금 요즘은 영 편안했습니다.
1: 예.
3: 설사하지 않을까 설사 자꾸 하니까 점점 맥도 없고 살은 여유 영만 여유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설사하지 않을까 밥이 쌀 맥으로 가는지 맥이 나는 게 알린다 확실하게.
1: 맞습니다. 예.
3: 이렇게 정신도 나고 머리 얼빠나던 게 정신이 벗어난다 지금.
1: 예.
3: 이제 두 달 조금 넘게는 먹었는데 안 줘도 더 먹어야 되지요. 예?
1: 3개월 쓰십시오. 그 다음에 예. 또 장대표하고 예. 또 상담하고 예. 또 다시 예. 조합하시오.
3: 예, 그 예. 효과 있을 때는 부지런히 먹자고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야, 저는 예, 눈이 좀 아픈지 아이도 언제 오서는 한 20년 됐는데 이래서 딱 봤을 때 그냥 평상 머리에 앉아서 그래서 안개 깨졌는데 이럴 때가 안개 깨졌는데 안개가 눈이 아파도 그냥 그래서 그런 소리 눈금에서 점점도 한다, 눈이 한쪽 아이 보고. 눈을 한 깔깔하고. 그래서 바람만, 봤더니 바람만 보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그냥 어디 잡으면서 점점 더 나빠지면서 눈 앞에 그냥 머리 같은 게 자꾸, 이거 뭐 비문증이라든지.
1: 예, 비문증입니다.
4: 머리 같은 게 날아다니, 그게 뭐, 아찔아찔 하면서, 지금 눈이 항상 말라드는 것 같고, 예. 어제 눈이 어쩌고 그냥 피지입니다, 도무지 뭐. 어떤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어떤 두 달에 한 번씩 그냥 피니까, 그냥 전화 조치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

0: 그냥 지금 눈이 깔깔한 게 그게 썩어버려. 지금이. 그래서 내, 야, 이거 눈, 지금 약방에 가서 이학제하고 고약도 발라보고, 무시, 눈, 피지면 눈에 피지는 약 띄워보고, 알려진 게,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볼까, 이 장약방이 무슨 좋은 약이 돼서, 선생님이 그, 장 대표한테 가서 문의하고 서 내 눈 좀 하고 말하자네. 이거 두 가지 약을 주고 시소의 손조알하고 로디 민무아이든가.
1: 예, 맞습니다.
0: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 이거 어선 내가 두 달 조금 아이들 한 50일 약간 먹었는데, 야, 눈이 요즘에는 깔깔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눈앞에 무슨 뭔가 같은 게 날아다니긴 배우는데, 그게 지금은 그게 어디 간지 어쩌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냥 바람만 나서 눈물을 잘 살라고 눈에 피지는 것, 피지는 게 아주 낫진 않았는데,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그건 간화, 예, 간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로디미모.
0: 간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1: 예, 예. 로디미모안이,
0: 아,
1: 예, 이 간화에 용좋습니다. 예.
0: 그래, 이 두 가지 약은 될 거거든.
1: 예, 두 가지면 됩니다. 지금 눈이 불편한 분들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구나. 엄중하다 할 때는 망제를 또 같이 씁니다.
0: 아, 망제?
1: 예, 예.
0: 소리 같이 먹어야 되겠죠.
1: 같이 드시면 효과 더 좋습니다.
0: 예. 예. 이것은 다 먹은데 또 가서 떼서 떼야 되겠어요.
1: 예, 그 508-9929번에 연결. 이 간호 조절하자면 이 6개월은 조절해야 됩니다. 예.
0: 6개월.
1: 예.
0: 그러니까 망제를 같이 먹어야 돼.
1: 그러면 효과 더 좋습니다.
0: 그래 먹어야 아무래도 치료하면 살만 절도절이 아유 눈이 깔깔하고 자꾸 눈이 피지는 거 써버려.
1: 예, 눈이 문제 있다 하는 거는 예, 이 간하고 예. 콤파치하고 예, 심장.
0: 그리고 기내장도 있고 호감민성도 약간 있다.
1: 아, 그러면 뭐 같이 세 가지 결합해 쓰셔. 예.
0: 그러니까?
1: 예, 예.
0: 예, 그래서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0: 눈이 좋아지고 요즘에는 영 기분이 나, 기분이 좋아지고.
1: 예, 그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다시 연계하겠습니다.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집에 환자가, 이 뭔가, 지방가 있단 말입니다. 예. 지방가 있고, 그 다음에 딴 낭염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 소화 잘 안 되고 조금 기름진 거 잡으면 더 하고 기름 같은 것도 못 잡수고 그랬습니다.
1: 네.
3: 계속 항상 떠들어가고 옆구리 키우고 맥이고 감기 자주 걸리고 예. 그래서 친구 소개로 약방에 가서 약을 폐해 주는 게 좋다 해서 모시고 그거 갔다 했습니다.
1: 네.
3: 나서 예. 두 가지 약 깨주더라. 예. 등침 망주하고 수관경남 이런 거 이거 다 써보라 합니다. 예.
1: 네.
3: 그런 석달 잤다는데 효과를 알긴다.
1: 예, 맞습니다.
3: 조금 들어서 제일 나서주는 게 지금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밥 맛이 돌아서고
1: 예.
3: 항상 또 그러고 가고 키우고 그다음에 뭔가 기름진 거 잡수면 막 방울이도 하고 그래고 몸 불편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그랬는데 몸이 많이 추슬러지고 혼자 본인도 벌써 신신 가지고 몸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에 가서 이렇게 가서 한번 복사해봤단 말입니다. 피화음도 하고 그런 비초도 하니 지방간이 많이 좋아졌다. 네, 지방간이 많이 좋아지고 비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석 달 썼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한 여섯 달은 더 써야 되지.
1: 예, 6개월은 쓰십시오. 지금 또 이 한 달 분 사시면 두 달 분은 또 면비로 드려서 또 90나라 한 개로 좀 쓰실 수 있습니다.
3: 예,
1: 그 활동이 지금이 제일 큰 활동입니다. 수관전화 활동입니다. 예,
3: 예.
1: 그래 약방에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508-9929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처음에는 관경화에 있어서 썼습니다.
1: 네.
4: 예, 제가 한국에 가서 가는 데 너무 피곤하고 맥이 없고 배불고 소화이 되고 변비 사흘에 3일에 이렇게 한 번씩 봤습니다.
1: 네.
4: 너무 바쁘니까 장약방에다가 한국에서 전화해서 수관전환하고 망제를 한국에다 보내달라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을 쓴다는 것도는 배가 꺼지고 속이 편안하면서 매일매일 변을 받았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배 꺼지는 게 알깁니다.

0: 메꿔지는 거는.
1: 예.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한국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는 간경화는 없답니다.
0: 예.
1: 그래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0: 예.
1: 그래 지금 중국에 돌아와서 봄이 돌아오니까는 어째 좀 내리고 좀 또 피곤한 것 같아서
0: 예.
1: 또 이 간이 도질까 봐 이 두 가지 약을 다시 석달 됐습니다.
0: 예.
1: 지금 속이 편안하고 먹인 줄 모릅니다.
0: 예.
1: 그래 제 생각에는 그저 이 망지를 2, 3일에 한 번씩 먹어 어떻습니까?
0: 망제는 그 설명으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신다. 근데 이미 네. 어전에 6개월을 썼습니까?
1: 석 달 썼습니다.
0: 석 달을 쓰면 아직 매일 한 번씩 드십시오. 그리고
1: 아,
0: 예, 반년 후부터는 하루가 내서 드시면 됩니다.
1: 아, 예. 요즘은 한 보름 동안은 그래서 하루가 내씩 먹었습니다.
0: 그러니까 수간 전황이 6개월 쓴다면 아예 써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망제를 견지해서 그냥 쓰십시오. 예.
1: 예.
0: 그러면
1: 예.
0: 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0: 맞습니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나니, 기수의 전조하고 저 구보예고.
0: 예.
3: 아주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선생님, 다미용사로 되고 뭡니까?
0: 예.
3: 예, 다미용사로 오거나, 정신한다 거래도
0: 예.
3: 예. 그래서 옛날에 예, 소화도 잘 되지 어쩌든 예, 갔나 했나 선생님이 강의대로 무슨 약을 열었으면 욕말을 잘 듣겠구먼
0: 예.
3: 예. 그래서 나도 이거 이해하고 지금 한 달 썼는데 더 써야 됩니까 네?
0: 이 화신코 후에 두 달입니다 예.
3: 아, 그러니까 예.
0: 두 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장대표하고 상담하고 또 약을 더 배합하십시오
3: 그렇습니다.
0: 예, 예.
3: 이 이야기의 특점이 잠이 잘 와서 좋습니다.
0: 맞습니다.
3: 지금 얘 모두 안다 놀면 마담 애들은 모두 잠이 아예 와서 그러던 나는 잠이 영 잘한다. 그래 예. 이 이야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를 내가 잘 모르더란 말입니다.
0: 예.
3: 예. 어디서 사는 것도 모릅니다.
0: 예.
3: 이제 상세하게는 알려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손이 되나 놓거나.
0: 예. 예. 요즘 많습니다. 지금 불면증 때문에 오셔서 이 치수의하고 화신전환 그리고 로도코와 안성화 이 와서 잘 이래 배합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3: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시오. 예. 나도 강경화 돼서 예 망제를 어전에 쓴 지 용 오랍니다.
0: 네.
3: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먹으라던 거 이건 하루에 한날 건네씩 먹어서 됩니까?
0: 그러니까 네. 1년 된가?
3: 예, 됩니다.
0: 아, 1년 되는 분들은 하루가 네씩 드셔도 됩니다.
3: 됩니까?
0: 예, 예, 예.
3: 이 이야기다 같이 먹어 이렇지?
0: 이렇죠, 좋죠. 예.
3: 더 좋겠구만.
0: 예,
3: 예. 예, 선생님 정말 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장의학에서는 간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0: 비장과 위 기능이 감퇴로, 예, 감퇴로 인해서 음식물 분해가 잘 되지 못하고 간 기능이 감퇴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하면서 또 담낭 기능도 또 떨어지고 담즙이 분비 장애가 발생하면서 간질병이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수관 전항이라 할 때에는 장이학이 변증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인체 각 장기의 에 이런 생리 운행 특점에 따라서 비장과 위, 간하고 담낭을 동시에 치료하는 ABCD 정합료법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지금 간병 치료에서 보면은 새로운 간병 치료약이고 간기가 막히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또 간 기능이 떨어진 이런 분들에게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수간 전환은 인체 영양을 조절해서 균형시켜주면서 담낭 기능도 높여서 간하고 비장을 예, 보호해주고 간, 이 간염병독을 사멸하는 이 네 단계의 공방전으로 인해서 간세포를 수복시키고 간공동도 회복시켜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위장도 기능을 높여서 대부분 간질환 환자분들인데서 나타나는 예, 식욕부진, 예, 우리 일단 예, 입맛이 떨어진다 하면은 아, 그 간이 문제 있겠소 이렇게 얘기하죠.
1: 네.
0: 예, 이것처럼 이 식욕 부진하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면서 이 영양 실조로 인한 예, 이런 증상들을 또 많이 개선시켜 줍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이 수간 전항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소화 안 돼서 우배가 좀 이 위 부위가 좀 뜨직하면서 좀 불편하고 또 변비도 있고 예,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분들인데서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간 전항 안에는 네 가지 약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약이 각기 다른 이런 작용하면서 종합적으로 결국은 이 간병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아침 공복에 6시 대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는 이 A전항은 예, 우리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수간전항은 비장과 위를 보양하고 기능을 높여서 장도의 독소를 배출합니다. 예, 바로 우리 대장경에 드시는 A전항이라 할 때에는 이 장도의 독소를 배출하면서 또 얼굴 보양에도 좋습니다. 예, 수간전항 한 3개월을 쓰다 보면은 이 얼굴 피부가 많이 깨끗해집니다. 예,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산 과다증이 있거나 또 위가 항상 그득하고 불편하고 아픈 증상을 빨리 개선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에 이 약물을 함께 작용한다 할 때에는 예, 더 좋은 이런 효과가 또 강해지면서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예, 우리 장도가 깨끗하다 하면은 면역력과 또 관계됩니다. 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음식 섭취죠.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약과 음식은 그 기원이가 같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과 예, 면역력이 관건은 장도에 있습니다. 장도는 소화 흡수하고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고 인체 내부의 100분의 70%의 면역세포들이 장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장도를 깨끗하게 하고 위장도의 기능을 높여주면은 예, 우리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장도는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위장이 좋으면은 면역력도 같이 좋아집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은 먹어야 산다 이 말과도 또 같은 이런 도리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생명력이 강해지자 하면은 이 위장도 기능이 우선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위장도가 좋아야만이 면역력도 올라가고 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비전화 예, 정심 11시 비상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십니다. 예, 이 비장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비장하고 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이런 좋은 시간입니다. 간에서 수여하는 영양 성분도 골고루 보충해주면서 손상받은 간세포도 수복시켜주고 이 간이 손상받지 않게 보호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런칭망제하고 수간전환 같이 쓰시면은 예, 원래 있던 이런 지방간이라든가 만성간염이라든가 또 알코올성간, 약물성간 예, 이런 증상들이 치료되면서 또 간을 보양해주는 이런 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간 부위가 아프거나 예, 비전환에서 이 효과를 봅니다. 간 부위가 아프고 간하고 비장이 좀 간피 중다 하는 분들이 간경화로 오래 앓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증상도 개선하고 알코올간, 지방간, 만성간염 치료로 해서 간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시전환이라 할 때는 오후 4시 공보 예, 방광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십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은 체내 독소하고 나쁜 사기들을 배출시키고 간의 해독 작용을 더 강화해서 간의 부담을 많이 덜어줍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혼자서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해낼 수 있죠.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 용기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험을 통해 큰 성장을 하는 꽃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예쁜 꽃토끼예요. 먹이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우여곡절을 겪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이에요.
1: 네, 이야기는 혼자서 해내기 어려웠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며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꽃토끼와 친구들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봄이 되어 산골짜기에는

0: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맛있는 산딸기와 오리 등 다양한 과일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고 신선한 산나물들도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는 엄마를 위해 맛있는 먹이를 먹으러 홀로 산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는 느리지만 꼭 따라오는 거북이 친구와 뾰족뾰족 가시가 특징인 고슴도치 친구가 함께 따라왔어요.
1: 꽃토끼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언덕에 다다랐어요. 언덕 비탈의 나무에는 노랗게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달콤한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꽃토끼는 너무 기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 우로 올라가 과일을 따려고 했어요.
0: 그런데 꽃토끼는 그 돌이 산 위에서 굴려내려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꽃토끼가 돌에 올라서자 돌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대로 언덕 아래로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도 그 돌 위에 탄 채로 함께 굴러가고 말았어요.
1: 큰 돌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꽃토끼는 물레방아 돌리듯 발을 힘껏 굴렸지만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따르던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힘을 다해 쫓았지만 굴러가는 돌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0: 그렇게 굴러간 큰 돌은 산 중턱의 다른 바위에 툭 부딪혔어요. 그 강한 충격으로 꽃토끼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가 깊은 계곡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지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꽃토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1: 운 좋게도 꽃토끼는 떨어지는 동안 절벽을 스치며 커다란 나무의 가지를 꽉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나무를 타는 방법을 전혀 몰랐고 가지를 꽉 움켜쥐고 매달린 채 힘껏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2: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1: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둘 다 키가 작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꽃토끼의 발은 점점 아파나고 힘도 다 빠져가고 매달린 나무 가지도 점점 휘어져가 이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0: 그때였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굵고 튼튼한 발이 뻗어나왔어요. 바로 숲에서 살던 큰 곰이었어요. 곰은 다급하게 아래를 내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꽃토끼야! 어서 내 발을 잡아! 어서! 늦으면 위험해!
1: 꽃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곰의 굵은 발을 꽉 잡았어요. 곰은 부드럽게 꽃토끼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지친 꽃토끼를 돌보며 말했어요. 꽃토끼야,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먹이를 모을까?
0: 꽃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2: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위험했어.
0: 이렇게 꽃토끼는 거북이, 고슴도치, 그리고 새로운 친구인 곰과 손을 잡고 다시 먹이를 모으러 길을 나섰어요.
1: 내 친구는 손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 아름다운 숲에 다다랐어요. 높은 산이 펼쳐지고 계곡에는 맑은 산물이 흘러가고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피어있었어요. 나비들이 바삐 날아다니고 햇살이 잘 드는 언덕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있어 숲속이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0: 나뭇가지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언덕 뒤에는 산나물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계곡의 습지에는 또 싱싱한 소초들이 가득하고 바위 옆에는 큰 버섯이랑 다양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1: 모두들 기뻐하며 각자 먹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계곡 습지에 자란 수초를 캐고 싶었지만 습지가 미끄러워 들어가기 겁났어요. 그때 거북이가 등을 내밀어 꽃토끼를 태워주었어요.
0: 또 나무 위에 과를 따고 싶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곰이 꽃토끼를 들어 올려주어 과일을 따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물을 뽑고 싶었지만 힘이 부쳤을 때는 고슴도치가 재빨리 땅을 파줘서 물을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니 모두가 정말 기뻤어요.
1: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꽃토끼가 가져온 대나무 바구니는 금세 맛있는 열매로 가득 찼어요. 꽃토끼는 바구니를 들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2: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큰 보석도 구했으니 정말 기뻐하시겠지?
1: 하지만 꽃토끼는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며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 거북이랑 고슴도치랑 곰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절대 구할 수 없었을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이 할 수 있구나.
1: 그때 갑자기 숲속으로 으르렁하는 무선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숲 깊은 곳에서 나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꽃토끼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어요.
3: 토끼야, 또 만났네? 오늘은 혼자 있구나? 넌 오늘 내 정신이 돼야겠어.
1: 하지만 이번에는 꽃토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씩씩하게 서서 늑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2: 이번에는 예전처럼 너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말해두지. 나한테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 네가 날 해치려는 순간 친구들이 날 도우러 올 거야.
1: 늑대는 꽃토끼의 말을 듣고 얼굴을 굳히고 더욱 사납게 꽃토끼를 향해 덤벼들며 말했어요.
3: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친구가 있을 리 없어. 누구도 너를 구해줄 수 없어.
1: 하지만 꽃토끼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큰 나무 뒤로 피해 숨고 큰 바위 우로 뛰어올라 힘껏 외쳤어요.
2: 얘들아, 빨리 와줘. 늑대가 나타났어. 빨리 와서를 도와줘.
1: 거북이와 고슴도치와 곰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먹이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갑자기 네 명이나 되는 상대를 보더니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며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0: 꽃토끼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늑대의 앞다리를 강하게 잡고 늑대가 아파서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꽃토끼를 물려는 순간 곰이 달려와 늑대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늑대가 고개를 돌려 곰을 물려 할 때 고슴도치가 또 빠르게 달려와 늑대의 뒷다리를 찔렀어요. 늑대가 다시 몸을 돌려 고슴도치를 향할 때는 거북이가 달려와 늑대의 꼬리를 꽉 물었어요.
1: 그렇게 네 친구는 늑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용감하게 싸웠어요. 늑대는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를 절며 꼬리를 낑낑 끌고 산골짜기로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0: 나쁜 늑대를 쫓아내고 네 친구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먹이를 가득 실은 바구니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줄을 맞춰 걸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1: 한편 꽃토끼의 엄마는 집에서 숲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때 멀리에서 꽃토끼가 열매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날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0: 엄마는 꽃토끼를 보고 기뻐하며 달아나가 꼭 그

0: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커다란 버섯 하나를 꺼내 향기를 맡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얘야, 이렇게 많은 먹이를 내가 혼자서 다 구한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1: 꽃토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2: 아니에요, 엄마. 이건 거북이 친구랑 고슴도치 친구랑 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함께 구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었어요.
0: 엄마는 꽃토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꽃토끼와 엄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함께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0: 친구들, 오늘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기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위험에 처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꽃토끼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나누는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 두 배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도 느꼈어요.
0: 친구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면 세상이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님이 반겨주는 학교 가는 길, 구름 따라 우리 맘도 도둥실 멀리멀리 떠난다. 아빠 엄마 당부를 낭 맘에 새기고 책값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밑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통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먹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있게 작업함에 따라 바른

파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파릇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앙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써레지를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회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튼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지입니다. 보호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회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이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 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해 지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0: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곳으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양입니다. 혼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혼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월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혼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혼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시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계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조치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520 중국학생 영양률 조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중국행동 2019-2030년과 국민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520 중국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랩인들은 연길시 신흥소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 조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 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겜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겜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습니다.

0: 있겠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 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1층 결집시키고 전민 건강체육과 경기체육 협동 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룩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 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연일 민족단결, 정책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과학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널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6세 조계상 로인의 장수 이야기와 함께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북경에 계시는 주계상 로이는 12살에 도제를 시작해서 그 후 오랜 시간 인쇄공장 공장장을 지내다가 68세에 공식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 80세까지 일을 했고 82세에는 로인 대학에서 서예와 그림을 배웠습니다. 올해 160세인 현재도 여전히 태국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로 타자를 합니다. 빨래도 스스로 하고 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는 평생 고생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쉬려고 하면 몸이 버티질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전기적인 삶을 산 주계상 로인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주로인은 북경일보 인쇄공장의 원로입니다. 공장 설립 때부터 일했고

나중에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나 68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직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쉬지 않았습니다. 신문업협회에서 그를 찾아 컬러 인쇄와 컴퓨터 조판 신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당시 컴퓨터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78세까지 했습니다. 78세 신문업협회에서 물러난 후 세무국에서 또 그를 요청했고 거기서 다시 인연을 이래 80세가 되어서야 진짜로 외부 활동을 접었습니다. 돼지코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82세 로인대학에 들어가 서예와 회화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2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팔지 않고 모두 진지와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로인의 하루 일정은 매우 빡빡합니다. 조계상 로인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고를 합니다. 벌써 3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본계가 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깨어나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립니다. 3시쯤 되면 컴퓨터를 봅니다. 그는 컴퓨터 타자를 배워서 10만 자가 넘는 글을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미혹체라는 서체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컴퓨터 글꼴에 남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106세인데도 여전히 스스로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가 편리하고 자식들에게 배 끼치기 싫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샤워도 스스로 하고 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는 정신적 의지가 있으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로이는 신체 건강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박 조율기를 달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생활이 고달팠고 12살에 일을 시작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그는 자신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할 일을 찾으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할 수 있으면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인의 장수는 유전자 덕분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에 의존했는데 젊은 시절 화가 동수평에게서 양생 비결 12글자를 배운 것을 줄곧 시행했습니다. 첫째로 어느 정도는 일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태극권 그림 빨래는 모두 작은 노동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정신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 글씨, 컴퓨터, 글쓰기가 그의 흥취이자 의지입니다. 셋째는 선하게 사람을 대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화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을 선하게 대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며 남을 위해 많이 생각한다는 그의 삶의 원칙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리하면 화날 일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로인의 식사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우유 달걀빵 또는 찐빵을 먹는데 빵 두 조각과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사 시 70-80%의 포만감을 유지하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기본적으로 채식을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반, 점심 11시 반, 저녁 5시 반 식사 시간을 꼭꼭 지킵니다. 조계상 로인은 올해 106세, 4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날이면 수십 명의 가족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온 가족 모두의 자랑입니다. 80세 은퇴했고 82세에 그림을 배웠습니다. 106세로 태극고를 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며 빨래를 스스로 했습니다. 평생 가만히 있지 않았고 평생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유전자도 보양식도 아닌 날마다 반복된 좋은 습관과 적당한 노동, 정신적 의지, 너그러운 도량입니다.

네, 106세 고령의 조계상 도인의 장수 비결은 나이가 들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고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100세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100세 품격도 함께 누리도록 노력해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아미시라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배는요, 발암물질의 배출을 돕고 율무는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있으며 고구마는 하루 반 개면 대장암과 폐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콩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좋고 된장 청국장은

항암 효과가 있으며 등푸른 생선은 DHA로 암을 예방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우젓은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을 예방하고 록황색 채소도 암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유방암, 대장암에 효과가 좋은 설포라판이 풍부하고 새싹 채소는 항암 효능이 뛰어납니다. 양배추는 위, 대장, 직장암 등에 좋고 신생초는 흡연자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며 시금치는 손상된 DNA를 복구할 암 예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미나리는 끓린 소금물에 데치면 항암 효과가 두 배이고 곰취는 조공의 산나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도라지, 가지는 암세포의 소멸을 돕고 당근은 배암과 유방암을 억제하며 고추는 위암을 억제합니다. 마늘 생강은 미국 공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으뜸 항암식품이고 양파는 껍질 부분에 항암물질이 풍부합니다. 호박은 주황색 식물의 대표주자이자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부추가 들어가면 항암 효과가 두 배입니다. 양지바른 언덕에서 자란 쑥은 항암 효과가 가득하고 버선류는 초기 위암, 폐암, 후두암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항암 효과가 있는 도마도를 곁들이면 좋고 알로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으며 미역, 다시마, 김은 바다에서 나는 최고의 해조류 항암식품입니다. 현미, 콩밥을 조식으로 바꾸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딸기류는 구강암, 식도암 등을 예방하며 머루에는 일반 포도보다 10배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오늘부터 자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두루비 제철인데요. 약간 떫고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고급 산재료입니다. 두릅은 두릅나무의 가지에서 나온 어린 새순을 말합니다. 혈액 속으로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며 혈당을 낮추고 피 속의 지방을 줄이고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릅은 다른 채소류에 비해서 단백질이 많고 칼슘, 철분 등 무기질과 비타민 A, B1, B2, C 등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사포닌과 배당제 성분은 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병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며 혈중 지질 개선 및 면역력 증진에 영향을 줍니다. 염증 예방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포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항산화 효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독특한 향의 정류 성분은 신경 안정, 집중력 향상,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두릅은 유방암 세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릅 옷 부분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사람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은 유방암 세포 외에도 폐암 세포, 자궁암 세포, 대장암 세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은 인삼이 많은 사포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릅을 손질할 때 밑동 끝부분을 잘라내고 세척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파릇하게 데친 뒤 찬물에 헹궈서 건져냅니다. 쓴맛과 떫은 맛이 싫은 사람은 데친 뒤 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삶은 두릅은 상온에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릅의 영양소가 좋아도 요리 과정에서 설탕, 소금, 고추장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 효과가 줄어듭니다. 특히 혈당 조절 중인 사람은 양념 추가에 주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피부는 각고기 나름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요달리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로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피부는 평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은 여러 생활 습관에 영향이 큰데요.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 알아볼게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되는 지방도 있습니다. 콩이나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은 피부 염증을 감소시켜서 여드름 발색을 낮추면서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가급적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만큼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방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소음과 불빛을 최소화해서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달콤한 맛은 스트레스를 날려주지만 많이 먹으면 뱃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나이도 증가합니다. 체내 혈당이 높아지면 다당류를 이당류 혹은 단당류로 전환시키는 당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작용이 일어나면 피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촉진돼 피부세포를 파괴하고 처지고 주름진 피부를 만듭니다. 가능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노화를 예방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네, 운동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대학병원은 일전에 중년층의 음주 행위와 사망 위험의 관계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동 섭취 수준에서도 전체 알코올 섭취량은 여전히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습니다. 이 연구는 34만 명이 넘는 영국 샘플 저장고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섭취량, 술 종류, 음주 시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알코올 섭취와 사망, 심혈관 질환 사망과 암 사망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통계 모델에서 나이, 성별, 식사 품질, 신체 활동, 교육, 건강 상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혼합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주 행동과 건강 위험 간의 내적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선 많은 음주는 사망, 심혈관 질환 사망과 암 사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습니다. 적당한 양의 섭취라도 전체 알코올 섭취량은 여전히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면 암 위험이 증가했지만 술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부동했습니다. 맥주와 독한 술은 다양한 사망 위험과 선형적 정비례 관계가 있는 반면 와인은 제2자형 련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즉, 적포도주를 적게 마시거나 적당히 마셔도 비교적 낮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와인 음용자의 건강한 생활 방식과도 련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전 공복에 마시는 음주의 위험은 식사 중 또는 식후 음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포만감이 아세트알데히드의 흡수 및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장기별 특이적 독성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적은 양에서 중간량의 음주가 건강에 유익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결론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샘플과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서 음주 위험을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근거 기반을 제공했는 바 공공위생 권장사항을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생활방식 개입을 지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위축. 겉으로 보긴 무섭지만 사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나쁜 습관이 쌓여서 서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뇌위축을 초래할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대사로폐물을 정수합니다.

가는데 그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이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 위축이 가속화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쌓이고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뇌 위축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걱정돼 물에 데친 채소 위주로 먹는 고기는 물론 기름기도 거의 안 드십니다. 하지만 뇌목에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20%에 달합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량질의 지방과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레시틴, DHA 같은 성분들은 뇌시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계란, 생선, 고기를 장시간 섭취하지 않으면 뇌 위축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채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계란, 콩제품, 견과류, 깊은 바다 물고기 등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는 혈류로 인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지낸 노인분들은 자주 움직이는 분들에 비해서 뇌 측두엽 두께가 상당히 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라 생각하고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애창기간 불안하고 불안을 속으로 삭히고 화를 내도 참으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단기간 상승은 위기 대응을 돕지만 장기간 높아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해마가 위축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 검사 결과 해마 크기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자주 속으로 삭히고 모든 걸 참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뇌를 보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아침 두뇌 두드리기입니다. 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마 정중앙부터 뒷머리 방향으로 정수리와 뒤통수를 거쳐서 목덜미까지 쓸어내립니다. 매번 100회씩 두피가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로 힘을 가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각 한 번씩 하면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머리가 몽한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현종혈을 자주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현종혈은 발 바깥쪽 복사뼈에서 끝에서 우로 뇌손가락으로 올라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 혈은 수를 관장하는 곳으로 뼈와 뇌수를 담당합니다. 매일 엄지손가락으로 3분에서 5분간 시원하게 아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눌러주면 됩니다.

라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염분이 높은 것입니다. 라면의 주된 재료는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인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재료입니다. 스프에는 맵고 짭짤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수분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몸을 붓게 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채소를 넣으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열량이 100g당 13칼로리로 매우 낮고 수분이 95% 이상을 차지해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붓기도 방지하죠. 오이는 100g당 161mg의 칼륨이 있어서 나트륨과 로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애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계열인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우리 몸에 유익한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들깨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들기름을 포함한 모든 기름은 열량이 높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메가3의 장점만 보고 들기름만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채소를 넣으면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만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라면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죠. 성장기 청소년들도 영양분이 부족한 라면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으로 먹어야 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106세 조계상 로인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선규옥이었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0: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자고 일어나면은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반복할 테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날은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요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고 싶은 최고의 하루로 남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세부사항입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보여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정성껏 엮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성실한 감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아나요? 힘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면요 유명 감독 부럽지 않은 디테일 장인이 될지도. 안녕하십니까. 프로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봄은 겨울철보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게 되면은요, 만성피로, 춘곤증 등 봄철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미세먼지, 일교차,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면역력 영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요구르트입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는요, 장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00g 정도 먹으면 유산균 제제를 충분히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80일 동안 직장인들에게 유산균 보충제를 먹인 결과 아파서 결근하는 일수가 33%

1.5%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180g 정도 적당하고 무가당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번째로 오트밀과 보리입니다.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섬유질 효소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이 효소를 먹이면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탄저병 등에 덜 걸릴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며 항생제의 효과도 배로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끼 통곡물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마늘입니다. 이 질환의 감염을 막아주고 또 세균에 강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마늘인데요. 한 연구에서는요,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요,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마늘 6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은요 30%, 위장암은 50%까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할 수가 있죠. 마늘을 하루에 생마늘 2쪽을 먹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요리에 으깨어 놓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해산물입니다. 굴, 가새, 게 등의 갑각류에 많은 셀레늄은요,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연어, 고등어, 청어 등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요, 염증을 치료하고 또 호흡을 좋게 해서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요. 생선이나 해산물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적정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네, 소고기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은요,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미네랄이 하나이며, 아연은 조그만 부족을 해도 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백혈구의 생성에 중요하며 병균 바이러스 침입에 맞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기름없는 살코기 100g에는요, 하루 권장 아연량의 30%가 들어있으며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보다 공격적인 활동하도록 작용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감기에 감염이 됐을 때 먹으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버섯은 자주 조금씩 먹으면 좋고 하루에 15g에서 30g 정도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요, 유산소 스트레칭과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산책, 조깅, 수영,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회, 4회로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1회에 1시간가량에 좋다고 하나봐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을 스트레칭을 해주며 틈틈이 가벼운 무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자취방 인테리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걸이입니다. 옷걸이는 공간이 너무

가면은요 옷장을 둘 수는 있겠지만요 자취방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면은요 작은 가구로 대체해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공간이 넉넉하다면은 그렇죠. 그냥 다 비좁죠. 뭐 자취방 옷장을 대체하는 옷걸이는 옷장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서 골라 자취방 정리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가로 폭도 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까 빈 공간에 딱 맞는 옷걸이를 구입하면은 공간도 넓게 비용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층 침대입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위한 침대부터 어른을 위한 침대까지 다양한데요. 2층은 침실로, 1층은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공간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자취방 공간은요, 좁아서 매트리스가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매일 침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요, 2층 침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1인 소파를 넣어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납 받습니다. 한눈에 모든 공간이 보이는 원룸이나 작은 자취방은요, 그만큼 깔끔한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계절이 지난 옷과 안 쓰는 물건은요, 수납 박스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면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예쁜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을 활용 수납장입니다. 가구에 주어 남아있는 좁은 공간도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자취방의 가성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네, 가능한 얇은 수납장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예쁜 수납장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이 많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요, 책상의 용도로 식탁의 용도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죠. 책상의 용도, 식탁의 용도로. 네, 이 노트북을 올려놓고 또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는 티 테이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접이식으로 구매를 하면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이 자유자재입니다. 네, 이 접이식 테이블로 편리함을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앙사회부 연안부안처 등에서 일을 했던 여혁명가 주혜년입니다.

유년은 1911년 3월 하북성과 하남성의 접경지인 신양경 내 담가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네의 가문은 많은 경작지만 넓은 대나무 숲을 부유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으나 불행히도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아껴가며 그네를 학교에 보내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1926년 북벌군이 하남 신양까지 진격해봤습니다. 북벌을 지휘하던 국민정부는 민

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담가하에 무료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주혜녀는 다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당원들과 접촉을 하며 많은 혁명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청년단에 가입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당의 비밀 연락 업무를 맡으며 북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은 그쯤하여 어린 시절 부모가 정해준 지주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 큰애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혜년이 밖에서 벽보를 붙이고 집회를 조직하며 강단에 서서 연설까지 하자 시댁이 될 집안에서는 아직 시집도 안 온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것은 심히 채통에 어긋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당기로 했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당과 청년단의 도움으로 파혼에 성공을 하며 그녀는 원치 않은 굴레에서 벗어나 혁명에 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7년 6월 19일 신양에서 반란이 일어나 당 조직이 파괴되자 주혜네는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속까지 추격해온 적들을 피하여 기차에 몸을 던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무안에 도착을 하여 당 조직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신양으로 돌아가 한 차례 혁명 활동을 준비하던 중에 조직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력히 자기 주장을 고집해왔고 결국 현의 위원회 기관의 지하 연락원으로 배정이 되어 예비 당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주혜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머리카락을 숨겨 남장을 한 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기지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주요 문서나 편지는 신발 속이나 양말 사이에 숨겨 적들의 삼엄한 수색을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928년 혁명활동 실패로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지하당 조직의 도움으로 보석방되었습니다.

1929년 상해 본부를 둔 중앙교통국의 여성교통원이 필요하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혜년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조직은 중앙정치국 소속으로 주울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 절대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상해에서 단신 여성의 집을 구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 쉬웠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그녀에게 동료 교통원인 류 씨와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며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던 그녀는 처음에는 아주 난처하였으나 당원이라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얼마 후 주혜녀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특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보관하고 전사들에게 탄약을 운반하며 행동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을 하며 임무를 수행할 때는 고리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공원을 몇 바퀴 돈 뒤에 다시 인력거를 타고 골목을 누벼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929년 배신자 백금 처단 사건 당시 당의 지휘 아래 특과 대원들이 그를 저격했을 때 무기를 공급한 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또한 1931년 변절자의 배선으로 상해 지하 당조직이 파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녀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도부의 탈출과 조직 재정비를 도와나섰습니다. 그뒤 주혜녀는 연안에서 진일보 사상면에서의 진보를 거쳐 중앙사무청 등 요직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지하활동과 혁명을 위한 묵묵한 공헌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중국 성립 이후 그녀는 중앙편역국에서 간부과장, 사무실 부주임 등을 역임을 하며 국가건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주혜녀는 1997년 6월 7일 북경에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너 혁명가 주혜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은 희망의 속눈이보다 절망에 속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제는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 속에서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은 뜻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혼자의 식사. 혼자의 식사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처량하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는 혼자 먹는 식사가 나름 행복하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즐길지 내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혼자의 식사야말로 나만을 위한 하루의 선물이 아닐까. 집 식구들의 음식을 할 때는 실수할까봐 주로 해보던 요리를 하게 되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요리 연습이 될 수 있다. 간혹 새로운 음식을 해먹는다고 영양을 따져가면서 채소와 고기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별난 요리를 할 때가 있다. 한입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서 얼굴이 찡그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여 요리 솜씨가 느는 것 같다. 이 몇 년간 나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 메뉴를 정하고 맛을 보고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다. 온전히 내 손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은 자신과의 달콤한 대화 같기도 하고 음식 빛깔은 나의 삶의 열정을 닮은 것 같아 먹다가도 웃는다. 나의 반찬 접시는 예술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해온다. 누군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오면 나는 선뜻 요리라고 대답하리라. 혼자의 식사는 자기 돌봄이다. 혼자 식사하면서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풍미를 탐구하는 것도 일종 향수이다. 혼자라는 공간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젓가락으로 집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먹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일이 흥미가 붙으면 사는 일도 신명이 날 것이다. 12년 전 함께 생활해오던 남편이 없이 혼자 밥을 먹자니 고역이었다. 혼자 벽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니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서글프던지.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서 밥맛을 잃을 때가 많았다. 색다른 음식이면 입맛이 돋을까 싶어 가끔 식당에 찾아가기도 했다. 혼자 앉아 꾸역꾸역 먹을 때 옆상에서 부부끼리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걸 보면 부러워서 채 먹지도 않고 일어설 때가 있었다. 부부간에 의논하며 채소 사는 모습을 봐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하루 강둑길에서 우연히 사촌 언니를 만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편이 돌아간 이후로 불면증도 생기고 밥맛도 잃어서 외롭고 서러운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라도 슬픔을 들키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차 사촌 언니를 만나니 가슴에 보뚝은 터졌다.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어찌됐든 살아야 한다.

상실의 슬픔을 오래 안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부가 못다 산 못까지 사는 게 제부한테 미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밥을 꽁꽁 먹고 힘내 살아라. 아직은 아들, 딸 봐서라도 내가 맥을 버리면 안 된다. 언니의 말은 방망이가 되어 내 뇌리를 쳤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나는 하루빨리 비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어제를 자꾸 떠올리며 곁에 없는 남편을 그리워하기보다 남편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남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즐겁게 살리라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혼자의 식사도 제대로 갖춰놓고 먹는 것이었다. 그때는 2018년 남편이 나를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절로 행복을 찾아 후반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에 남편 곁에 가리라 속다짐했다.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핸들을 틀었다. 생각을 바꾸니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사도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간혹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무엇을 먹고 싶으면 훌쩍 맛집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즐긴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밥도 맥주도 커피도 혼자 잘 즐기는 편이다. 혼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별 재미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다 정성 들여 집에서 요리한다. 이건 순수한 먹는 즐거움보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자아위안에 가깝다.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노력이다. 밥상이 예쁘게 차려지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먹는데 고작 10여 분이 걸려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없더라도 나를 잘 대접하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보통 혼자 음식점에 가면 포장하겠는가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 식당에서 나온다. 또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들어서면 몇 분인가고 묻는데 혼자라고 하면 칸막이를 설치한 1인 전용 좌석을 안배하기도 한다. 혼자의 식사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에너지를 충전받는다. 혼자의 식사도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어떤 일에 수고했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을 때 나는 나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스스로를 격려한다. 작품을 투고한 날, 작품이 발표된 날, 원고료를 받는 날, 쇼핑을 즐긴 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라도 음식점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나에게 대접한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성취를 하고 나면 나는 의뢰 나에게 식사를 선물한다.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면서 나는 혼자의 식사로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허전함을 채워가며 그 속에서 고갈된 사랑을 얻는다. 혼자의 저녁 식사는 괜찮다. 이쁘게 담긴 육회 한 접시에 생맥주 한 컵, 거기에 국밥 한 그릇이면 온 하루 창작 노동에 지친 피로가 풀려나가니 이 얼마나 좋은가.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 머뭇거렸고 다들 동행이 있는데 혼자 앉아 먹고 있는 모습이 왜서인지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눈치 보인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가끔은 모멘트에 내가 먹는 음식도 올리면서 혼자 하는 식사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즐긴다. 혼자의 식사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다. 계속하여 글 한 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가 곱고 사유가 명석하다.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는 인터넷 구매에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동년배들이 굳이 젊은이들처럼 힘들게 배우느냐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오히려 배움을 멈추고 늙음을 한탄하는 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0: 2년 전에 나와 함께 수영을 배웠다. 걱정스러워하는 수영 코치의 염려와는 달리 할머니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수영을 배우면서 오히려 나의 동작을 지적해 줄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서도 할머니는 수영장에 남아 좀 더 연습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영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았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 배웠기에 할머니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했다. 할머니는 뭘 배우든 종례로 허투루 대한 적이 없었다. 하기에 할머니는 기왕 배우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한 매번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생활을 열애하고 모든 게으름 없이 배우는 할머니의 인생 태도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엇이 자신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만사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노년을 느긋하게 보내는 할머니 인생 태도는 줄곧 나의 본보기로 되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 모습에서 나는 진정 어떻게 해야 노년을 여유롭고 지혜롭게 보낸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할머니로 인해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한 만년을 보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진몽약 교환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자체로서 그 공농 주체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은 제일 밀접한 연대성이 직접적으로 강한 장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외에서도 제가 공동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폐경락을 떠나서 뭐 심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으로서 치료 하나만 한 그 경우에 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는가 하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가는 학설에 속하는데요.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중에서는 보통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각도로부터 그 손대게 되었는가 하며 열이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 평균 뭐 체온기로 재서 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기침을 거의 하루에 한두 마디 제일 작아도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적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내서 오지근한 그 쓰레기통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뱉어놓은 가래의 그 종이가 얼마 가지 않으면 한 통을 차게 되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방송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쓰시기 전에는 입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있고 본인 가족들한테 가족은 제일 허물없이 뭐 실소리를 해주게 됐으니까 가족한테 하체에서 물어보면 뒤처참할 정도로서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을 견제해서 한계치료 가정자오 그 전에 벌써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기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분들이 기본 퍼센트는 거의 만 퍼센트 상당할 정도로서 입에 많은 짙은 냄새가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치절질 남이 두 번 할 때면 세 번, 네 번 하고 남이 지분을 한 났을 때 개답 나는 두 개, 세 개 써도 입에 냄새는 늘 나서 참 답답했는데 본 치료하고 나니까 그 점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정상인으로 돼서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하고 자기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황제는 구석구석 내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은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일단 심장병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지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고 지금 거의 그 심장병 때문에 원래는 혈압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은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적게 드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그러게 됐네. 저기

0: 처음에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0: 이거 저는 첫 달 남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1: 아, 예.
0: 예.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던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연장 가슴이 아프고 뒷단단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
1: 아, 그럼요.
0: 자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여러 가지 심장병 예.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정말 오르내릴지는 그전에는 몇 번씩 쳤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쏴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게 되실 거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네. 심장병 치료에 특수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김현수
1: 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내 정원 10만 원 먹고 여기 먹은 게 한 10달 됩니다.
1: 아, 그래요?
3: 네, 저는 지금 맨날 계속 신조품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다리 붙이고 입이 냄새 났습니다,
1: 여기. 예.
3: 네, 근데 지금에서 승청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3: 네, 제가 얘 용답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졌으니까 나는 어째 집단들이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아,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예.
3: 네, 그 위에 내 아래 다리 형식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추워서 일어나서 아래 다리 추워서.
1: 예.
3: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손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하여튼 아홉 달 추워도 싸다리가 아홉 가고.
1: 예. 여기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35-555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저도 톤 토스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야, 톤 토스만 정말 썼었구만. 나를 살고 왔었구만.
1: 아, 그래요?
4: 저는 톤 토스만 쓰기 전에는 손이 다 걸지 못했어.
1: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서.
1: 예.
4: 저 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고, 내 전화 바로, 소리 나도 떨고 이랬었구나.
1: 예.
4: 그래던지 이 톤톤심하는 속달 남아먹을까 떨기던지 이랬고, 얘 놀라던지 많이 도왔었었구만.
1: 아, 예.
4: 놀라도 이거 조금 놀라던 부들부들 떨던 이, 그 증상이 없어졌어.
1: 예, 예.
4: 그러니까 얼마 돈도 모르겠었구만.
1: 예.
4: 그래, 왜? 하필이면 그래서 자꾸 잡으려고 자고 나도 하필이면 자꾸 했어.
1: 예.
4: 그건 어째 그랬는고.
1: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에는 예, 산소가 만파 상태 98% 이상 100%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 자꾸 하필이면 한다. 예.
4: 그랬던 게 속달 남았고 넉 달 되니까 하필은 어디를 갔었구나.
1: 아, 그렇죠. 예, 예.
4: 그래, 얼마서 그래서 이렇게 돌 때에 나는 그냥 이 약을 견지래 먹자고 서로 또 아홉 가구 싸면 또 세 가구 더 주자니까.
1: 예,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서 그 약을 계속 견지래 먹겠었구만.
1: 예, 그렇게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는 거 기본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어떠세요?
5: 저도 이 톤톤심한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지금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지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5: 저는 뭐 바깥 출입은 못 했습니다.
1: 아, 그 정도 심각하셨네요.
5: 예, 이 계단으로 내려가자 이게 팔에서 사람이 붙잡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금방 무슨 한 계단 뒤지고 올라오고 한 계단 뒤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도 슬슬 혼자 내려간다.
1: 아, 예.
5: 예, 그리고 예, 바깥에도 예, 나가 댕깁니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출입도 힘드셨네요.
5: 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또 막 무슨 거나 다 이렇게 남이 신세 먹고 살았는데.
1: 아, 그래요?
5: 예, 예. 지금은 예,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0: 밤에 잔 띠는 반드시 못 넣어 놨습니다. 키워서.
1: 어, 예, 예, 그렇죠.
0: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따 한 떡이 요구리 잔들이 전혀 어떻게 키웠는지 검사 못 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이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1: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견제가 예. 중요합니다. 예.
0: 예, 용이 지금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혈압 떠돌이도 용 잘 된다.
1: 예.
0: 비록 이 심혈, 혈압이 그냥.
2: 네.
0: 예. 예요. 예. 그래도 지금 혈압 떠돌이 용 잘 된다.
1: 아, 그렇죠.
0: 예,
1: 예. 예. 예.
0: 그리고 입에서 세게 냄새 나던 것도 이렇게 이렇고
1: 예,
0: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지금 더 싸먹어야 되겠어.
1: 아, 그렇게 하셔. 좋다 예. 해서 홀 단번에 끊지 마시고 일생의 예. 여성을 따라서 견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0: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늘 예. 건강하세요.
0: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기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 되니까 또다시 가슴 키우고 숨이 삽니다.
1: 예.
3: 그래, 좋은 정기관을 먹으니까 지금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놀라던 게 지금 왜 놀라지 않고.
1: 예.
3: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예.
3: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는 거예요. 배달받아 접수다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실을 놓고 쓰실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전 정신을 문의하자 그랬습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예. 저희 조카가 예, 저자를 두 번 했습니다.
1: 예.
4: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한숨 예, 한숨 쉬면 시원하다 합니다.
1: 아, 산소 부족입니다. 예, 예. 예.
4: 그리고 예, 혀끝이나 해 옆파리에 그 앞으로 해서 옆파리에 예. 어떤 게 쏙쏙 찔러버리고 이빨로 꽉 씹어 넣으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1: 심장열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4: 아,
1: 심장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그런 이거 쓰고 소리 효과 좋은 거 보고 소리 또 저도 예, 좋다고 했습니다.
1: 네.
4: 그래 제가 좋은 거 보고 소리 이 저기 주제를 한 사람이 이 정신만 쓰면 어떻게든간에 선생님과 문의한답니다.
1: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라는 예. 것은 이미 두 개를 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자가 그리고 심장병 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그 퍼센트가 너무 높아서 방법이 없어 구급하는 일정 방법에 속하는데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이 집에 조카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주자를 뭐 3개, 4개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주자는 관상동맥의 금속구물을 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MRI 같은 거 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치료법 가운데서 초원 청심환은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부신 몽약입니다. 몽약이 우리 동북지구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제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주제한 그 부분도 온전하게 잘 보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집에 조카분한테 이 제품을 빨리 소개해서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것이 치말로 한두 달은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끄떡 세 번째 뭐 주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4: 예, 선생님이 이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1: 아, 예.
4: 예, 예, 오늘 쌀게입니다. 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1: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너무 숨이 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

우리 많이 계시고 있죠. 심장병으로 해서 너무 숨이 차다며 내가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단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서 많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혈액 가운데는 꼭 산소가 100분제 97, 8% 그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이 벌써 100분제 40이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무엇 때문에 늘 폐경락하고 심장경락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이 세 개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숨이 찹니다. 벌써 하품을 대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들은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는 것 같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게 온종일 다른 사람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서 하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심장경락과 매우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는 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전 한 단계에 그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산소 파워를 측정하는 이기가 손톱 눈에다 딱 꽂는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00분제 96이라는 그게 나오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98%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심장혈의 파화 상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요관되는 증상에 하품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너무 차고 이런 거는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다가 나오시는 그때 그 진단을 보겠네. 팡찬이라면 집이라는 팡에 찬이라는 건 흔든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데 속하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는데요. 또 피가 들어오는 심방도 좌심방, 우심방 그 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의 얼잔방, 산잔방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수축이완할 때 심장이 수축이완할 때 이 판막이 10만 차 열렸다 닫겠다 하는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런 역할을 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판막이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혼미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번에 확 도랑물이 완전히 나오는 것처럼 수재가 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피가 그게 조절되어야 되는 게 조절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꽉 닫혀있게 되면 피가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는 모두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은 전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전반 심장 근육을 제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상동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막을 포함해서 이래서 지금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주사를 하거나 혹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의 혈전이 뇌까지 올라가는 어간에 뇌동맥경화, 경동맥 그게 많이 빵칼이 생겨서 막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뇌출혈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뇌출혈은 뇌혈전을 모두어서 뇌졸중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이미 주사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온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4개를 했던 5개를 했던 주사를 몇 개를 했던지 간에 이 제품 자체는
100% 중처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에는 보통 세균으로 박테리아라서 오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뭘 오는가 하면 바이러스, 병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차면 심장내과에서 그거 전치하는 방법으로서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연속해서 일정한 정도로 쌓여있다면 기본으로서 심장 공능이 정상 역할을 많이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되게 되면 정상 심장 근육이 수축, 이완하는 이걸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점점 줄어들거나 다시 더 생성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이걸 말해 비후성 심근증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이 유효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하게 지금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어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정하면 됩니다.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까지 아파납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중악에 막혔다. 중도는 40 내지 70%, 중악에는 70 내지 90%, 100% 막힌 거는 보통 뭐 주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슘에 심장 가슴을 딱이고 거기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펑션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한 걸 비춰내자면 체력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평생 들 수 있는 보건 제품 몇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아스피린 작용편 100mg짜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장용편이라 하면 장에서 용해하지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오메가3 위유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가운데서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깡궁이거나 성궁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본 제품으로 하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길게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가 있는 분들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범함에 있어서 너무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작거나 소변이 많이 한 번에 나가는 양은 작고 차수는 많이 작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니까 여러모로서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백자양심환은 손을 떨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수

0: 필요한 성분으로 네. 알려집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소청제가 건배를 제안하고 왕아 씨는 너도 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소청제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안에게 알려졌다. 소안은 식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왕아 씨를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아 씨가 소청제를 외면한 것에 대해 책망하러 가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륙부인은 아보 청제와 림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소청제와 왕아 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아는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조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오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도 착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분은 직장의 노동자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난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부드럽게 창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발은 술이 깨면서 얌전히 차에서 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의 동생 소강은 아주머니가 항상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창발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창발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소진은 소강이 어느 일요일 보드나무에 기어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저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분뇨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 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으로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쪽으로 돌아가고 내부의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쪽으로 밀어 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제품으로 성형되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보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보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아귀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아기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4호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보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화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화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아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소아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의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랐다. 기둥에 10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도위를 시켰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3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매우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보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에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그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사를 하면서 시, 수필 등 문학작품을 예, 창작하고 있는 류설아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설아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설아 시인은 예, 1990년 1월에 연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연세대학 국어국문학 전업을 졸업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변일보 특간부 기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흥영강일보 보도집단 연변지사 책임자로 사업하겠습니다.
0: 네.
1: 연변작가협회 리사이고 연변여성문인협회 비서장이며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리사 그리고 주청년연합회 위원 등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06년에 천여작 시 별 이 시가 중국 조선족 중학생 장문경책 은상을 수상했고 2007년 시 뿌리가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연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시 뿌리 가을 그 여유 속으로 그 다음에 달팽이 등이 김서울 청소년 문학상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 수필 뿌리꽃이 중국 조선족 효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8년에 가사 별밤이 노래로 길림성 제2기 소수민족 문예경연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회원에서 최우수 창작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진달래로 연변을 노래하고 창상 연변 이런 그 가요 창작 2등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눈꽃사랑으로 매주일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총서 중국조선족 민속유희를 출판했고 2019년에 가사 신월 이것으로 매주일과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민간이야기 총서 돌절구를 출간했고 2020년에 시간잡지 번역시 15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만추의 풍경 등 10수로 중국조선족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명노을 등 10수가에 역시 중국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0: 그 외에 민족문학, 연변문학, 도라지, 장배상 등 잡지에 80여 편의 시작품과 12여 수의 가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지 않은 작품 발표 수에 비해 그 질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류설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예,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던 것이 메울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시별에 쏟아내는데 행운스럽게도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 18살 즉 문학상에서 아버지 눈물겨운 로고를 쓴 뿌리가 금상을 받으며 19살 되던 2009년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또 21살 때 부친을 암으로 잃었던 그 견딜 수 없던 태풍 같은 아픔을 떠올려보면 달랠 길 없는 아픔과 쏟은 눈물은 그렇게 글이 되고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은 떠나간 것들, 잃은 것들,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긴 어둠과 방황이 동반되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마냥 별을 보고 산과 노을을 읽으면서 계절을 깨우칩니다. 밤마다 눈물에 눌려 어디로 향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나는 낡은 집으로 깊은 내심과 양심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결핍은 지독한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의 아득한 희망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를 쓰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반추해보게 되고 다시금 시와 삶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썼던 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이 특히 시에 어떻게 사회적 문제의식을 대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생님, 선배 작가님들이 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철학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독, 세속의 어떤 추악한 것, 혼탁한 것들을 겪었음에도 세상이 더러움에 찌들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와 양심이 맑은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듯 내가 생각하는 시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로서 부재는 존재로 되어 살아있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납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문학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류설아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독학가의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서시입니다.
2: 서시 류설화. 온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복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삶이라 여기고 단념할 수도 없었다. 미로였고 미궁 같은 아픔이 글썽글썽 심지를 녹일 때 14살 때 떠났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21살 때 영혼으로 간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노을을 그렸다. 또 그렇게 사는 내내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고 세상도 읽으려 했다. 연꽃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저편 어느 세상의 노을이 문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이 옛날 옛 기억들이 한 줄 글로 튀어나왔다.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오고 희망도 튀어나왔다.

0: 예, 시인은 이 서시에서 자신이 시를 쓰려는 동기와 그 소재의 범위, 삶의 진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21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고통과 리벨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창작의 소재였고 시로 삶의 아픔을 달래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인은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으면서 세상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옛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때론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맞이하면서 문학창작으로 자신이 숨통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붓을 들고 문학창작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의 시에는 만인은 노을이나 옛집,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끝없는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서신은 결국 그의 문학의 개괄적 표현이고 궁극적 목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성명노을 1입니다.
2: 성명노을 1. 아버지를 그리며 류설화. 새벽노을을 밀고 온 하늘이 청명한데 새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바람이 누울 곳을 찾으며 부러운 자리를 쓸었고 계절 소리는 낡은 7층집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도 웅크리고 초저녁 잠을 쉬던 아버지는 이내 깨어서 나와 산책길에 나섰다. 순종한 그 어깨를 비껴간 타는 노을 아래 걸터앉은 아버지는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하며 우셨다. 아버지 숨결마냥 덩그러니 타오르는 연기, 하얀 재로 붉게 된 청명 하늘이 열병을 날아 색이 젖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곳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0: 예. 지금 예, 저녁노을을 마주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림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느 날 산책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을 되새깁니다.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라는 아버지 말에는 부친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 못 이기고 그걸 실현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에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시인이 아버지 어깨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붉게 대인 청명하늘이 열병을 알아 색이 좁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것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이런 그 식구가 더욱 가슴을 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먼저 저산 넘어 구름 넘어 노을 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고 딸이 미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고 딸한테 보내는 아버지 절절한 뇌물이랄까 그 사랑이 또한 딸이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참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청명노을 2입니다.
2: 청명노을 2 류설화

이 겨울 청명한 겨울날의 이야기가 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안으로만 무르익던 홍시가 겨울 새벽 한순간에 툭 떨어지듯 내 인생에도 겨울이 닥쳤다. 얼굴을 얼군 아버지는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서며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다. 그 네 살 기억을 따라 한겨울 오후 암수술을 앞둔 아버지는 아침에 집에 들어섰다. 새벽 시장에서 손발을 얼구고 들어와서는 소고기 조림을 해준단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 겨울바람을 불게 한다.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 얹어졌고 13년 동안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청명노을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아궁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때를 안다.

노을을 이 주약의 노을에 대해 많이 쓰는데 이 청명노을은 또 시집이 제목이기도 하고 이 청명노을에서의 청명은 이 청명절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류설화 신한테에서만은 맑은 하늘이란 뜻으로 많이는 쓰입니다. 이 시는 청명한 하늘이 빛낀 노을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의 그 어느 날인가 내가 네 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는 얼굴을 가득 얼구면서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와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놓은 다음 암수술을 앞둔 몸으로 새벽 시장에 다녀와서 소고기 조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그 며칠 동안 딸이 먹을 반찬을 해놓으려는 심사였습니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금 겨울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한다. 결국 예 13년 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이 얹어졌고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저 노을 속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그 아궁이가 활활 타번지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서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안다고 비탁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렵고 추웠던 그 겨울 아빠가 지핀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인의 심장 속에서 타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역시 제목이 청명노을인데 이번에는 청명노을 8입니다.
1: 청명노을 류설화. 노을로 간 아버지의 노을을 걸으면 늘 아득해 보이던 노을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저편의 아버지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시 어지러운 삶을 노을에 써보려고 찾으면 노을은 되려 노을 아래 앉아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할 말이 많을 때마다 노을 색도 갖가지라 믿는다. 노을을 읽고 노을에 쓰고 노을에 번지고 노을과 걸으며 눈을 감으면 나도 내 안에 긴 노을을 만나곤 한다.

0: 예, 류설화 시인이 시문이 자연현상, 즉 노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정교하게 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의 노는 왕왕 리별, 기억, 시간, 치유, 내면의 평화 등 여러 층의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처음의 노을 8에서는 이 노을을 통해 애도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며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의 끈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는 이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려는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절절한 애정을 외부의 경관인 노을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내면의 후회와 성찰, 왜 일찍 아버지를 달래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그 내면의 성찰, 한마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후회를 노을이라는 자연경관을 통해 잘 파내고 있는 작품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상에서 청명노을의 1, 2, 8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나의 시입니다.
2: 나의 시 류설화. 나의 시는 종종 세 식구가 살던 낡은 집에서 온다.

0: 꼭대기 7층 집을 7살부터 10년 넘게 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단위로부터 쉽지 않게 분대받은 멋진 첫집이라 말한 다음부터 높다는 토성을 안 했다. 나의 신은 그 낡은 집에 낙인된 아버지의 발자국과 문설주에 내 길을 금긋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 함께 키우던 화분들에 줬을 아버지의 눈길과 소설 때오리던 날 새벽 나의 운동화를 씻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다. 14살 되던 어느 비 내리던 날, 그 낡은 집에서 엄마는 외국으로 떠났다.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싸준 이불짐을 안고 나도 그 낡은 집을 떠났다. 그 낡은 집에서 우리를 보내고 21살 되던 때, 낡은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마음껏 떠나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겨줬다. 과연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작은 기쁨이 태산 같은 그리움에 무너질 때, 아직도 못단 작별들이 별처럼 쏟아질 때, 나의 신은 다시 낡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묘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는 납품으로 건져올린 시의 집을 짓는 중이다.
1: 예, 결국에 류시인한테 있어서 낡은 집, 즉 옛집은이 거의 시창작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은 그의 이런 아픔과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옛집은 7층인데 아빠가 단위에서 쉽지 않게 분배받은 집입니다. 그 집에는 내가 얼마나 크는가를 늘 재워주던 눈금이 있고,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에 씻어준 나의 운동화가 있고, 엄마가 내가 14살 때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던 집도 바로 그 집이었고, 내가 아빠가 싸준 이불짐을 들고 19살에 외국으로 떠나던 집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장학상 대상을 타던 때 살았던 집이었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리움과 슬픔과 기쁨과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한가득 묻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마주하고 나의 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아예 시 제목까지 나의 시라고 달고 결국 나의 옛집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는 바로 이 집에서 잉태했고 탐구됐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짠한 시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밤입니다.
0: 가을밤, 류설화. 귀뚜라미, 개구리, 도루래, 방울벌레, 배짱이, 여치가 밤새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가을밤 창을 열고서 잠을 청한다. 조물주는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가을밤 달빛이 기울어 날이 밝는데도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이제 한 달 열흘이면 요요갈 소리.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 가을밤에는 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예. 앞에서는 예, 많은 그 벌레 등속이 울음을 라려하다가 그 울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가 아예 그 울음소리를 마음껏 들으려고 창을 활짝 열기까지 하다가

0: 생으로 넘어갑니다.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리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저것들은 예,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인한테는 예, 울음이 많은가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표면상의 울음보다도 가슴 속으로 망울지는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즉 내면의 갈등이 심한 그런 편이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빠도 울고 싶고 16살 때 멀리 미국으로 떠나신 엄마를 또 울고 싶고 물론 지금 다 집에 돌아왔지만 예. 대학을 다니던 학교를 또 울고 싶고 눈꽃을 사랑하며 울고 싶고 초승달을 바라보며 옛 시인을 울고 싶고 만월이 된 초승달이 울고 싶고 가을밤 벌레들이 울음을 또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옛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에는 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까지 합니다. 하여간 이 울음이 많은 시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울음은 이 눈꺼리 울음이 아니라 값지고 어딘가 함이 깊은 문학적이고 등헌적이고 지적인 울음이고 뭔가 잘 이거 여물어 떨어진 내면이 성숙된 그런 그 정찬 울음이라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예, 다음은 시인이 된장절에서 장독대를 보고 느꼈던 이 감수를 적은 시인데 시 제목은 민속정입니다.
2: 민속정 장독대 류설화 먼지 먹은 햇발이 틈새마다 끼었고 이슬 먹은 바람이 이끼마다 쌓였다. 전해의 생 질 항아리 1월에서 투박한 매조 빚던 할머니가 나오고 흰눈 밟으며 장뜨던 어머니가 나오고 기 재보며 술래 잡게 하던 아이들이 나온다. 인고의 침묵이 흐른다. 저를 성누리째 보려야만 하는 속울음 속에서 콩 한 알의 신비는 경이롭다. 그것은 숨쉬는 고고한 우주였다. 발효가 한 종지씩 고이고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는다.

0: 예, 자수의 된장 명절에 무대에 올라서 사회랑 하던 이런 그 류시인이 끝내 쓰는 장독대입니다. 그한테 있어서의 장독대는 단순한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는 장독대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콩으로부터 메주로 간장으로 장으로 또 번져넣는 그 세월의 역사,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이들까지 달려나오는 역사의 흐름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콩 하나로부터 숨쉬는 우주로 퍼지다가 나중엔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은 생활정서의 뜨거운 숨길이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엔 이끼, 이슬, 먼지가 있는가 하면 비약을 썩 일으켜 숨쉬는 우주, 해덩이, 천혜의 샘, 일월 성신 등등의 상상이 자유로이 나려칩니다. 장독대를 쓴 시들이 두루 많은데 민속증을 포괄한 장독대를 쓴 시 가운데서 비교적 깊이가 있고 역사적인 현장이 숨쉬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꽃나라입니다.

눈꽃나라 류설화. 정돈잎파리 떠나보내도 송이송이 꽃으로 쌓이네. 날리는 눈꽃 따라 피어난 추억, 어떤 그리움, 어떤 순수함. 가지가지 살며시 내려앉아 사락사락 사랑을 나누네. 나는 너를 안고 싶어라. 눈꽃나라 눈부신 눈부신 세상. 새하얀 대지는 그 어디나 포근한 객설로 태어나 너에게 빠지고 싶어라. 눈꽃나라 따스한 따스한 세상. 하, 바람도 멈춘 마을에 눈꽃이 날리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샌가 눈꽃나라.

0: 예, 이 시도 후에 거기부터 저 널리 불려진 그 노래로 되는데 시인은 이 시에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하얀 나라로 된 리상향을 동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난 눈꽃송이마다 추억으로 다시 피어나고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나고 순수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여기서 하얀 세상을 안고 싶어라, 또 그 백설 속에 빠지고 싶어라 는 등은이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꽃나라에 빠져들고픈 시인의 마음이 순수함이 발로이자 절절한 염원과 추구입니다. 전반시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역시 후에 거기부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1: 네, 지금 한창 물을녹는 이 계절, 또 사랑도 슬픔도 이겨가는 이 계절입니다. 예, 이 시각에 또 류소라 시인의 마음 짠한 시들을 예,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전하는 고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연숙 작사, 김선희 가수가 부른 그대는 예쁜 달림을 전해드립니다.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맑은 물소리.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널던 그 추억이 있죠.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잔잔한 물결 우러 흘러가는 고향의 전경.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적셔드립니다.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시죠.

이어서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우리집 텃밭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우리집 텃밭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멀어져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정원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0: 1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메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더 보충해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우대 활동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세신이로, 명서망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천이박사 제품 자체는 498원 한 대와 한 가게 CAMP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1,500원 행군권을 드린다 했죠. 거기에 오늘부터 많은 고객분들이 홍강치료이기를 써보신 분들이 입소문하면서 이 치료이가 너무 좋아서 이 치료이기

0: 우리 또 보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그 공장 측에 딱 건의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천이 박사 15각에 15각을 드리고 한 각에 498원입니다. 1500원 현금권을 드리고 홍강 치료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 하는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먼저 번에는 25일 복용하게 되는데 열흘 더 복용하셔서 지금 35일간 복용할 선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원 현금권을 드리면서 홍강치료기가 따라갑니다. 특히 건파치료에 있어서는 홍강치료기가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요실금, 단백뇨, 혈뇨 이런 데는 건파치 딱 조여주게 되면 건파치는 항상 그 건파치 양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는 건파치는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황차 여기에 인체가 딱 수여하는 그 주파수로서 되는 이 파장이 딱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홍강치료기를 세신이로와 함께 쓴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와 효과가 너무 빠르고 너무 편안감을 느끼게 됐다 해서 홍강치료기가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에 있어서는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선량으로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1500원 현금권에 홍강치료기를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럼 홍강치료기는 어디에다 쓰게 되어 있는가 눈병치료 하실 때겠다면 간에 건파체 그리고 위에 비장에 다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강치료기는 안전한 이류 치료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이런 거 마련해 두게 되면 수시로서 특히 골격통 같은 무릎 관절, 뭐 고관절, 허리 관절, 경추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거 이제 굉장히 후추를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 아프고 어젯밤에 세게 나고 경련도 자꾸 뻑뻑합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또 심장도 안 좋아 여러 가지 약 좀 먹었는데 큰 호도를 못 받아 선생님 가게 듣고 좀 천이 박사 먹고 있는데 혈압이 이게 온정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젯밤에 자꾸 많이 납니다.
0: 아, 그럼요. 예.
2: 예, 경련이 좋아지고 예. 그 심장도 항상 구두도 떨림증이 나고 특히 식은땀 자주 나는 게 완전하게 식은땀 걷었습니다 나는.
0: 그게 바로 너무 건파치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아, 글쎄 말입니다. 그래 나는 예.
0: 선시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은땀이 납니다. 예.
2: 예, 그 저신으로 우리 형님 자꾸 쓰는데 형님은 아,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자주 설사한다 그리고 예 전립선에서 소변이 가서 조금씩 나간지 그 한참 기도를 해야 또
0: 예
2: 아 형님께 딱 맞을 것 같은데 머리 안 돼 어떻습니까?
0: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이 제품 아. 쓰게 되면 예, 이제 소변이 작거나 전열선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지거나 야뇨증이 심각하거나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추위를 타게 되어 있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을 빨리 쳐서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예,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녹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2가지 중약제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설명되고 있지만 해도 이 세신이로처럼 우수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자체는 기본상 아주 적다고 희소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우대 활동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열선이 문제가 있다면 이분이 홍강치료기를 또 추가해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세신이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저는 이 선이 나빠가 동선이. 오, 이 선이 소변도 나아가고 조금 누고 누운 다음에 또 내려오고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이 소변이 어젯간 기도 많고 영 냄새 쎘습니다. 그래 이 저기 그런 세신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오용 좋습니다. 소변도 시원히 나가고 우선 붓기 빠지니까 사람 몸이 헷갈린다.
0: 붓기 빠져야 됩니다. 그게 노폐물이 예. 독성물질, 노폐물도 씻고 체외 나가야 될게 체내 지금 또 잠복돼

0: 있으니까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1: 예, 네. 어떻게 이 부석부석 하면서 이래 정신이 나고 몸이 무겁고 이래된 게 이 섭이 잘 나가니까 나 붓기도 빠지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예. 용 좋습니다. 이 세신이로 써보니까 이 저기 선에는 용 좋은 약입니다.
0: 투성 약입니다. 여기 이번에 홍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건파체 양을 떠다주는 때는 홍강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건파체 시름 나도 됩니다. 전열선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비뇨계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에 빠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 시작하고 노독증이 오는 게 아니라 건파체 문제가 어떤 분들 소변이 저리고 헛소변이 작고 단백뇨 흘려 나가고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 있는 거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소변이 빠져나가지만 또 건파체 다시 올라갑니다. 방광 있게. 그러게 되면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에다 홍광치료기까지 쓰면 기본 건파한 문제는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어제든지 용 좋습니다. 그래. 네, 예, 이 손도 쓰이지만 또 눈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냥 이 속이 그런 부어만 보이지 않고 이래서 예. 그래도 이 약빨가서 예, 눈약을 들고 있는 거 사, 들고 있는 거 이럴 때는 용 시원한다. 예. 그래도 또 이튿날이면 또 그렇고.
0: 저, 예, 눈이 뜰거 있는 약을 잠시성적으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염제가 있는 눈에 뜰거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리메스 예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많게는 안구 건조증으로 해서 건조할 때 뜨거 있는 거지 그거 장시간 동안 1년 2년 이렇게 쓰는 게 절대 때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임시 쓰는 겁니다.
1: 저기 그런 인민소방 지금이 선생님 강의 듣고 내 지금 요 한 서너 달 썼는데 오용 좋습니다. 꼭 그렇게 침침하던 눈이 얘기해도 좀 밝아지고 눈동시도 난다. 오 내기래 이렇게 약 써야 되지 눈이 떨고는 약 가지고 된다 해서 그랬대. 대비 눈으로 막
0: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눈병 치료는 중약으로 치료해. 이 명서방 자체는 전반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눈병 치료 제품인데 10년 녹내장이 저희들 이 제품을 쓰고 지금 시력이 더 올라갔답니다.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백내장이 보약해 보이던 게 보양 그 소려부가 헐 벗겨진 것처럼 반해졌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서 황반 변성 같은 이거 비뚤게 보이거나 변색돼 보이는 것도 이 제품을 쓰고 어? 물체가 꼿꼿해 배우네. 변색돼 보이 흰 게 노랗게 배우던 게 제대로 배우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떨궈 있는 약은 잠시는 필요합니다.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도 기본으로는 이렇습니다. 예.
1: 그래 선생님 네 이제까지 오늘이 세신이로도 배달받고 이 민소방 덕분에 좀 배달받자 했는데 잘 알려서 게 오늘 두 가지를 다 배달받자 그린다.
0: 아 그렇게 하시오. 예. 5017766에게 전화 넣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선입학살 김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약 써도 별로 크게 하든 못 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선입학살 쓰고 있는데 이 약 쓴 다음에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니까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중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순환장애가 풀리는 거죠. 선입학살은 심장과 뇌혈관에는 기본상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견제하게 되면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래 놓을까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허리 놀라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3: 네 그래 난 이 약 계속 쓰려면 하나 무리할 건 우리 유지 아줌마가 지금 세심히를 문의해달라 그랬는데 아줌마는 어제 이지가 예, 밥 먹으면서도 목이 딱 걸린 것처럼 그저 속이 그저 찌그지 뜬뜬함이 내려와 가서 예, 좋아하는데 밥이 어디가 몇 안 못 먹는단다 지금.
0: 예.
3: 그리고 예, 소변 볼 때 자꾸 더리고 아프고 예, 그저에 대체해서 소비 지금 나와서 아이 어디 나가 당기면 실수할까 봐 겁이 나다니 이런데 이게 세심이로 뭐

0: 되게 있는가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아, 그분한테 새순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나는 이거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소변에 뭐 자기 그 딱 그 뭐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소변이 차거나 그리고 그건 벌써 콤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너 비뇨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세신이로는 그런 거 관리하는 데는 또 비할 바가 없이 효과가 확실합니다. 황자,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복령이라든지 닭금백술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건비 이기 효과를 보면서 그리고 건비 이기 이 역할도 합니다. 이치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들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그 여기 맥동 같은 이런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전반 뭐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 바로 세신 1호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쓰기만 하면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실 놓고 쓸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오늘 받아 쓰겠다는 그랬대요.
1: 예,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치료이기 1,500원 빼주고 12가게 주는 세신이로 우대할 때 있으니까 501-7766에 연락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기 이 명소박는약 어둠에 한 몇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나는 병이가 좀 중간다. 이게 막 4달이다 100달 지금 재맸단다 지금.
1: 예.
3: 검사한 게가 예. 그래서 가까나 그랬대다. 그래서 먼저 뭐 말하는 게 어서 수술부터 해라고요. 자꾸만 예, 이래면 뭐 안 하면 또 올라는 가고 뭐 이렇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술한 사람들이가 몇 시간 물어보니까 나 수술한 후에도 그래 안 좋다고 그랬다 이게 그래서 내
1: 예.
3: 예, 수술 안 나고 지금 보수적으로 치료를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이 명사만 용약을 지금 선택해서 요즘은 한 5달 거지 썼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 결과에 지금 뭐 좋아졌는가 안압 이 어간에 이 약순대부터는 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그래서 24호에 지금 있습니다.
1: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그게 보통 약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제품은 순중처약으로서 안압을 공제하게 되었고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성에 충실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농내산이 그렇습니다. 나도 어제 이게 병 오래 해보니까
1: 이상죠. 절반 이상죠. 예,
3: 안압이 올라가면 기본에 이렇습니다.
1: 농내산은 기려면 기본으로서 해결받는 겁니다. 예, 예.
3: 그리고 지금 백내산까지 지금 개매가 되는데 지금 노이에 앞이 부우 이렇게 다 라인되고 그래도 이게 예, 이 약을 지금 어제는 5달 정도 썼잖아, 예. 이 눈, 앞이 배우는 게 있으니까, 잘 배웁니다. 좀 옛날에 막, 예, 안개 뿌, 이렇게, 이거 생기는 게, 그게 부서지는 게 안난다, 지금.
1: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예.
3: 또 볼까나, 예, 시력도 올라가고, 지금, 예, 이게, 안압도 올라가고 하니까, 내 지금, 야, 이 약 써보고, 다른 약도 옛날에 많이 써봤습니다.
1: 예.
3: 그때, 효과는, 예, 그렇게, 그 당시 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도 지금 효과 참 잘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도 나도야 이번엔 이 약 좀 좋은 약 만나서 지게 이 약 좀 꾸준히 오래 써서에 좀 시력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그걸로.
1: 예.
3: 이번 오늘 보니까 또 활동이 또 특수한 우려 활동 있구만 예 오늘.
1: 그렇습니다. 특수한 이번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수한 홍강치료기까지 주게 돼서는 홍강치료기는 4,980원에 합니다. 시중에 찾아보면 알 겁니다. 이런 좋은 1호기기를 집에다 하나만 딱 장만해 놓게 되면 중노년 이후에는 수시로 쓸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좋은 1호기기입니다.
3: 예, 선생님께는 오늘 내가 또 전화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흔히 방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이거 쓰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된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오지려고 그런데 지금 혈압 조절 잘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에서는. 예.
4: 그리고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심장 편안해지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심장이.
1: 그러면
4: 그게 소화가 잘된대. 예.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소화가 잘되고, 그리고 다음 달 못했습니다. 그래도 12시에 1시 떠나면 다시 자지 못했는데, 지금도 다음 달 소중하게 사면 아침에 떠나요. 다음 달 좋습니다.
1: 예.
4: 그래도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질환 감기 왔는데, 이거 쓴 다음에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 됩니까?
1: 아, 예. 예. 그럼.
4: 이번 대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에서 그, 건강 치료기 가져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
1: 아, 그게 너무 좋아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옵니다. 네. 건강 치료기를 좀 더 어떻게 뭐 확대할 수 없겠는가 우리 활동 가운데서. 네. 예.
4: 이게 이렇게서는 소비 다른 데서부터 견주에 어깨가 아픈데 그게 치아도 좋고 또 허리 아픈데
1: 그렇죠.
4: 그것도 무릎이 그렇죠. 아픈데 그게 대답하셨대.
1: 그 딱 비추게 되면 금방 나아집니다.
4: 예. 네. 네. 그리 하나 물어보면 그 명서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4: 저 형님이 시력이 안 좋고 병원에 있고 그래서 그 눈에 떨거내는 물약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4: 그거 심심하면 자꾸 넣어요. 그거 넣는 게 좋습니까?
1: 아, 아니요. 뭐 눈에 떨거였느냐는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눈이 피로해서 떨거였느냐, 눈이 건조해서 떨거였느냐, 눈이 염증이 생겨서 떨거였느냐 이렇게 부동한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임시 기근에서 뭐 한 두 수 자오면 족할 겁니다. 그 외에 계속 매일 시각마다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 부분적 약은 떨거였는 게고 근본적인 눈치료 있어서는 그것으로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명서방 자체는 우리 지구에서 어제는 눈병 치료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우수한 이런 치료 OTC 공약에 속하니까 이 제품으로 달래는 게 기본입니다.
4: 그럼 그 명서방 15개 꽂아서 그 건강치료에 줍니까?
1: 예, 이번에 명서방은 15가게 1500원 주고 건강치료기를 오늘부터 줍니다. 예.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알겠습니다. 주문 하겠습니다.
1: 예, 건강견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거에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효과가 특별히 좋습니다.
1: 예.
5: 그래서 이게 내 혈압조절에 아이 될까에 만날 코리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에 아이 났는데, 지금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예.
5: 오늘 아침에도 제가 120에 70, 굽니다.
1: 예.
5: 그래서 정사이란 말입니다.
1: 아, 너무 정사이 리상적입니다.
5: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자꾸 목이 말랐습니다. 코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예.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그 자는 칸에다가 워서에다가 물도 떠놓고 수건도 제쳐놔도 효과 없던데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에 목이 마르고 코이 마르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5: 그리고 이게 또 이 천이 박사님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몸에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며 치료해 줍니다.
1: 그거 달리하라고 계세요. 세포의 신호로 세포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균형이 생기고 부족점이 생기는 거 그거 미봉해주고 그거 규정해주는 게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묘한 제품이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일리가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예, 나는 어제 아이고를 든 게 기억이 좀 없어졌습니다.
1: 예.
5: 그래놨어요. 어떤 때는 뭐 찾다 뭐 아, 제 둔 곳은 모르겠다 말인다. 히뚝 번지고 거서 막 거서 어떤 때는 이불 안에다가 떠는 안에 막 그거 다 내려보고 얘 못을 시야했습니다.
1: 예.
5: 그래서 아, 우리 나네 어째 제 둔 거 모르는가고 요감다. 근데 어떤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디다 떠도 생각하고 예. 옛날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던 이름도 기억되고 예. 아 영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변이 잤던 것도 좋아져서 어서는 물을 헐 살림새 많이 먹으면 두 번이지만 한 번만 일어나면 된다. 제가
1: 예.
5: 이거 콩팥스 도와주는 데도 좋고 다리에 맥이 오고 정신이 나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 정말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5: 또 15가구 사면 15가구 주고 1,500원을 감해주고 그
1: 건강치료이기를
5: 주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특수합니다.
5: 오늘 예.
1: 오늘부터 진행하는 거냐
5: 좋을 때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눈

0: 명치료품, 명서방위 제품들 자체는 오늘부터 특선 보충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 것 잘 알고 계시오. 이래서 홍강치료기를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홍강치료기가 이게 숫자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 측에다 신청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라되 501-7766에 전화하게 되면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재우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세포의 신호, 세포의 신호라는 건 혈압이 조절받지 않네, 가슴이 두근거리네,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이런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서 이런 걸 모두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보충해주고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젊음과 건강과 장수로 가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있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과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70년대 초 소모가 시계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 상해 민간 전체에서는 불수강으로 만든 자각제탁 탄산 음료 뚜껑 따개가 큰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예술품이었기 때문이다. 뚜껑 따개에 새겨진 그림은 무척 다양했다. 손오공부터 우아한 백조, 바다의 친구 돌고래, 힘차게 달리는 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뚜껑 따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양면을 꼼꼼하게 가공하면 아주 윤기가 흘러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매끈해졌다. 여기에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긁거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면 거울 같은 표면 위에 작은 꽃무늬가 나타나고 햇빛이 비추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뚜껑 따개의 입구 설계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고 작은 둥근 구멍을 따로 뚫어 열쇠 고리에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 이제 소모의 공장 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그분은 시계 공장에서 최고 수준인 8급 공인이셨다. 몸이 아주 뚱뚱했지만 금속 가공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본 선생은 보통 오후 교대로 일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3mm 두께의 불투명 강판을 꺼내셨다. 강판 위에는 이미 손오공, 독수리, 달리는 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그림을 미세하게 그려두었었다. 그 후 소모는 테이블에 재료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로 구멍을 따라 하나하나 정성껏 끊어내고 매끈하게 다진 후 본 선생에게 건네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뚜껑 따개의 정밀 가공 부분은 전적으로 본 선생이 직접 처리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 말의 발굽 형태, 여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다리, 섬세한 구두 뒷굽까지 굵고 가느다란 선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생생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작품의 눈 부분이었다. 눈은 사람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눈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 모습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반대로 눈만 예쁘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조금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시계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좋았다. 본 선생의 실력은 상해 최고급 금속 장인이라도 이런 손놀림은 따라할 수 없고 중식 보석 박힌 장신구에도 이런 정밀도를 갖춘 것이 거의 없어 서양식 장인 기술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자부하셨다. 소모는 그저 본 선생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이 100kg이 넘는 번 선생은 손발이 크고 특대형 바지를 입었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크고 뚱뚱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섬세했다. 통통한 당근 같은 열 손가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손재주를 지녔다. 번 선생은 탄산음료 뚜껑 따개는 겉보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정밀도와 결합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말하는 사이에 번 선생은 낡은 철통을 꺼내고 안에 성냥갑 크기의 정사각형 강철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정사각형 강철에서 또 하나의 강철을 꺼냈는데 소모가 받아보니 두 조각의 정사각형 강철이 모서리가 겹쳐 완벽하게 맞물리고 끼우고 빼기가 자유로웠으며 등불 앞에 비추어도 한 줄기의 빛도 새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본 선생은 웃으며 이것은 자신이 17살 때 만든 수작업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본 선생은 요즘 공인들은 37살, 47살이 되어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소모는 정사각형 강철을 보며 본 선생이 47살이 되면 이런 정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하지만 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 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생은 처음 작은 공장에 배치되었고 1년 반을 그냥 보내던 중 부모님의 인연으로 금속제품 회사의 구매원으로 옮겨왔다.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덕분에 몇 명의 기차 승무원과 친해지게 되었다. 표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친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우편 기차에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호생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여름의 우편 기차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었고 밖으로는 백양나무와 넓은 들판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몇 개의 우편 주머니를 던져내고 다시 새로운 우편 주머니를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차는 언제나 앞으로 달렸다. 다른 승무원들은 문 앞에 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지루해지면 천 우편 주머니 더미에 놓어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수단이 오직 편지뿐이었고 그 양이 매우 많았다. 기차 승무원들은 편지를 보는데 익숙했다. 먼저 글쓴이의 서명과 필체를 살펴보고 오래된 붉은 테두리의 공공기관형 봉투, 소가죽지, 재생지 봉투 등 겉모양은 상관없이 부채처럼 펼쳐 중요한 편지를 골라내곤 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듯 편지를 선택하고 전개한 뒤 다시 우편 주머니에 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호생은 보통 문 앞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했고 문 밖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외로운 집들, 소와 양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서류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빠르게 뒤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기차가 강을 지나 철교에 오르면 층층이 높은 철 구조물 사이에 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부기사는 몇 포대의 석탄을 더 넣었다. 호생의 가슴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흘러내려 목과 머리 사이에 쌓이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 두 눈이 아팠다. 눈물이 나와도 호생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하가 몇 년 전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연락이 거의 끊겼으며 반년 후에 한 통의 편지를 써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지에는 주아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아는 호생에게 편지를 늦게 쓰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잭 런던 전기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다. 정착한 곳은 조선족 지역으로 쌀과 매운 음식, 떡국을 먹고 살고 있으며 집마다 창문과 바닥이 깨끗하며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상해에서 길림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다리를 잃고 상해에 남게 된 안타까운 일도 전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주아는 호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은 웃을 가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일 뿐이라고 적었다. 편지 끝에는 답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순리롭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허생은 주아의 편지가 영원한 이별의 통보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주아의 편지를 더 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아가 떠나기 전 돌려준 책 속에는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위에는 지나간 시대는 이미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메모지는 허생에게 1967년 가을 중산공무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때 호생은 조아와 함께 화동 지역의 한 관광지를 보러 갔다. 공원은 황량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 껍질은 뱀 표피처럼 거칠고 몸통은 두 사람이 함께 안아도 감쌀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주아는 이 나무가 100년의 황량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호생이 손을 잡아도 조용히 손을 떼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이 파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원에 울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94번 버스를 타고 조양 신촌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아는 황량한 기분이 든다고 허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독특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탔다. 그들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상해에서 유행한 여러 개의 지퍼가 달린 운동복에 짧은 바지, 선명한 색의 양말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해 시민들은 대부분 푸른색, 회색, 검은색의 단조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거리의 특별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아는 이 색채의 강렬함에 감탄하며 과거 요공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비교했고 호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70년대 초 상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 장인의 정성어린 손맛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련한 마음 그리고 그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을 함께 담고 있다. 정교한 뚜껑 따개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 황량한 인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호생과 조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속,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입니다.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 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단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요청한 장촌의 명중리의 서장승 주임이사가 어제부터 길태중인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늘로의 쌍쉐크라는데 이 주임이사 이 영예상을 먼저 수여받았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종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진찰해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으며 치유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각자를 받고 있는데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에 소갈, 흉비, 심통, 천식, 기침 이러한 말조의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폐경이라든가 폭로라든가 이러한 말조의 여성분들에게서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낭동성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 난소낭동, 유선낭동에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쌍고증이라는데 고혈압, 고혈치, 고혈당에 이러한 말조 병증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심장에 관계되는 심혈관에 관계되는 관심병이라든가 뇌혈관에 관계되는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달 25일하고 26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길태중인문진부에서는 북경의 소문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분이 치료범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에 심내혈관 질환에 갑상선 질환, 간담 질환에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에 신장 질병, 간담 질환, 골관절 통증, 변비증,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궁장, 불안장애, 우울증에 지방간 사지저림증, 전립선 질환으로 늘상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저려나는 이런 병증,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사맥이 나른해지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오후부터 문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항반 문제로 인해서 이튿날 26일 오전까지 문제를 하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오셨을 때에 오실 때에 기회를 잡아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회를 잡아서 길태중인문진부에서 최근에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이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듯 끝에 주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의 특별요청을 받고 여기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계통증

0: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풍이라든가 중풍으로 일으키는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의 언어장애라든가 그리고 한어로는 멘탄이란데 우리 민족은 민풍을 맞았다는 멘탄에 그리고 관심병에 이러한 심혈관계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중노년분들이 허리다리 아프고 사지가 드러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간담 비위장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시비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 신결석의 신적의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 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폐염이라든가 기관지염으로 일으키는 기침, 오랜 기침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에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인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불면증으로 엄청 많이 고생했거든요.
0: 예, 예.
2: 예, 그래서 여러 곳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았댔어요.
0: 네. 예, 예.
2: 그래서 이 기태중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 그런 박윤덕 교수님 그 그러니까 신경외과에 가서 보였댔어요.
0: 예, 예, 예. 내과 예.
2: 예, 예. 예. 그래 보였는데 확실히 그 소문과 같이 박윤덕 교수님이 아주 세심하고 진찰을 잘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2: 그래서 중약 써다 먹었는데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요지간에 잘 자고 자고 있어요.
0: 예, 예.
2: 그래서 예, 한 번 더 써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0: 예. 예,
2: 요약이 가능하시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직 물을 웃겨서 전화했습니다.
0: 예.
3: 예, 아이, 운동을 너무 해 그러지. 어깨가 아프지. 뼈가 자꾸 살아가지고. 여기 보다님께서 이쪽이 좀 유명하다 해가지고 좀 예약을 할까 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3: 아, 됐습니까?
0: 예, 예, 예.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0: 예, 예, 예.
4: 저는 예, 그 몇 번 원장 선생님 찾아가 봤는데, 원장 선생님은 원자에란 틀이 없고,
0: 예, 예.
4: 좀 딱딱하고, 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 돼야 된다.
0: 예.
4: 그리고 병, 매고 보는 것도 용 오래 보고 이게 자세하게
0: 예.
4: 보고 그다음에 이래 우린 조선족들 하나 잘 모아라 됐다니까
0: 예.
4: 그 옆에 있는 신선생도 또 번역 잘해주고
0: 예.
4: 그래서 조금 몸이 생기면서 그 원장 선생님 찾아봐 보기 싶단 말입니다.
0: 예.
4: 요즘은 또 무슨 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배가 불어가지고
0: 예.
4: 저녁에 잠자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또 원장 선생님 한번 더 찾아가 보자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4: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날씨가 더우면 미스겁고 밥맛도 없고 내기 부르면서 걷기도 힘듭니다.
0: 예.
5: 이 방송 듣고 전번 주일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예.
5: 예. 예. 그래 오늘 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예, 저번에 기태 그 광고를 듣고 허리하고 관절이 몹시 이쪽이 아파가지고.
0: 예.
6: 저번에 한 번가 침 맞았어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주사를.
0: 예예예. 예,
6: 예. 예, 그래 오늘 또 가려고 저기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예.
6: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도 이 관절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 주소 위험이 있으면서 밥을 조금만 먹으면 배짱하네. 어제 우울로 자꾸만 이 식구물도 올라오고 어떤 때는 밥알도 꺾거나 올라오고. 예. 어, 수태 고생했습니다.
0: 그렇죠.
7: 또.
0: 예, 관료. 예.
7: 약도 많이 썼는데 해결을 못 받던 게 그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선생님 약을 지금 예, 두 번 썼는데 이젠가 이 관절이 아픈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0: 예, 예.
7: 그 다음에 그렇게 배짱하고 밥을 먹으면 올라오고 이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소화돼서 속이 쑥 꺼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래, 예, 화요일 날로는 예약해 주세요. 어제 복잡해서 미리 예약해야 되겠다.
0: 예, 예. 화요일 오후에 오십시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오전에 오십시오. 화요일이니까. 예, 오전에.
7: 오전에, 예, 예.
0: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7: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여기들이 관심병도 있고 이런 사람들 대단히 못 자고.
0: 예.
8: 특히 전열선에서 소금 다수가 닿아가지고 이래서 전부 따로 그 염지강 선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8: 근데 지금 뭐 다음 자는 것도 많이 낫고 지금 소변 다수 닿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지금 잠도 좀 기다렸답니다 지금.
0: 예.
8: 이제 화요일날 좀 가장 예약하자고 한다.
0: 화요일이면 예, 오전에 오세요. 예.
8: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또 예약합시다.
0: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9: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이요.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9: 예?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9: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10: 예, 제 어머니가 그 전부터 허리 상황이 있어서 막 아프다고 일을 못했는데
0: 예.
10: 그 전에 원장님께서 치료받았는데 효과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0: 근데
0: 예.
10: 또 그 일이 많아가지고
0: 예.
10: 그 손을 탁 뜨면 허리 아파가지고
0: 예. 예.
10: 지금 요즘에 또 원장님 보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고맙습니다.
0: 예.
1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0: 안녕하십니까?
11: 예.
1: 말씀하세요.
11: 예.
0: 예, 말씀하세요.
11: 예. 전번에 저 장촌 서의사 예약을 좀 두어 번 썼는데 아, 많이 나아지니까 지금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예,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11: 예, 귀에서 좀 뭐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그 약을 좀 써봤는데 이게 많이 나사졌어요.
0: 예예예. 예, 예.
11: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더 써볼까 하는데 예. 언제면 될까요?
0: 예, 오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오늘이
0: 예예. 예.
11: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1: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 예. 예. 강철수 선생님 예약해 주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2: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방송에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치료해보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 일어설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들어보이려고.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3: 예, 그 강철수 선생님을 한 번 더 보이고 싶어서 예약하려고 예. 전화했습니다.
0: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13: 예, 저번 주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팔 들지도 못하고 뒤로 가져도 가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한테서 진도 맞고 천약도 짓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0: 예.
13: 굉장히 예, 생각 밖으로 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이 예. 지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가 무겁던 것도 증상이 다 없어지고
0: 예, 예,
13: 예. 밤에, 예,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어떻게 확실하게 또 치료하기 싶어서 오늘 예.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13: 아, 그냥 가면 됩니까?
0: 예, 예, 예.
13: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4: 예. 저는 평소에 위가 많이 아팠습니다.
0: 예.
14: 위가 아프니까 식은물이 자주 올라오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발작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 치료해도 안 낫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4: 그러던 중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천약을 세 번 쓴 것이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14: 그래서 저는 지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속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14: 예, 예 오늘도 저는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하겠습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예.
14: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런다.
0: 예.
16: 저는 감기 자주 걸리는 체질입니다.
0: 예.
16: 그리고 기침도 나고 뭐 가니 간질간질하고 까래도 또 자주 생기고.
0: 네. 예.
16: 어떤 때는 기침할 때 막 머리까지 아픕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0: 예.
16: 네, 이 밤에 대해서 박성호준님 좀 잘하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버리려고 그런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6: 어전에. 예.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16: 몇 시부터?
0: 8시부터 문진합니다. 예.
16: 8시부터.
0: 예, 예.
16: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6: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예.
0: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7: 저는 박상호 주임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7: 예, 심장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뭐 숨이 차서
0: 예.
17: 숨이 모자를 탔습니다.
0: 예.
17: 한 발짝도 걷기 바빠고.
0: 어, 심했군요. 예, 예.
17: 예. 방송을 듣고 저 박상호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17: 숨이 찬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17: 예, 그래서 이제는 예,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안 차고 좀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예.
17: 예. 오늘 또 가서 천약을 드셔다 먹을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7: 예.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에, 이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상소란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지만은 또한 결절성 종류성 질병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이라든가의 자궁 지류라든가의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에, 이분이 또 특점이가에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려서의 종약 탕제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또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말이죠 반응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서의 그 몇 가지 질병을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해 봅시다. 우리 현대의학에서의 경견종합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1: 무슨 뜻이죠?
0: 예, 그러니까의 목의 경하고 어깨의 견에 여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종합증을 말하는데 보통 임상에서 환자들이 증상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에 목이라든가에 목 뒤라든가 견갑골 구역에 견갑골의 뒤에 우리 어깨를 만지게 되면 그 보조하게 불어난 이런 뼈가 나옵니다. 이런 부위가 늘상 시큼시큼 아파나고 그리고 말이죠 뻣뻣해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굳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1: 네, 제가 좀 그렇던데요.
0: 예, 그리고 네. 활동도를 봤는데 하나는 말이죠 목을 말이죠 움직이기 바쁩니다.
1: 네.
0: 고개를 말이죠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옆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런 활동을 할 때 말이죠 이 아픔이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견종합증으로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이 말을 빌어서 교대를 한다게 되면 줄이 쫙쫙 뻗치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맞죠.
0: 그리고 절이 나고 마비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냉해지는 말이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혹은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픔이 또 나타납니다.
1: 네.
0: 두통증에. 그래,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방하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분들 속에서 말이죠, 이런 말이죠. 경견종합증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말이죠. 평소에 주의를 돌리게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공실에서 사업하는 분들 속에서 이 병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공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말이죠. 자료를 작성하거나 말이죠. 일을 보거나 하는데 하루 말이죠 사업을 보게 되면 고정된 자세로 말이죠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단 그 앉아서 사업을 할 때 자세가 말이죠 틀려지게 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바로 앉아 있다가도 좀 피곤한 것 같게 되면 삐뚤썩이 앉아서 말이죠.
1: 네, 다리를 꼬고 앉죠.
0: 그리고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생들 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자세가 비교적 말이죠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일단은 말이죠 불량한 자세라 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말이죠 많이 인기됩니다.
1: 네, 측만도 많죠.
0: 예,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이 경견종합증을 놓고 보게 되면 일련의 병증이기도 하지만 또 유발된 말이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병을 인기한단 말입니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인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들이 말이죠, 증상이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아,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에, 견갑골도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말이죠. 잠들기 바쁘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잠이 들었다가도 또 아파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더 심할 때는 이거는 말이죠.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을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에, 경계

0: 이런 점에 주의를 돌리고 치료에도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목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있게 작업함에 따라 바릇바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바릇바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이질을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예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든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진입니다. 보호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0: 등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에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걸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이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량입니다. 훈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훈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올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위협에 서서 지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 데 년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웨트남 등 지역에 루게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조주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열 조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중국행동 2019-2030년과 국민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레빈들은 연길시 신흥소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 조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 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주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겜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겜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 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일층 결집시키고 전민 건강체육과 경기체육 협동 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륙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영정시에서는 련일 민족단결 정책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과학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0: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1: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 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평소에 요도 섭취에 중시를 돌리고 있나요? 네. 요도는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소로 신체 성장 발효, 뇌 발달, 신진대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도가 부족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고 목이 풀리는 이 갑상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요, 요도 결핍 피해가 더 심각하죠. 어린이는 지능 발달 지체, 학습 능력 저하, 성장 지연이 생기게 되고 또 임산부는요, 태아 뇌 발달 장애, 유산이나 또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요도 섭취가 부족하면은요, 만성 피로, 무기력,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도 결핍은요,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 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도 결핍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도 소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일반 천일염보다 요도가 첨가된 식용소금을 선택을 해서 가정요리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고혈압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요도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와 새우, 조개, 생선 등 해산물에 요도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 2, 3회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요, 채소, 곡류, 해산물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는요, 일반인보다 요도 필요량이 더 많으므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도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5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요, 12번째로 되는 전민 영양 주간이며 또 5월 20일은요, 37번째로 되는 중국 학생 영양일입니다. 이번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요, 영양 밥상 가족 건강이고,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요, 학교 영양식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밥을 먹는 일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가정 밥상은요, 건강의 출발점이며, 영양 밥상은 한 가정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혈압, 구혈당, 구혈지, 비만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는요, 밥상에서 비롯되며, 건강을 지키려면 가정의 밥상부터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기념일을 계기로 오늘에는요, 특별히 영양 밥상과 가정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3: 네.
2: 올 이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 영양 밥상 가장 건강으로 정했잖아요.
3: 네.
2: 이 가장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의 영양 밥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영양 밥상과 가장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상세히?
3: 아니, 이 영양 밥상 하면 뭐 모든 사람과 관계되죠.
2: 네.
3: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좀 우리 전국의 그 우리나라 성인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너무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뭐 이러한 그 만성질환 유병률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질병들의 발병률이가 유병률이가 지금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과학적인 원인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아마도 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만성질환이 다 잘못 먹어서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생활 방식이가 뭐 잘못된 생활 방식,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뭐 그리고 활동량도 좀 너무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런 생활 방식이 여기에 같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습관에다가 이 밥상이가 잘못된 밥상에다가 이런 생활 방식이 좋지 못해서 이래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에서의 이 밥상은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그 맛을 갖고 있죠. 그 엄마의 손맛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2: 맞아요.
3: 네, 그래서
2: 옛적에 뭐 생활이 어렵고 잘 못 살 때는 배불리 먹는 거 먹고 네네. 싶다. 아, 저거 좀 많이 먹고 싶다. 언제 하면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만 신경을 써요. 언제 영양적으로 따져서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3: 네네.
2: 지금은 영양을
3: 따지고. 예, 지금은 또 이 영양을 안 따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2: 예.
3: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습관하면 앞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음식 문화가 뭐 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건강에 아주 큰 이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2: 상당히 중요한 영양 밥상.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듭니다.
3: 네.
2: 영양 밥상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3: 아니, 영양 밥상 하면 뭐 사실 별로 신기한 건 없습니다. 영양밥상이라면 단순히 맛있게 먹는 걸 것이 아니라 뭐 영양밥상 하면 뭐도 영양밥상 하면 그것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뭐 이렇게 작생하는데 사실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도 또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계속 살리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 영양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소 균형입니다. 우리 영양 밥상을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할 때 밥을 지었다 할 때 이 영양 모든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탄수, 단백질 이 세 가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곁들여서 이래서 광물질, 그리고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식품군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영양식단 하면 혹은 영양밥상 하면 식품 종류가 많아야 되죠. 고기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채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과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군의 다양성이라고 그다음에 저염, 저당 그리고 저포화지방 그러니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그 영양 밥상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 맞춤형 조정입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당뇨 있는 사람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 있고 또 비만한 사람도 있고 가정 이 식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양 밥상 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 부동한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춰서 이 밥상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 가정의 영양 밥상, 즉 하루 세끼 밥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3: 하루 세끼 밥상을 매끼마다 뭐 하루 세끼 드신다면 세끼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도 두끼 잡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 예. 그러면 두끼 드신다면 그러면 두끼 식사를 이 영양 밥상으로 만들려면 매끼마다 복합탄수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합탄수화물을 하면 우리 잡곡밥 뭐 이런 음식들을 우리 복합탄수화물이죠. 예. 감자, 고구마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특히 품질이 아주 좋은 이런 단백질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 뭐 물고기 뭐 그리고 콩류 이런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빼놓지 못할 채소 하루의 채소 성인들의 채소 표준은 한 근입니다. 500g 좌우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이 채소는 또 여러 가지 색상의 채소 우리가 뭐 제창하는 것이 그 무지개 색깔로 이 채소를 뭐 이렇게 맞춰서 식단을 짜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푸른색을 띤 이런 채소가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뭐 또 자지색 뭐 이런 그 색상의 그 채소들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은 적당히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 과일을 하루에 한 근씩 뭐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한 근 남아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것이 내가 과일을 매일 한 근씩 먹는데 이거 괜찮은가 사실 과일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상관한 그렇죠. 것이죠. 예, 과일에 당분이 너무 많잖아요. 과당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2: 특히 오후 서너 시부터는 과일도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3: 너무 뚱뚱한 사람은 이 과일은 좀 제한하고.
2: 네. 낮 시간.
3: 예, 그리고 견과류는 한 줌. 한 줌을 초과하면 이 에너지가 지방이 너무 많아요.
2: 먹다 보게 되면 배불리 먹는 거.
3: 네네. 적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면해야 됩니다.
2: 위가 부담이 가죠. 그런.
3: 네. 그래서 매끼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영양 밥상이 되죠.
4: 네.
2: 알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네. 인체 기능의 퇴화로 노인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평소보다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3: 아, 네네네.
2: 그만큼 음식 섭취도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 영양 밥상과 노인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3: 아니, 영양 밥상은 사실 그 노인들이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 80세 이상,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 그 노인들한테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평소에 무엇을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가 우리 장수, 건강 장수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음식 상은, 이 밥상은 정말 영양 밥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특히 이 노인들이 그 신진대사가 변화하면서 60세 이상부터 신진대사가 지금 변하죠. 그리고 근육 감소증은 피면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실 40세 이상부터 근육이 조금 줄어듭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팍 줄어들죠. 그러면 이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이런 현상을 노인들이 어떻게 이거 비면하고 예방하겠는가? 이것이 여기에는 영양 밥상이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가 근감소증 예방. 이것이 노인들에게 영양 밥상이 주는 이런 중요한 그 작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시설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죠. 네, 고혈압, 고혈지, 뭐, 고혈당, 뭐,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들에 대처해서 영양 밥상에서 뭐,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이런 질병들도 많이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노인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점차적으로 골다공증 80세 이상 골다공증 뭐 기본상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또 여기에 우유, 채소, 뭐 고기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뇌 건강 우리 노인들이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아주 저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장수 시대지 않아요. 그러면 80세 이상일 때는 우리 이 뇌강의 치매 그 알츠하이머라고도 하고 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위험성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뇌 건강과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이 음식 영양 밥상이 여기 따라가야 돼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그 해산물 식품도 많이 곁들여 드시고 그리고 뭐 들깨, 아마씨 이런 음식도 여기 많이 곁들여서 드시고 그다음에 말씀하러 혈당 조절에 노인들이 당뇨 환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도 이 음식 밥상이 첫째입니다. 약물 치료가 첫째인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는 음식 치료가 첫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 밥상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노년기의 그 생물학적 연령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강력한 도구라고 봅니다.
2: 네, 노인들의 영양 밥상에 어떤 영양소 들어야 되는 거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밥상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비만도 대자증후군 예방에도 이롭다고 하던데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3: 네, 이것은 이미 과학적 뭐 정말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뭐 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의 그 영양 밥상은 이 노인들의 그 건강에 아주 이렇게 작용이 큰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품질 단백질. 노인들이 그 식단에 고품질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면 이 노인들의 건강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우리 여기 건강한 지방이라 하면 연어, 고등어 이렇게 해산물에서 오는 지방. 오메가3 지방이죠. 그리고 씨알류에서 뭐 여기에 씨알류 뭐 앞에서 말씀드린 들깨, 아마씨, 뭐 이런 씨앗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그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도 우리 영양밥상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노인들이 건강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 채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매일 수분을 제때제때 보충해서 충족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채소를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 항산화 이런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노인들이 건강, 그리고 노인들의 그 장수에 아주 좋죠.
2: 그렇죠. 네. 먹는 것이 단지 그 영양밥상도 중요하지만 질병도 그렇고, 특히 질병 중에서 우리 보게 되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환자가 꽤 많아요.
3: 네, 그래요.
2: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영양밥상을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
3: 당뇨병 환자, 지금 당뇨병 환자 사실 노인뿐 아니라 성인들,
2: 중년들도 있죠.
3: 중년들도 많고 젊은들도 지금 당뇨병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의 그 음식을 보면 그 음식 식단을 보면 영양 밥상 할 때는 이 당뇨 환자들이 여기에 그 또 그 통곡물을 잡곡밥을 제창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맨 그 흰 그 쌀밥 혹은 흰빵 뭐 이런 음식을 비면하고 그 잡곡밥 혹은 통밀빵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하고,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도 많이 포함하고 이렇게 이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은 식사 방법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영양 음식을 영양이 충족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식사하는 방식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거꾸로 식사 방법.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제창하는데 거꾸로 식사 방법이가 채소를 먼저 드시고, 채소를 한 절반 먼저 드셔서 이 위 점막에 이 식이섬유나 이런 영양소들 이 위 점막을 착 둘러싸고 이러면 이 당분이 흡수하는 것을 아주 천천히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콩, 두부 이런 음식을 그 다음에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맨 밥을 드시자면 맛이 없잖아. 그러면 그 반찬을 조금 남아서 밥하고 같이 드시고,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되고 뭐 두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식은 통곡물을 위주로 하고. 이 통곡물을 평소에 별로 안 드신다면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서 입살에다가 잡곡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면서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고, 그리고 채소 섭취량은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근.
2: 네. 한 근 정도 채소가? 채소 많이, 고기나 쌀밥보다 채소 많이 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비만,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분들은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늘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생각처럼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비만 개선에 효과적인 영양 밥상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이 비만, 사실 지금 비만 50% 이상이 지금 비만이라잖아요. 과체중 비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맨 냉수만 먹어도 살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냉수만 먹어서 살찐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2: 그렇죠.
3: 그리고 그 이 식사 방식이가 좀 틀려서 그래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을 뭐 어떻게 좀 공제하고 살 좀 빼려면 첫째는 211 이런 식단을 211 이걸 222 중국말로 R22 찬판, 예. 예, 211 식단, 예. 예, 이런 방식으로 뭐 계속 한 달만 이렇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살 빼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건
4: 먹는 양이 중요하거든요.
3: 예, 예, 먹는 양. 네, 네, 이 먹는 양을 첫째는 먹는 양을 딱 공지하고. 예, 이 한사라의 이 여기에 211. 이것이 무엇인가? 2가 뭐 여기 2가 채소입니다.
4: 맞아요. 예.
3: 이 사라의 절반이가 채소고. 예, 이 채소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 그 식이섬유가 많은 푸른 채소, 예, 그 이런 채소들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이가 절반 사라의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은 4분의 1이가 우리 밥이죠. 잡곡밥. 좋기는 잡곡밥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류, 두부 이런 것을 합쳐서 4분의 1. 이래서 내가 한때 먹는 식품의 음식을 몽땅 이 한 사라에다 넣으면 이런 방식으로 2-1-1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면 한 달만 견지하면 이 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 이런 이것은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여기에 뭐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류를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면 우리 점심때 가서 이 혈당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가 많이 흡수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당분이 많이 흡수되면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 효과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고단백 음식과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밥량하고 단백질 음식이 반반. 네, 이렇게 하면 이 체중을 공제하는데 뭐 좀 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4: 그렇죠.
3: 바랍니다.
4: 근데 그게 잘 허물어질 때가 많잖아요. 계획이.
3: 네.
4: 그래서 먹는 거 입
3: 그러니까
4: 조심해야
3: 돼요. 어딘가나 잃어가지고 살짝 힘들어요.
4: 1, 2년까지는 괜찮은데 3, 4, 5년부터 괜찮은 것 같아서 풀어놓으면 몸이 다시 또 그 속도로
3: 후반탄, 다시 불어나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돼요.
4: 그래 작게 먹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3: 네네네.
4: 건강에도 좋고 해서.
3: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4: 적게 먹는다.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적게 먹죠. 그 오늘이 실행이 잘 안 됐어.
3: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많이 먹게
4: 맞아요,
3: 되고.
4: 맞아요. 앞에서도 뭐 우리가 늘 평소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만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기에는 편하고 맛도 좋고 해서 시켜 먹는 분들이 꽤 많이 늡니다. 하지만은요 배달 음식이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 배달 음식의 영양밥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3: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뭐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이용해요. 네 편리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배달 음식도 사실은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여기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영양 밥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음식도 우리가 주문할 때 또 여기에 2-1-1 식사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 채소가 절반, 그 다음에 밥하고 고기 식품류가 반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그 배달 음식을 뭐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이 배달 음식을 잘 이렇게 고를 때 채소가 많은 이런 그 메뉴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이런 음식을 대신 대로 비면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에 잡곡밥이 있는 배달 음식이 뭐 있는지 저는 배달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잡곡밥이 있으면 더 좋고
4: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눈이 즐겁게끔 뭐 또 손이 놀려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제일 좋죠.
3: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은 정말 밥을 딱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 너무 배고플 때 먹는 거지.
4: 맞아요. 네.
2: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한 어른은 또 나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배달 음식 학생 세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영양 상황이 생장 발육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로도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응당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중국 학생 영양일 그래요.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 학교 영양식 건강 성장을 돕는다로 정했는데요. 학교에서 영양식 공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3: 네, 이 학교 영양식 하면 지금 대부분 그 학교의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는 다 학교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학교 급식이라 하죠.
2: 맞아요.
3: 그러면 이 학교 급식이가 아이들이 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나왔고 이런데 그 학교에서 공급하는 이 한 끼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끼 음식이가 우리 성장기의 필수 영양소의 공급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는 학교 급식을 한다 할 때는 뭐 학교에서 직접 만들든지 혹은 어느 그 이런 단체에서 학교 급식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든지 어떤 데서 하든지 다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식단을 과학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면 영양소를 다 이렇게 골고루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 이런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 급식의 그 영양 표준, 이 영양 표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의 그 안정적인 공급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우리 점심 식사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영양식을 공급하면 오후 수업을 또 보장할 수 있죠.
2: 네.
3: 점심을 잘 먹어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2: 네.
3: 식습관 학교에서 이런 식사를 할 때 이 식습관을 하면 선생님들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어린 시절부터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 양성 그리고 음식 예절 뭐 이런 방면에서도 이게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에도 아주 필요한 이런 학교 급식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3: 네, 이게 집에 어린이 있는 이런 집에서 영양 밥상을 하려면 첫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딱 어느 것을 먹기 좋아한다고 딱 그 음식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해서 아이가 잘 안 먹는다 할 때는 좀 교육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그걸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작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한 조리법을 해야 돼요. 아이들 있으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비면하고 그리고 뭐 이 조리법을 찌거나 삶거나 뭐 이런 굽기 이런 방식으로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양 조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뭐 아이들이 얼마 먹으면 뭐 한 밥을 한 사발 먹으면 모자란 다음에 또 야 더 먹어라 이래서 지금 너무 비만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양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 식품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식품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챙겨줘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성장 발육에도 좋을 수 없고 그리고
2: 아침에 늦게 또 자고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챙겨 세수하고
3: 브라브라만
2: 가다 보니까 쫓기고 뭐 대충 먹고 길거리 가면서 먹는 어린이들 차에 앉아서 먹는 어린이들
3: 네네네.
2: 뭐 이런 게
3: 그래서 이 아침 식사는 꼭 보상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2: 식사.
3: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배양하고 식사 예절을 많이 가르치고.
4: 그죠. 먹는 네.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부담이 얼마나 커요.
3: 네, 그래.
4: 아, 책가방 메고 가는 것만 봐도 아유, 저 무게를 감당할까.
3: 네, 그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고.
4: 예, 무거워지고 불어나고. 네, 네. 반은 학,

0: 어깨에도 두고 다니고 반은 또 메고 다니는데 어깨에 휠 정도로 애들이 네. 오 일요일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오고 뭐 또 토일에는 또 서클에 어디 또 나고 공부하고
1: 네,
0: 끝이 없이 뭐 공부를 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적고
1: 네 그러니까 이 영양 공급이가 따라가야 되죠.
0: 그렇죠.
1: 네네네. 영양 공급이 따라가면
0: 예. 잘 자고 네. 잘 놀고 잘 공부하고 뭐 이거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은 네. 안 되는 거죠.
1: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간식이가 문제.
0: 맞아요.
1: 네, 간식. 간식. 집에서 밥상 영양 밥상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 간식을 잘못 먹으면 또 잘못되죠.
0: 그래요.
1: 네.
0: 시간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모로 저희들이 가족의 건강 지킴에 대해서 음식 영양 밥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가정의 건강 밥상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영양 밥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1: 아니 이 영양 밥상은 사실 단순히 한 끼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가장 경제적이고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영양 밥상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하는 이런 격언을 실천하는 이런 장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신선한 채소 한 접시와 건강한 단백질이 가족이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도 같이 어떤 걸 먹기도 하는데 그것이 생활 습관이 어떤 경우는 좋은 습관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또 불량 습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는 거하고 좀 더 갈라서 편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래요. 아이들이 그 먹는 음식하고 성인들이 먹는 음식이 완전히 같으면 안 되죠.
0: 네.
1: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수여하는 그런 영양소가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그 특히 이 미각에서 성인들이 뭐 짜고 뭐 이런 아주 그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해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런 음식을 주면 이런 아이들은 이 미각이가 점점 변합니다.
0: 맞아요.
1: 아주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계속 짜게 먹게 되고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짠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고혈압도 발생하고 당뇨도 발생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때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음식 습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음식 이 영양 밥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0: 그래서 이 영양 음식 뭐 어른 아이가 나누어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부모들이 뭘 먹거나 자녀들이 그 집에서 계속 뭘 먹다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이런저런 질병이 같은 종류가 나타나고 신결석이 되면 신결석이는 부분이 음식에서 많이
1: 그래요.
0: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고혈압 하면 네. 이 가족이 집중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지금 고혈압이가 유전 인서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제 관점은 이 한 집의 이 가족의 그 영양 이 밥상하고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뭐 유전 인서도 있겠지만 뭐 한 가족에서 뭐 다 그 밥을 먹고
0: 오랫동안 20년 30년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맞아. 걸리고 이렇게 되죠.
0: 건강 음식 가족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영양 밥상에 대해서 이 모습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영양밥상과 가장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식사는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 조건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에서 오늘부터 영양 가득한 밥상의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